네, 오늘 첫 곡 위즈 칼리파와 찰리 푸스가 함께한 아주 에너지 넘치는 See You Again으로 시작했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그 건널목에 있는 그늘막이 자동인 거를 모르시는 아침 가족들이 꽤 계셨군요. 한명민님도 자동이었군요. 근데 아무튼 좋아하는 노래가 오프닝이라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4345님 그래서 이름도 스마트 그늘막이었더라고요. 박옥희님 저는 부지런한 시민 중 누군가가 편한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너무 웃겨요. 라고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세요. 8455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곳에 과학이 숨어 있었다니 지나갈 때 유심히 봐야겠어요. 제가 그 최근에는 좀 못 갔지만 한참 이제 예 운동하러 가는 길

0: 반대편 쪽에는 그늘막이 없고 이쪽 편에는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차이가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해가 쨍쨍한 날. 근데 진짜 바람 불면 접히는 것까지는 몰랐거든요. 야, 2초 이상 그렇게 풍속이 7m, 초속 7m 이상이 되면 알아서 접힌다. 대단한, 정말 스마트 가림막이, 그늘막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자, 오늘은 3, 4부의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 차트쇼, 라떼를 들었다 놨다 기다리고 있는 날이죠. 네. 그러면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IS동서, 샘표식품주식회사, 경기도청, 롯데렌탈, 백조싱크, 가평군청,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과 함께할게요.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12: 브루노 마스 로맨티스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대표 신청자 안정숙님 신청곡으로 박효신 추억은 사랑을 닮아 였어요. 6765님 제철 가수 박효신 전 전화보다 먼저 찾아요 라고. 네. 날이 좋아 무작정 걸으면서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괜히 콧등이 시큰거리네요 라고. 4159님 아 감성이 진짜 오늘은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완연한 가을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은 어제와 같이 조금 예 아주 밝지는 않은 좀 잿빛 하늘인데 바람도 적당히 불고 정말 약간은 정말 센티해지는 그런 가을 아침. 근데 낮에는 또 기온이 오른다고 하니까 예. 김명희님은 저희 FM4U를 그래도 하루 종일 청취를 하시나 봐요. 어제 백캠을 듣는데 해바라기가 출연해서 내 마음의 보석 상자를 라이브로 들려주시는데 너무 뭉클하셨다고. 야 정말 안 그래도 가끔 궁금한 선배님인데 그 이주호 선배님이 직접 나오셨다는 거죠. 야 진짜 한동안 근황이 좀 궁금했던 네 정말 뭐 히트곡이 너무 많고 근데 참 좋은 노래 많은데 최근에 갈 수 없는 나라라고 예전에 뭐 이광조 선배도 불렀고 그 아마 이주호 선배님 곡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뭐 경연 이런 데서 그런 그 곡을 부른 가수를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선곡될 만도 한데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늘막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이시경님이 저는 그래서 전에 비 오기 시작해서 그 밑에 뛰어서 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접히는 거예요. 당황했죠. 그게 바람이 불어서 접히는 거였군요. 스마트한데 정은 없더라고요. 라고. 아, 요즘 같은 AI 속도면 나중엔 정말 사람의 감정을 읽어서 펴질 수도 있겠죠. 네. 자,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정우의 노래입니다. 철의 삶.

제 최애 노래 철의 삶이 나오다니 볼륨 최대로 해서 들었습니다. 정문경님. 오, 저 묵직한 여운이 남는 싱어송라이터 정우. 최근에 아주 주목받고 있는 네, 신예입니다. 철의 삶. 1202님. 저는 아침 7시에 라디오 틀어서 저녁 6시까지 FM4U와 함께 하는데요. 사연 보내는 이름이 다 친한 친구들 같아요. 그분들 저의 이런 마음 아시려나? 상대도 매일 보고 싶은 친구고 큰 힘이 되는 FM4U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FM4U 여러분을 위한 당신을 위한 FM이잖아요. 자, 이번에 준비된 곡은 한 50년대 스타일의 그런 예전 소울 음악을 추구하는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레온 브리지스의 노래입니다. That's What I Love.

0: dance of my childhood. NBC FM
1: for you.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요해.
4: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재혼 가정의 경우에 앞으로 주민등록 등본만 보고는 재혼 가정인지 알기가 어려워진대요. 지금까지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이렇게 구분이 되었었는데 다음 달 29일부터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가 된답니다. 가족이 등본에 올라가는 순서도 달라져서 뭐 재혼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다른 자녀보다 뒤에 표시되지 않고요. 다만 원한다면 이제 기존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된 등본을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는데 자 이런 변화가 작은 배려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냉동실에 얼음틀 다 있으시죠?

언제 장만한 건지 기억나세요? 그냥 냉장고 살 때 딸려온 것들이라면 이게 변색이 있거나 물로 씻어도 냄새가 계속 난다 이러면 얼음틀을 당장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냉동실이니까 뭐 위생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리스테리아균이나 노로바이러스 같은 이런 애들은 냉동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대요. 특히 오래 쓴 얼음틀이 그렇게 오염이 되기 쉬운데 얼음도 가급적 2주 안에 사용을 하고 좀 더 보관할 때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냉동실 정리할 때 음식만 살펴보지 마시고 얼음틀도 한 번씩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괜히 뭐 특별히 살 거 없는데 편의점에 그냥 쓱 들어갈 때가 있죠. 통계에 따르면 한 번 들르면 보통 6,000원 정도를 쓰는데요. 자주 찾다 보니 한 달 지출이 1인당 10만 원에 육박을 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예전엔 마트에서 대량 구매가 많았다면 요즘엔 조금씩 자주 필요한 만큼만 사는 소용량 소비가 늘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작은 용량의 즉석밥과 커피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동안 같은 돈으로 최대한 많이 사는 게 가성비였다면 이젠 딱 먹을 만큼 알뜰하게 사는 게 가성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딱 필요한 만큼 사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일석이조겠죠.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90년대 초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 가면 모든 편의점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기계가 있어요. 주스나 과즙, 탄산음료 등을 살짝 얼려서 뭐 떠먹을 수도 있고 좀 녹으면 좀 큰 빨대로 마실 수도 있도록 만든 음료인데 편의점도 있고 극장에도 있고요. 빨대로도 먹고 스푼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이곳은 무엇일까? 네. 자,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은요, 잊어버리지 마란 노래인데요. 크 러쉬가 부릅니다.

네, 크러쉬 태연이 함께한 오늘의 힌트송 잊어버리지 마 였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슬러쉬였어요. 보통 저는 극장 가서 슬러쉬가 보이면 다른 데서 먹기는 힘든 음료라 저희 동네 편의점에는 슬러쉬 기계 있는 데가 없거든요. 무슨 맛인지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파란색 좋아합니다. 자, 유산균 세트 받으실 분은 우리 동네엔 없어요. 이게 귀하다니까. 어릴 때 이거 파는 편의점 찾아서 친구들하고 멀리 걸어갔다 왔던 기억도 있고요. 다 먹고 나면 무슨 맛을 먹었는지 혀의 색으로 인증되죠. 맞아요. 쭈쭈바도 먹고 나면은 최악이 조스바. 네. 아, 포도 맛이 보라색이구나. 파란색은 아무튼 스킨케어의 주인공 다섯 분. 3201님. 초등학교 때 패밀땡 마트에 슬러시 너무 맛있어갖고 충격을 받았다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두 가지 맛을 혼합할 수도 있고요. 오렌지하고 포도의 혼합을 좋아했는데 와 추억이다 라고. 그러니까 6631님 정말 무더운 날 요거 한 컵 사서 쭉 빨아먹잖아요. 머리가 깨집니다.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먹었죠. 이거 진짜 그 차가운 거 마실 때 머리가 아주 진짜 막 어우 조심해야지 되는데 또 사람이 보면 반가워가지고 크게 빨아먹었다가 얼얼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자, 외에 3615-5849 반보람님께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스텔라 랩티 02년생인데 노래할 제목이 보스턴이거든요. 제가 보스턴으로 유학을 떠난 게 02년도니까 유학 가던 해 미국에 이 친구가 태어났던 거네요. 스텔라 랩티 보스턴.

2159님이 신청하신, 야 진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돌리 파튼 컨트리스타에서 이 곡으로 팝씬까지 점령을 한, 그 알기로 이분이 그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계시대요. 네. 돌리 파튼 대단합니다. 9to5였어요. 아까 슬러시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파란색은 파파야 맛이라, 아닌데 믿어야죠 뭐. 다들 3551님이 파파예요. 저희 집이 어릴 때 편의점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예. 그 소다 맛 얘기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무튼 색깔밖에 기억 못하는, 네, 먹어보면 압니다. 어, 이 맛이야. 옷 매장 마네킹이 경량 패딩을 입고 있어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발 빠르게 잘했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라고.

0: 그렇죠. 오늘은 선선을 좀 넘어선 약간 쌀쌀했던 새벽이었습니다. 0715님 역시 매장이 그런 건 정말 귀신같이 빨리 네. 가을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계시군요. 이승호님 축하드립니다. 택시기사 3개월 차 만에 택시 면허증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우면동에서 대치동으로 가는 중인데요. 어떻게 문자를 주셨네요. 저한테 라디오가 없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손님과도 대화 자제가 회사의 방침이라서 하루 종일 무건 수행 중입니다. 라고. 아, 회사에서도 또 그런 방침이 내려오는군요. 통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무튼 오늘도 안전운전 네, 축하드립니다. 방금 왼손으로 펀치 날려가지고 주먹쥐기로 모기를 두 마리나 잡았습니다. 한 번에 내가 오른손잡인데 나의 동체 시력 거기다 민첩성 하하 0202님 자신한테 굉장히 지금 감탄하고 계신 중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소영 작가님 얘기로 요즘 모기가 좀 비실비실하대요. 끝물이라 네. 슬로우 모션으로 나다닌다고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랏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MK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좀 전에 손님과의 대화는 좀 자제한다라는 그런 회사의 방침을 얘기해 주신 우리 기사님 얘기에 개인 택시 운영하시는 2828님이

저는 손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면 목적지까지 수다 떨면서 가고요. 무건 수행할 때도 곤란하고 계속 수다할 때도 좀 힘들죠. 중간이 없나요? 근데 또 말 잘 통하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가는 동안 벌써 도착했나 싶을 만한 큰 경험도 있고요. 재밌는 기사님도 많잖아요. 예. 자, 2828님도 오늘 안전운전 하시길 오늘 아침에서 응원 드리고요. 문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기사님하고 2828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2부 마지막 곡은 장기하, 바로 어제 나온 신곡인데요. 너나나나라는 곡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구

0: 일곱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3: 탄탄방수
4: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드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FM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오늘은요 노래 제목이 September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너무 짧아가지고 좀 아쉬운 노래입니다. 노래의 주인공은 데이빗 실비앙이라고 그룹 재팬의 리드 보컬이기도 했고요. 80년대 왜 컬처 클럽의 보이 조지가 처음에 여자야 남자야 싶을 만큼 처음엔 여자라고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데이빗 실비앙은 남자이긴 한데 누가 봐도 잘생김을 넘어서 참 아름다운 약간 다비드 조각상이 실제로 사람으로 있으면 저럴까 싶은 좀 뭐 메이크업도 여자 못지않게 화려한 입체 화장을 하고 그런 것이 더 막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음악성이 약간 묻힌 그런 뮤지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노래가 발표될 때만 해도 9월은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 뭐 지금도 우리 느끼지만 좀 밝은 가을날보단 서울 기준 이렇게 약간 흐린 가을날 들으면 정말 어딘가 잊고 있던 것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의 피아노 반주는 요이치 사카모토가 연주를 한 곡입니다.

0: 너무 짧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 짧네. 한번 다시 들어야 되나? 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는 정말 와 가을이다 라면 이 노래는 뭐 딱 여기까지다 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녹음을 했겠죠. 한 번 더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데이비 실비안, 류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세프템버 했습니다. 자, 오늘 생방 중에 문자 보내신 분들 내일 첫 곡 초성 힌트 다 받으셨죠? 예. 이분은 벌써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초성 퀴즈 해결한 것만으로도 목요일이 너무나 즐거운 1인입니다. 이제 집중해서 일해야지 라고. 아, 참 대단하십니다. 9785님. 이게 그럼 평소 때는 이게 큰 짐이셨나 봐요. 초성 퀴즈. 이 초성 퀴즈는 GPT도 잘 못 맞춰요. 네. 자, 아무튼 일찌감치 맞춰주신 우리 9785님께는 선물 먼저 찜 해드리고요. 나머지 분들 일단 깊게 생각 마시고 사용하시는 단체 대화방에 한번 올려보시면 누군가 이거 그 노래잖아 하실 거예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힌트를 드리자면 여자 아이돌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첫 곡 나가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열 분께 영양크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께는 이번 주에 니은 3종 세트인데요. 프로틴 양념 세트, 누룽지와 시래기국 이렇게 니은 들어가는 3종 한 분께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를 들었다 놨다 준비하겠습니다.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버웨이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0: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0: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9: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매주 목요일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아휴, 라떼 차에 통풍 시트가 어딨니? 구슬이 알알이 꿰어져 있는 염주 시트로 버티느라 허벅지에 구슬 자국이 났다.
1: 와, 이거 진짜 낫죠.
0: 그죠, 염주 시트.
1: 반바지 입으면 제 가고 아니에요.
0: 허벅지 뒤쪽에.
1: 네.
0: 택시 타면은 또.
1: 그쵸.
0: 예.
1: 아, 이럴 때가 있었어요.
0: 맞아요. 차량용 방향제가 어딨나? 대시보드 위에 모가과 방향제였고 그 냄새 때문에 멀미를 달고 살았다.
1: 아, 지금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상상만 해도.
0: 아, 진짜?
1: 네.
0: 난 모과를 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근데 방향제가 옛날엔 정말 너무 셌어요.
0: 나는 그 잎사귀 같이 생긴 거 그 백미러 뒤에 다 달려있는 거 있거든요.
1: 네.
0: 그 피톤치드 향 같은 거 나는 거 90년대 초반에 되게 유행했었어요.
1: 아, 근데 진짜 요즘에는 방향제가 종류가 많아가지고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데
0: 종류도 많고 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1: 예.
0: 자, 세 번째입니다. 내비가 어딨냐? 의자 뒤 포켓에 전국 정밀 지도가 있어서 어디 멀리 갈 때 지도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시뮬레이션 해봤다.
1: 이 무조건이죠. 저는 이거에 얽힌 사연도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하나만 풀어봐 주세요.
1: 일단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0: 그지. 나 못 보더라고 내가.
1: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0: 엄청 어려워요.
1: 네. 그래서 처음에 큰 이제 대한민국 지도를 먼저 보고, 아, 만약에 충남 어디로 간다. 그럼 충남 지도를 또 봐요. 그 다 섹션별로 부분이
0: 그죠, 그죠, 그죠.
1: 그거 찾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충남 어디로 가? 또 섹션을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국도가 몇 번 국도로 이렇게 막게. 진짜 잘 보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보는데.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그때부터 운전을 그렇게 한 거예요?
1: 아니, 운전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이제 동아리에서 MT를 간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럼 MT 가기 전에 사전 답사를 먼저 가요. 뭐 회장, 총무 이렇게 해가지고.
0: 야, 그것도 일이다.
1: 그럼 저는 이제 운전 못할 때니까 회장 형님이 운전을 하고
0: 옆에서
1: 이제 지도를 보면서 쭉 가는데 뭐 엉망진창이죠. 그러다가 정말 웃긴 게 길을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이상한 국도로 가다가 그 회장이 어디서 여기가 황영조 마을이야 그러는 거예요.
0: 오, 마라톤 선수.
1: 네. 황영조 마을이라는 게 뭐예요? 황영조 선수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연습을 했어. 지나가는데 옆에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0: 진짜?
1: 지나가는 거에서. 형, 황영조! 아니, 황영조 마을이라고. 형, 진짜 황영조! 황영조! 진짜 황영조 선수를 또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0: 세상에나.
1: 네. 그래가지고 우와! 둘이.
0: 사인 받았어요?
1: 아니, 차 타고 가는 길이라.
0: 아, 가는 길이라.
1: 근데 진짜 빨리 달리시더라고요.
0: 아, 거기서 이미 또 연습을 하고
1: 계셨던 거예요.
0: 와.
1: 그 멋있는 곡을 딱 쓰고. 그래서 둘이 막 우와!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0: 야, 황영조 선수 금메달 딸 때
1: 네.
0: 신승훈 씨랑 같이 TV 보다가 같이 부둥켜 안고 막 우와 금메달.

0: 소위 국뽕회장.
1: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근데 지도 참 이게 내비 나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기억도 안 나요 나는.
0: 그러니까요.
1: 제가 2002년에 네. 보스턴에 유학할 때만 해도 네. 거의 없었어요. 내비게이션 자체가. 네. 그래서 그때는 보스턴에서 이제 서울 부산 정도 거리면 뉴욕을 간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갈 때 톨게이트랑 그 이름을 계속 다 이제 인터넷은 있으니까 에이. 그걸 다 써놓고 그래서 한 번 잘못 들면 정말 멘붕인 거죠.
0: 진짜 집에 못 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1: 있어요. 네. 네.
0: 거꾸로 가고 막.
1: 그러니까 또 막 무섭잖아요. 무섭죠. 미국 막 그런데.
0: 더 초행길은 더 무섭지.
1: 아 진짜.
0: 이 지도의 맹점이 또 뭔지 알아요?
1: 뭔데요?
0: 밤 되면 진짜 아, 미칩니다.
1: 밤, 그치 밤 아 밤 운전.
0: 밤에 어떻게 이 지도를 보면서 운전할 수도 없고. 옆 갓길에 세워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1: 진짜 난감하죠. 아니 우리 수영 작가님이 네. 그나저나 코너 제목 한 번만 외쳐달라고. 원석 씨 소개도. 아니 아까 얘기 드렸는데 아무튼 이원석 씨가 함께하는 라떼를 들었다 놨다 헤이입니다.
0: 또 오랜만에 하게 되네요.
1: 그러게. 우리가 라떼 얘기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네. 벌써 이제 산참 수다가 이어졌고 지금 자동차에 얽힌 추억 엄청 도착하고 있어요. 네. 제가 바로 그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수연님. 지도를 만들지만 저도 보는 게 여전히 어려워요. 라고.
0: 아 지도를 요즘도 지도 필요하겠죠?
1: 하겠죠. 네,
0: 하겠죠.
1: 와 근데 진짜 몇 안 되는 그런 기술직 아닐까요? 지도 만드는 일은.
0: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1: 그쵸.
0: 계속 또 지형도 바뀌고 막 건물들도 다 바뀌고 그러니까.
1: 그쵸.
0: 등고선. 갑자기 생각났어. 등고선. 이 산의 높이를 이렇게
1: 맞아요.
0: 꾸불꾸불 해가지고. 이야 등고선 갑자기 생각나네요.
1: 김성규님. 카 오디오가 어디 있어요? A필러에서 안테나 쭉 뽑아서 싱글벙글 쇼 들었지.
0: A필러가 뭐지?
1: A필러가?
0: 밖에 그냥 그 차 밖에 있는 그 안테나를 얘기하는 걸까요?
1: 그런가? A필러. 옛날 차 안테나는 진짜 손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알아요?
0: 뽑았죠. 그것도 차 밖에서.
1: 옛날 그거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 보고 우와
0: 그쵸?
1: 막 그랬는데.
0: 최신식.
1: 그렇죠.
0: 라디오를 키면 자동으로 올라와.
1: 맞아.
0: 이야.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펼쳐졌었습니다. 그때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터널 들어가면 라디오 안 잡혀요.
0: 안 잡히죠. 안 잡히죠.
1: 그러다가 이제 한참 터널 안에도 라디오 수신되는 안테나를 선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해 놓은 터널들도 생겼고.
0: 그쵸. CD 플레이어가 차에 없을 때
1: 그렇죠.
0: 카팩이라고 해 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 넣는 걸 이렇게 해 가지고 CD에 연결해서 딱 하면
1: 뭔지 알아. 네. 카세트 같이 생겼는데 네. 걔가 CD 플레이어에서 나온 소리를 카세트로 재생을 해주는.
0: 맞습니다.
1: 한참 썼네 또.
0: 카팩. 아. 음질이 뭐 CD 플레이어인데 테이프 음질이 나는 카팩.
1: 이게 다 90년대 초반 이야기인데. 네. 9629님은 연주 시트 받고 어머니가 손재주가 있으면 뜨개질로 만든 굵은 니트 시트 기억나시냐고. 본 거는 같아요.
0: 아, 저도 본 거 같긴 한데 저희 어머니는 이런 손재주가 없으셨나 봐요.
1: 아니면 이건 진짜 뭐 진짜 이거 하는 법 되게 굉장히 두꺼워야 될 텐데.
0: 그러게요.
1: 이거 알지. 우리 이거 작가님이 알죠. 갑자기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0: 이거 망사인데요 그냥.
1: 망사 같은 느낌에 네. 아예 근데 이거는 차 시트에 맞게 딱 그렇게 짜셨네요.
0: 야 이거를 손으로 손뜨개로 만들었다고요?
1: 손뜨개 와. 시트 커버. 비싸다.
0: 지금도 나오긴 하나봐요.
1: 하나봐요. 이게 할인가가 17만 원이 넘네.
0: 야 근사하긴 하네요.
1: 네, 근데 여기다가 음료수 쏟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0: 그럼 이제 엄마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따는데.
1: 지도 보던 시절 길 잘못 들어서 장거리 여행을 했던 1인입니다.
0: 맞아요.
1: 9065님. 저도 목동 가다 인천 간 적이 있어요.
0: 아 그럴 수 있죠.
1: 유턴 할 데가 없어서.
0: 없죠.
1: 와 진짜 그때 가야지. 생각하면. 야.
0: 그래서 인간

0: 내비가 한 명씩 필요했었어요.
1: 맞아, 옆에. 네,
0: 길 잘하시는 분.
1: 맞아.
0: 근데 그 길 때문에 또 싸움도 나고 내가 일로 가자 했지. 뭐 여기 아니야? 뭐 여기 아니라고.
1: 맞아요.
0: 똥국도 뭐.
1: 아 진짜. 아버지 차에 필수템이 있었습니다.
0: 어, 필수템. 염주 시트 아까 말씀드렸고.
1: 염주 핸들 커버도 있고.
0: 핸들 커버도 있었고.
1: 까딱거리는 강아지 삼총사. 그리고 십자수로 떠주신 번호판. 이거는 좀 우리 아니 저는 일단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아. 다 이제 친구 집 차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린 거였고.
0: 네.
1: 아니 근데 여기에 지금 기억나세요? 이 9284님의 문자인데.
0: 네.
1: 제주 사는 원석이 친구 박동준입니다라고 아세요? 아,
0: 잘 알죠.
1: 아 진짜?
0: 아 그럼요.
1: 사연 소개 좀 해주세요.
0: 어 우리 동준이가 문자를 보냈었군요. 1992년이면 원석이 처음 만난 해네요. 원석이는 모범생이었지만 익스트림과 일본 그룹인 안전지대를 좋아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신청곡은요 원석이가 당시 피아노 치면서 불렀던 노래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 하고
1: 세상에. 아니 일단 동준 씨는 지금도 연락을 하는 분인가 봐요.
0: 아 가끔 해요.
1: 오 제주에 살고 계시고.
0: 네 제주에 있어요. 원래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서 이제 막 사업을 좀 하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주도로 갔어요.
1: 92년도면은 대학 가기 전일 텐데.
0: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이 친구가 노래를 했어야 됐었어요.
1: 진짜?
0: 저희 반에 밴드가 있었는데 거기 보컬이었어요.
1: 오.
0: 그래가지고 건센로즈의 뭐 웰컴 투 더 정글 막 그래서 맨날 쉬는 시간에 채네네네네 했던 우리 동준이가
1: 아,
0: 네, 지금 야. 제주도에 있어.
1: 아니 근데 나는 우리 원석 씨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른 거를 본 적이 거의 없는데
0: 이거는 약간 기억이 왜곡된 것 같아요.
1: 뉴욕 시티.
0: 네, When I First Kissed You를 제가 부르긴 했었고요.
1: 네.
0: 저희 밴드의 건반 치는 애 옆에 앉아서 제가 불렀던
1: 거예요. 아, 그래서
0: 그걸 제가 쳤다고 지금 기억이 조작된 것 같은데요.
1: 아니, 92년이면 언제야.
0: 네.
1: 자 그러면 우리 동준님 신청곡으로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
0: 네.
1: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0: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 였습니다. 네. 고등학교 친구 동준님의 신청곡이었고요.
1: 동준아, 제주도 가면 연락할게.
0: 아니 그나저나 네. 원석 씨 이번 여름 어디 휴가도 한 번도 안 간 것 같은데?
1: 저는 여름에 휴가를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 남들 휴가 갈 때 거기에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0: 그 어느 때보다 공연 소식은 많았지만. 네. 그럼 뭐 가을쯤에?
1: 보통 연초에 가요. 아. 연초에 따뜻한 나라로.
0: 아, 그거 좋다. 그렇죠.
1: 뭐 제주도로 가든지. 연초가 제일 좀 쉬는 날이 많으니까. 아,
0: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1: 상디는 아 미국 갔다 오셨죠?
0: 근데 뭐 쉬러 가 그쵸? 가서 뭐 많이 잤어요.
1: 진짜 휴가네요. 네.
0: 대신 외출 딱 한 번 했다는 거죠.
1: 아 그래요? 그거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휴가였네요.
0: 그러니까 아 진짜 모과는 멀미 나가지고 탱자를 두셨다는 0724님.
1: 어 탱자.
0: 탱자는 무슨 향이더라?
1: 탱자가 뭐죠? 그렇게 귤 같은 건가?
0: 그런 종류 같아요. 아 모과가 향이 좀 셌다.
1: 셌어요. 네. 윤정우님은요 아파차에 늘 있던 시가잭 그걸로 놀러 가서 불 피울 때 요긴하게 썼었죠. 아
0: 요즘 차에 시가잭 없는 거 아시죠?
1: 진짜요?
0: 제터리도 없어요.
1: 시가잭이 없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제 차에도?
0: 없어요. 그게 다 USB 이렇게 돼 있고 네. 옛날에는 진짜 뭐 그 시가잭에다 배터리 연결하고 뭐 또 이랬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제는 다 USB 포트 아니면은 사라졌습니다. CD 플레이어도 없어지고
1: 맞아요.
0: 진짜 참 격세지감입니다.
1: 아 집에 있는 CD 그래서 다 버려야 되고
0: 제가 이번에
1: 들을 데가 없잖아요.
0: CD를 네. 눈물을 머금고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했어요. 정말 진짜
1: 그 재산인데
0: 그러니까 너무 아깝고 근데 다 보니까 이제 일단 그 음악 사이트에 네. 앱에 다 이제 올라와 있는 앨범들이니까
1: 그렇죠.
0: 아 진짜 그걸 아무튼 눈물을 났었습니다. 탱자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네. 딱 귤처럼 생겼다.
1: 어 그러네요.
0: 맛도 그런 건가?
1: 맨날 탱자 탱자도냐. 탱자가 굉장히 뭐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0: 어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
1: 탱자 탱자.
0: 3970님은 내비도 없던 그때 아빠들은 왜 이렇게 길 묻는 걸 거부하셨는지.
1: 그쵸.
0: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셨다고. 모르면 좀 물어보면 되잖아. 어,
1: 있어봐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0: 아 원석 씨도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요?
1: 어떤 스타일이죠?
0: 몰라도 그냥 안 먹고. 아,

0: 그러면 남한테 안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 저는 무조건 물어보죠.
1: 나도 물어봐요.
0: 아, 그럼요. 기름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1: 그죠. 근처 뭐 저 뭐냐 저 어 주유소 네네. 있으면 꼭 거기서 이제 좀
0: 물어보고.
1: 네. 근데 그렇게 과묵하게 혼자 갈 길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수줍어서 그래요 보통.
1: 아 그게 또
0: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무지함을 인정하는 용기.
1: 아 그거야.
0: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과감하게 다가가서 나의 또 이 무지함을
1: 뭘 무지야 모를 수도 있지. 자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8: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데이브레이크 이완석 씨와 함께 라떼 토크하고 있는데 마침 고등학교 1학년 동창 동준 씨 덕분에 92년 얘기 잠깐 했었고
0: 네
1: 오늘 살펴볼 차트는 몇 년도입니까?
0: 오늘은 2005년 9월 둘째 주로 갑니다.
1: 2005년이면 21년 전이네요.
0: 그렇죠. 일단 2005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와,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MBC 드라마가 그야말로 열풍이었죠.
1: 김사나 씨 나왔던 영화.
0: 맞아요, 맞아요.
1: 드라마.
0: 솔직히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해가지고.
1: 오. 왜 2005년이면은 한참 가수로.
0: 네, 밴드 할 때예요. 데이브레이크 전에 이제 뭐 브런치라는 팀하고 막 머리 이상해하고 막 그럴 때인데.
1: 아 머리를. 단발 말고 또 이상하게 한 적이 있어요?
0: 아, 뭐 많아요.
1: 많아요?
0: 학력사 많습니다.
1: 아.
0: 근데 이때 뭐 많은 분들이 이야 이게 마지막 회에는 51.1%였대요 시청률이.
1: 그 여명의 눈동자 아니야 이
0: 정도면? 2005년에도 이 수치가 나올 수 있군요.
1: 와 국민의 반 이상이 보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하긴 대단했다.
0: 네.
1: 그때 선아 씨가
0: 네.
1: 이게 일부러 이렇게 특수분장도 아니고
0: 아,
1: 체중을 좀 늘려서
0: 캐릭터 때문에
1: 그랬던 저도 이때가 보스턴에 있을 때라
0: 아 여기 보니까 60kg 이상으로 급격히 체중을 늘렸다 라고 써있네요.
1: 건강에 안 좋을 텐데
0: 근데 여기 드라마 안에
1: 네.
0: 김삼순이 노처녀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1: 네.
0: 그 나이가 서른이었대요.
1: 아,
0: 서른이 그 당시엔 노처녀로 불리던 시절이었나 봐요.
1: 제가 이현우, 윤종신, 김현철, 윤상, 노총각 4인방 할 때가 몇 살이었냐면
0: 네.
1: 서른이었어요.
0: 말이 안 되는 건데?
1: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0: 지금 서른 애잖아.
1: 서른 아무것도 못하죠.
0: 세상 겨우 이제 좀 알아갈 나이인데 네. 이때는 노총각 노처녀의 기준이 서른이었어요.
1: 2005년, 2000년 초반인데도.
0: 초반만 해도. 그게 한 2010년까지 가다가 네. 급격히 확 올라갔어요. 네. 이제는 뭐 노처녀 소리 들으면 마흔도
1: 그 정도 돼야지
0: 좀 뭐 가야지 않나 이 정도죠.
1: 갈 때 되지 않. 아무튼 김삼순 내 이름은 김삼순이 있었고 서울 랜드마크에 또 개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서울숲과 청계천이 이 해에 이제 6월과 10월에 각각 개장을 했고요.
0: 아 서울숲이 이때 생겼구나.
1: 네, 그랬대요. 오. 그리고 63빌딩이 개장 20주년을 맞이해서 1,000억 원대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0: 야 하긴 이때만 해도 63빌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으니까.
1: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랬죠. 초차 하면 앞서는 뭐 여기 올라가면 막 귀 막 먹먹해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여기서 사람이 설 수 있는 곳이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0: 올라가 봤어요?
1: 예. 네, 그때 전망대 한번 갔었습니다. 어렸을 때.
0: 나는 수족관만 가봤는데.
1: 수족관도 괜찮죠.
0: 그쵸.
1: IMAX 영화관은 어떻고요?
0: 아, 맞. 여기 IMAX가 있었는데.
1: 맞아요.
0: 엑스포 때. 네. 이게 사라졌대.
1: 아, 그래서 사라졌군요.
0: 네. 그래서 필름 IMAX가 그때 유일하게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는 필름 IMAX 영화관은 없답니다.
1: 아무튼 남산 서울타워도 N서울타워로 이름을 변경했고.
0: 아 진짜?
1: 네.
0: 남산 서울타워 얘기하니까 네. 원래 그게 위에가 동그래가지고 네. 식당이 있었어요.
1: 맞아요.
0: 그게 이게 돌아가요. 360도.
1: 그랬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0: 내가 거기서 밥을 먹어본 일이니 그동 우리 어머니랑.
1: 거기 예약하기 진짜 어렵다고.
0: 초등학교 때.
1: 네.
0: 야 서울 사람이니까.
1: 기가 막히네요.
0: 근데 얘가 언제부터 안 돌아가?
1: 아 그래요?
0: 네, 지금은 그냥 파노라 360도로 그냥 알아서 자기 발로 걸어서 가야 되는.
1: 걸으면서 밥을 먹어야 돼. 아 근데 진짜 거기는 그 당시에 그 데이트 코스로 아. 그 예약을 한번 하려고 사람들이 막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랬겠다 진짜. 네.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더 했겠다.
1: 들어가보지 예약이. 못했어요.
0: 그렇구나.
1: 야,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0: 2005년 9월.
1: 네.
0: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이 당시 지금 KCM의 노래가 네. 5위를 차지했는데 네. 기억나세요?
1: 제가 이 노래 좀 생소한데요. 들으면 알겠죠, 당연히.
0: 자, 여러분 어떠신지. 네. 너에게 전하는 9가지 바람이라는 KCM의 네. 노래입니다.

0: KCM이 생각보다 데뷔가 빠르군요.
1: 어, 그러네요. 이게 심지어 2집이래요.
0: 아. 9629님 바라는 거 참 많다.
1: 그게 이게 헤어진 연인한테 네. 뭘 바라겠습니까, 솔직히. 어,
0: 이별 때문에 아프지 말고 눈이 붓도록 울지 말고 어. 슬픈 일에도 씩씩하고. 아, 참.
1: 마지막에 내가 자꾸 생각나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 주길. 이럴 거면 왜 헤어지냐?
0: 왜 헤어지냐? 그러니까.
1: 예?
0: 박준성님이 네. 이때쯤부터 맨몸에 조끼 입고 팔토시 끼우고 무대에 서셨던 기억이 난다고.
1: 아,
0: 야, 그 변함이 없었구나.
1: 거의 뭐 시그니처.
0: 삼복더위에도 팔토시 하던 KCM 세 딸의 아버지가 되다니. 아, 세월이요. 4617님 21년 전입니다, 여러분.
1: 그러니까요.
0: 네, 강산이 두 번 변했습니다.
1: 자,
0: 어,
1: 이게
0: 네, 5966님.
1: 어, 그 시절 감성에 눅눅해지네요. 라고 하면서 이때 노래들이 좀 눅눅했죠? 라고 5966님이
0: 특별히 그럴 일이 있나?
1: 눅눅하다는 게 무슨 느낌이지?
0: 그러니까
1: 눅눅하다. 뭔가 이 KCM의 목소리가 뭔가 좀 애수가 있고 서글프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좀 눈물이 촉촉해진다.
0: 어, 그런 뜻이래요.
1: 뭐 그런 걸까요? 근데 그 시절에 이런 노래들이 좀 차트에 많이 있네요.
0: 그렇군요.
1: 한 곡 더 있습니다. M2M 노래? 기억나십니까? M2M?
0: 나는 M2M이
1: 네.
0: 그 서양 저기 소녀 둘이 하는 M2M 있지 않았어요?
1: 아, 옛날에?
0: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1: 어? 그 노래 좋은데?
0: 걔네 M2M 아니에요?
1: 그랬나? 아, 또 그런 류의 그런 거인데 뭔가 그
0: 그러니까.
1: 글자로 왠지 두 개가 이렇게 대칭이 되는
0: 맞아요,
1: 그런 느낌이었던
0: 맞아요.
1: 것 같은데.
0: 예.
1: 근데 여기는 한글로 M2M.
0: 오.
1: 세 글자라는 노래가 이때 차트의 2위 곡이에요.
0: 어, 꽤 상위.
1: 예.
0: 아, 박근태 씨가 곡을 썼구나.
1: 그렇죠. 이때부터 뭐 M2M 같은 소속사에 또 SG 워너비가 있었고.
0: 아, 그 회사예요?
1: 네, 뭔가 이 남성 2인조 혹은 3인조의 뭔가 미디움 템포에 뭔가 좀 애수가 젖어 있는, 아까 뭐 눅눅하다고 했는데 네. 그런 어떤 질척거리는 그런 느낌?
0: 그런 가사 내용.
1: 네.
0: 아,

0: 아, 이게 그쵸. 이 당시에 미디움 템포가 꽤 유행을 했었고,
1: 맞아요.
0: 지금 M2M의 세 글자 준비했는데요.
1: 네.
0: 루루공주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1: 저는 기억이 납니다.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저도 아마 이 OST에 참여를 한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0: 김정은 씨가 주연을 맡았던
1: 네.
0: 드라마라고 하고,

0: 그래도 거의 근접하대요.
1: 아, 그럼 뭘 다시 이렇게 뭐가 있어?
0: 상디의 기억력 아직 살아 있습니다.
1: 맞다, 있긴 있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M2M의 노래 중에 2위를 차지했던 2005년 9월 둘째 주 가요 종합 차트 2위를 차지한 세 글자 들어보시죠.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0: M2M의 세 글자였습니다.
1: 네.
0: 아, 여기 지금 보컬에 네. SG 워너비 진호 씨가 참여를 했나 봐요.
1: 네. 이경 씨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시네요.
0: 오.
1: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0: 네.
1: 거기 사장님이 김진호 씨한테 SG 워너비 할래? M2M 할래? 라고 선택하라고 해가지고
0: 차이가 뭔데?
1: 일단 정하기 전에 세 글자 녹음을 했대요 그냥.
0: 어.
1: 그럼 그대로 발표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SG 워너비가 데뷔하기 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네. 그렇게 되네요.
1: M2M이 2004년도에 먼저 나왔고
0: 어.
1: 2005년도에 이 곡을 발표할 때 김진호 씨와

0: 나한테 너 M2M 이 노래 일단 녹음해봐. M2M 할 수도 있어 너. 어. 근데 SG 워너비라는 노래 팀이 나올 거야. 누구 뭐 할래? 해놓은 선택하기도 전에 일단 녹음을 했어. 어. 근데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S
1: 근데 S 김진호 씨 SG 워너비잖아.
0: 그러니까요. M2M에는 김진호 없어. 근데 이 세 글자가 지금 엄청 히트가 났는데 김진호가 없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형?
1: 그러니까. 와, 참.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라 아, 잘 모르지만.
0: 형님이 계셨으면 좀 정리 좀 해주셨을
1: 텐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 지금까지 이 노래 SG 워너비 노래인 줄 알았다는 남수정님. 제가 그래서 지금 무슨 자리냐고 물어본 네. 게 노래 스타일도 그렇고 네. 뭐 팀에 뭔가 색깔이 좀 있어야 네. 거기서 할라 그럴 때 어, 나는 이쪽에 더 맞겠다가 될 텐데 네. 아무튼 뭐
0: 결정적인 파트를 또 김진호 씨가 다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 막 우우우 이런 거 다 김진호 씨가 하고 있어서
1: 아무튼 2위까지 차지했던 네. 노래였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정리 더 해드릴게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자, 6925님이 대구에는 아직도 꼭대기가 회전하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오. 그리우시면 한번 방문해 주세요라고. 대구 간 적 있는데 몰랐네요.
2: 어지럽진 않겠죠?
1: 천천히 돌아요.
2: 천천히. 네.
1: 먹다 보면 풍경이 바뀌어 있고.
2: 어, 그거 멋있다 근데.
1: 그러니까. 오. 자, 근데 이때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05년 네. 9월 둘째 주가 가수 김종국 씨의 초리즈 시절이었네요. 오. 일단 10위를 차지한 곡이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예. 그리고 8위가 제자리 걸음 김종국. 어. 그리고 1위가 예. 또 김종국 씨예요. 탑10 안에 세 곡이 어떻게, 야 이건 대기록인데.
2: 이거 마이클 잭슨인데요?
1: 거지. 어. 야 이래서 김종국 그런 거였어.
2: 야 이해. 2005년은 김종국의 해였군요.
1: 그러니까요.
2: 네.
1: 자 여러분 어떤 곡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2: 아 이거 또 굉장히 안무가 네. 또 화제가 돼가지고 자,
1: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네 정말 뭐 종국 씨 그래도. 진짜 이런 음성과 이런 음역대를 가진 가수가 네. 없었어요.
2: 그쵸. 네. 그 멋있는 체구에.
1: 그러니.
2: 반전 매력 같은 느낌이.
1: 그러게요. 네. 자, 2005년 9월 둘째 주 1위를 차지한 김종국 사랑스러워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석 씨.
2: 네.
1: 계속 바흘도 바쁜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그냥 바로 가셔야 된다 그러고.
2: 오늘 또 뭐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촬영 잘 하시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연주하며 기다렸죠. 지금의 저와 10년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는 분명히 다를 텐데요. 그래서 당장 알 수 없다고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가끔은 시간이 가장 훌륭한 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해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도 메일도 없던 시절 편지를 보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했을까요? 이걸 체험해 볼 수 있는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문자를 보내면 가상의 비둘기가 전해주는 건데요. 가상이지만 비둘기라서 한 통 보내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요. 까딱하면 새가 죽어서 메시지가 사라지기도 한다네요. 이러면 메시지 한 줄 한 줄이 더없이 소중하고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상의 비둘기로 혹시 문자 참여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녹취 문자는 없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신청곡 꼼꼼하게 챙겨볼게요. 찾아온 발걸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곳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10일 목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출발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트로트 요정 요요미의 신곡 어흥으로 함께 시작을 해봤습니다. 흥이 확 올라오는 그런 노래 같은데 이번 어흥이요. 월드팝과 트로트를 접목한 이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라고 합니다. 요요미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뭔가 함께 오늘 목요일 오전을 힘차게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비둘기 편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6358님께서 소통이 금방 돼서 라디오는 너무 좋다고 라떼에는 라디오에 엽서를 보냈었다고 근데 지금은 문자로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6358님. 7812님 어흥 출첵합니다 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5690님께서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고 가을 감기 조심하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출근길에 그냥 긴팔 옷만 입고 출근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날씨는 긴팔 입으시고 겉옷까지 하나 더 챙기셔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른 아침과 또 저녁에는요. 건강 관리 환절기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한 시간 동안 함께할게요. 지금 벌써부터 오프닝을 들으시고 신청곡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제가 항상 다못 띄워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고 아쉽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의 신청곡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0: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481호님께서 편지 이야기하니까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으시대요. 펜팔을 하던 고등학생 시절에 주로 집으로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 집으로 보낸 편지를 여자친구 부모님이 뜯어보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여자친구랑 분이랑 비밀 연애를 하고 계셨을까요? 또 그 시절에는 학창시절에 연애를 하는 거를 어른들이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는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신청곡이에요. 11시 1분에 처음으로 보내주신 분이네요. 4005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나윤권의 동감.

두 분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가을이 오면 3969님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추워지니까 적응이 잘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신청해 주셨고 5690님께서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신청해 주셨네요. 가을이 오면 너무 좋은데 오늘은 한번 여자 가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띄워드립니다.

네,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8일 사모님께서 어제도 태백의 기온을 인증해 주셨는데 오늘은 태백이 17도라고 오늘 역시 히터 틀고 운전 중이시라고 보내주셨네요. 패딩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7도면. 6213님께서 편지 이야기 보내주셨는데 21살 때 첫사랑한테 한 번에 30장 정도 받은 편지가 전부라고 한 번에 30장을 주셨어요? 군대에서 받으신 걸까요? 신기하네요. 저는요, 요즘에는 이 손편지를 잘안 주고받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막 꽃다발 같은 거를 선물하고 받을 때이 꽃집에다가 요

요청드리면 인쇄해가지고 꽃다발 옆에 이렇게 꽂아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받아도 워낙 손편지를 안 주고받는 시대다 보니까 감동일 수밖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손편지까지의 정성을 쏟기는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라도 마음을 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까 이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랑 편지 주고받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혼났다는 4815님의 신청곡 만나볼게요. 소방차의 1급 비밀 함께 듣겠습니다.

소방차의 1급 비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0817님의 신청곡 만나볼게요. 비지스의 Too Much Heaven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비지스의 Too Much Heaven 함께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있는 목요일인 거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요일을 저보다도 잘 코너를 기억하고 계신가 봐요. 4208님께서는 아까 11시 3분에 맛집을 두 군데나 벌써 소개를 해주셨는데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여러분만의 강원도 현지인 찐 맛집들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012구님께서는 차에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고 있다고 혼자 즐기는 여유 시간이라고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신청곡은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와, 차에서 약간 정차하시고 주차해 두시고 혼자 이 차를 통해서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0: 커피 마시는 거. 저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0129님,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삶 너무 부럽습니다.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돌아오겠습니다. 샵 1133으로 여러분만의 찐 맛집들, 나만 알고 싶은 맛집들 오늘 브런치 카페에는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잠시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세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에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문자로 맛집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샵 1133으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만의 강원도 찐 맛집들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럼 문자 마저 보내주시는 동안 성시경의 사랑할 땐 몰랐던 것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성시경의 사랑할 때 몰랐던 것들 같이 듣고 왔는데 2904님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배고파서 짜증 맥스 찍었는데 배고픔이 가실 정도의 위력이 있는 선곡이라고 이렇게 리액션을 아주 과하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리액션 너무 좋은데요. 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네마소 출발할게요. 아마 네마소 들으시면 다시 꼬르륵 거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으로 출발할게요. 여러분만의 그 찐 맛집들 하나씩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브런치 카페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인데 사장님이 영업은 또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나만의 현지인 찐 맛집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저도 좀 참고해서 배고플 때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부에서 방송 시작하자마자

자, 4208님께서 문자를 바로 보내주셔서 바로 한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4208님의 네마쏘 맛집입니다. 두 곳이나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강릉에 위치한 효레식땡인데요. 필리핀식 바베큐 전문점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새말토종 순땡 본점입니다. 추운 날이면 이곳에서는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가신대요. 머릿고기랑 순대가 들어가 있는 국밥을 먹고요. 부모님은 순대만 있는 국밥을 드신다고 4208님께서 맛집 두 군데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릉에 위치한 효레식땡 한번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필리핀식 바베큐 전문점, 요게 저도 예전에 한번 부산 여행 갔을 때 먹어봤어요. 이 약간 동남아 여행 가면 동남아에서 먹을 수 있는 쌀은 조금 다르잖아요. 뭔가 길다랗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쌀알이. 그 쌀밥이 이렇게 쫙 깔려 있고요. 그 위에 다양한 바베큐 고기들부터 뭐 갑각류 같은 거 잘 구워서 올라가 있습니다. 밥 위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닐 장갑을 끼고 그걸 하나씩 뜯어 먹는 건데요. 진짜 이게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 소개해 주신 강릉에 있는 식당은 아직 안 가봤는데 한번 후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강릉 놀러 오실 때마다 회나 대게, 생선구 이런 쪽 드시다가 아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다른 메뉴를 찾다가 요 효래의 식당을 알게 되셨대요. 전망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은 식당이라는 후기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강릉 안목해변에 위치한 필리핀 바베큐 전문점 효래의 식당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필리핀 현지 온 듯한 이국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고 기타와 드럼까지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독특하고 좋대요. 또 고기와 해산물이 한꺼번에 푸짐하게 나오는 메뉴가 인상적인데 랍스터, 새우, 오징어, 가리비에 여러 종류의 고기까지 한상 가득 나온대요. 바베큐는 불향이 제대로 나면서 정말 촉촉하고 그 밑에 깔린 밥에다가 소스랑 고기를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다고 이런 후기가 있네요. 닭다리도 나오는데 정말 큼직해서 또 겉은 노릇하게 아주 잘 구워져서 나와서 너무 맛있게 식사하고 왔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이 강원도 강릉시 안목해변 근처에 위치한 필리핀 바베큐 전문점 효래의 식당 소개해드렸고요. 하나 더 적어주신 횡성의 새말토종 순땡 본점 한번 후기까지 볼게요. 순대국밥, 새말 수제순대, 모듬순대, 오소리감투, 돼지껍데기, 머리편육, 정말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후기 빠르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새말토종 순땡은요, 구수하고 칼칼한 이 장국물의 풍미와 푸짐한 양으로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대표 순댓국 맛집이라고 후기가 있고요. 한 그릇 샥 비우고 나니까 속이 아주 든든해졌다. 내부도 굉장히 깔끔했고 주차 공간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하네요. 이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과 잘 익은 김치와 깍두기의 조화가 완벽했다는 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4208님의 맛집 전해드렸고요. 저는 신청곡 하나 만나보고 여러분의 맛집까지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신청곡은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0900님의 신청곡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왔는데 9079님께서 식단 관리가 시급한 몸 상태여서 맞춤 도시락을 1개월치 배달시켜 먹는 상황이래요. 맞춤 도시락은 어떤 걸까요? 나의 몸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영양소 골고루 이렇게 보내주시는 도시락일까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내 맛소는 잠시 킵해두고 있다고 몸 건강해지면 마음껏 술래 다니겠다고 보내주셨네요.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맞춤 도시락 1개월 동안, 한달 동안 잘 드시고요. 우리 내맛소에서 소개해드리는 맛집은 잘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달 뒤에 건강한 몸으로 맛집 투어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맛집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2980님의 맛집입니다. 분식으로 유명한 원주에 있는 중앙동 자유시장 지하에 있는 분식집 소개해 주셨어요. 사오땡! 왕돈가스라는 곳인데요. 각종 식사 메뉴는 20가지가 넘는데 그중 최애 메뉴는 쫄돈. 쫄면과 돈가스를 합해서 말하는 메뉴랍니다. 옛날식 왕돈가스의 사이드 메뉴로 과일통조림? 와, 맛있겠는데요. 마카로니, 마요네즈 무침, 콩통조림? 이 2980님 말씀을 빌리자면 다소 촌스럽지만 양도 많고 매콤한 쫄면과 곁들여 먹으니 푸짐하고 가성비가 정말 최고라고 자유시장 지하에서 다 먹어봤는데 이 가게 여사장님 돈가스 솜씨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2980님이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2018님께서는 속초 학사평 콩꽃마을 순두부촌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 순두부촌이니까 뭔가 식당들이 모여있는 먹자거리 같은데요. 황태 해장국 등 여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브런치 카페 가족분들 모두 한번 가보시라고 2018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815님께서는요. 정선군 열양면에 있는 맛집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정선에서 강릉으로 가다 보면 열양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아우라지역도 있고 작은 카페가 있는 동네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집은요. 옥산땡 돌과 이야기라는 맛집인데요. 한정식 식당이래요. 곤드레 정식이 주 메뉴이고 제철마다 나오는 반찬들이 현지 노포 맛집이라고 강추를 해주셨습니다. 고향이

0: 자파리언니 고향이 임계면이시래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먹곤 하시다고 강추를 해주셨고요. 레일바이크 종점 열양역도 근처에 있어서 이 가까운 관광지도 있으니까 드라이브 코스로 딱 좋다고 맛집도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식사하고 식사 전후로 우리가 즐길 거리까지 추천해 주셨네요. 4815님의 맛집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8: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마소에서 맛집 소개해 주신 분들 추첨 한번 발표할게요. 4815님과 4208님 처음 보내주신 분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안내드렸고요. 다른 맛집 소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선물 푸짐하게 더 챙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커피콩님께서 맛집 하나 더 너튜브 댓글로 소개해 주신 거 제가 지금 확인했네요. 우담 소고기 식당 우땡 무실점 커피콩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네요. 그리고요. 커피콩님께서도 또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들 너무 추억 노래 너무 좋았다고 오늘 선곡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곡 만나보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0129님의 신청곡입니다. 아까 차에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커피 다 드시고 점심 식사하러 가실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점심 식사 뭔가 배고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맛집 소개를 너무 많이 해드렸는데 저 노래 나가는 동안 계속 꼬르륵거렸거든요. 아까 배고픔이 가실 정도의 위력이 있는 선곡이라고 290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마 선곡 들으시고 배고픔이 가셨다가 이 네마소 함께 하시면서 다시 배고파지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은 0129님의 신청곡을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벌써 1년을 신청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 노래를 많이 띄워드린 것 같아서요. 오늘은 브라운 아이즈의 버전 말고 왁스의 버전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왁스의 벌써 1년.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0: 카카오톡 이야기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옷장에 있는 겉옷 챙겨 입고 나오셨나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제대로 밀고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확 떨어졌죠. 방심하고 반소매 차림으로 털레털레 나왔다가 어우 추워 하면서 어깨에 잔뜩 웅크린 분들 계실 겁니다. 문제는요, 이 날씨가 낮에는 또 25도 이상 껑충 뛰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는 15도 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출근길엔 서늘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고, 한낮에는 햇살이 뜨거워서 겉옷 들고 다니느라 걸리적거리는, 그야말로 환절기의 정석인 날씨인데요. 그래도 가을 햇살 아래 걷기에는 이만한 또 계절이 없습니다. 또 가벼운 외투 한 손에 딱 걸쳐 들고요, 가을 특유의 쾌적함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10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트와이스 TT.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실 때 옷장에 있는 겉옷 다들 챙겨서 나오셨나요? 아, 너무나 이제는 오전 출근길 그리고 밤에 뭐 산책할 때나 야, 외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출근할 때 드디어 한 몇 달 만에 외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색하더라고요. 예, 반팔 위에 뭘 이렇게 하나 더 걸치는 게 한 거의 넉 달 만인 것 같긴 하거든요. 5월부터 뭐 덥다 덥다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또 셔츠를 오랜만에 입으니까 따뜻함을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따뜻함이라는 걸 오랜만에 찾아다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낮에는 그래도 25도 정도까지는 껑충 뛰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교차

자가 10도 이상, 크기는 15도 넘게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요럴 때가 딱 이제 감기 걸리기 제일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특히나 한낮에는 그래도 날씨가 조금 이렇게 볕이 있는 지역에는 곳에는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이렇게 햇살 아래 걷기에는 이만한 또 시기가 없죠. 또 외투 한 손에 딱 걸쳐들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이렇게 산책하는 거. 예. 많은 분들께서 또 그러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분들께서 출석 체크도 해주고 계십니다. 1419번 님도 오늘은 커피 대신 쑥차 라떼 마시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출첵해 주셨고, 또 그리고 2980번 님께서도 출첵과 함께 신청곡 또 보내주셨습니다. 4356번 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출첵 지금 하고 계신데요. 문자 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출석 체크, 뭐 신청곡 등등등 보내주시면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또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가을 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를 제가 또 차근차근 띄워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또 금요일,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오늘하고 내일만 하면 또 행복한 주말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신나는 곡들을 또 들고 왔는데요. ATG의 Twilight, 그리고 태양 피처링 BTS 지민의 Vibe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ATG 만나보시죠.

태양 피처링 BTS 지민 씨가 함께한 바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4208번님께서 매번 듣고만 있다가 오랜만에 신청곡 한번 올려봅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오늘 남은 시간 동안 행운만 가득하라고 또 세븐틴의 럭키 듣고 싶어요 또 보내주셨는데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신청곡을 보내주셨군요. 남은 시간 동안 행운만 가득해라. 이제 벌써 12시가 살짝 지나간 시점인데 점심 먹고 뭐 점심시간 보내고 또 오후 일과 보내면은 또 금방 직장인분들은 6시 되죠. 제가 그 이번 주부터 새롭게 또 개인적으로 시작한 취미가 있거든요. 예, 복싱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은 바빠요. 예, 퇴근하면은 바로 그냥 복싱장 가서 복싱하고 복싱 끝이 나면 집에 안 갑니다. 집에 가지 않고 크로스핏을 하러 갑니다. 예, 크로스핏을 또 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가서 씻고 밥 먹으면은 자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다음날 되고 이렇게 좀 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운동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예, 그냥 땀을 좀 더 흘리자. 취미를 뭐 하나를 더 새롭게 하고 싶었는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또 요즘에 관심이 많은 또 관심사인 이 투기 종목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배워봐야겠다. 또 이 생각이 들면서 또 겸손해질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싱. 네, 이런 또 TMI까지 전해드리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남은 시간을 또 어떻게 쓰실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신청곡 일단 띄워드립니다. 세븐틴의 럭키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세븐틴의 럭키, 4208번님의 신청곡 듣고 오셨습니다. 4252번님께서도 출첵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플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 보내주셨습니다. 와, 크로스핏에 이어 복싱까지 후디 갓생 사시네요. 멋지십니다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뭐 꾸준히 해야 갓생이죠. 사실 이번 주에 시작을 해서 월화수 나갔으니까 예 이제 오늘 나가면 나흘 차입니다. 제가 꾸준히 하게 되면은 예 갓생 살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곡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도 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4252번님의 신청곡 플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 듣고 오셨습니다. 4356번님께서는요. 후디 저 어제 다이어트 실패자로 TV에 나왔습니다. 등산하면서 열심히 빼는 중인데 잘 안 빠져요. 운동을 바꿔볼까요? 다이어트는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서 또 TV에 이렇게 출연하신 사진 또 캡처본까지 보내주셨는데 야 일단은 소위 화면빨 잘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따로 샵을 가신 건가요? 잘 나오시는데요. 저보다 잘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이어트 저는 다이어트 나름의 저만의 그냥 꿀팁 아닌 꿀팁 좀 드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집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내가 추구하는 추구미가 각자 있잖아요. 저를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예를 들어 추성훈 씨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몸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싱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3456번님께서 또 생각하는 그런 롤모델 한 분 잡으시고요. 그분이 무슨 운동 하시는지 찾아보고 그 운동 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그러면 꽤 오래 가더라고요. 또 응원과 추천을 드립니다. 0K 원필의 Go Beyond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8: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최근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이 일어나고 전통시장의 또 떡집 하루 판매량이 30배나 급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끄는 신개념 디저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포슬포슬하고 고소한 백설기 위에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와 고소한 치즈, 토핑을 듬뿍 올린 별미 중에 별미라고 합니다. 모두의 입맛을 싹 사로잡은 이 퓨전 디저트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피자 설기, 2번 피자 붕어빵, 3번 피자 호빵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오늘 이 디저트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예, 일단은 거의 문제에 힌트가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정답 한번 보내보시고요. 당첨자 세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 송입니다.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를 준비했고요. 저는 정답인 이 디저트 이름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숫자 100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예, 1번 피자 설기, 2번 피자 붕어빵, 3번 피자 호빵. 이 퓨전 디저트의 이름을 맞춰주시죠.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 아침부터 오픈런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전통시장 떡집 또 하루 판매량이 30배나 급증할 정도로 또 엄청난 인기를 끄는 신개념 디저트가 있다고 합니다. 포슬포슬하고 고소한 백설기 위에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와 고소한 치즈, 토핑을 듬뿍 올린 별미 중에 별미라고 하는데요. 또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퓨전 디저트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피자 설기, 2번 피자 붕어빵, 3번 피자 호빵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쯤 다들 드셔보셨나요? 저는 오늘 문제를 준비하면서 처음 본 디저트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 퓨전 디저트 이름 한번 맞춰보시죠. 근데 그 문제 중에 힌트들이 너무 많아서 예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힌트송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송은요. 제가 이 디저트의 이름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숫자 100, 예, 100이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지영 씨 그리고 또 뮤지 씨가 함께한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힌트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첨자 세 분께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뮤지 백지영의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듣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남자 가수가 혹시 누구냐, 김동률 씨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또 뮤지시였습니다. 워낙에 또 예능적인 그런 장점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가창력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 역시 이 노래도 제 최애곡 중에 하나인데 또 뮤지 백지영의 별이 되어주고 싶었어 힌트송으로 들으셨고요. 자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1번 피자 설기였습니다. 와, 이 백설기 위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 그리고 토핑을 올린

0: 소위 대박이라고 합니다. 20대는 SNS를 보고 달려온다고 하고 또 그리고 50대 이상의 또 소비자분들은 떡을 좋아하셔서 온다고 하는데 이 부산에 있는 떡방에서 시작된 이 피자 설기 쇼폼 영상을 타고 전국에 있는 또 전통시장 떡집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흐름이 기존 디저트 유행과 다른 거는 소비층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SNS 알고리즘을 통해서 피자 설기를 알게 된 20대에서 30대가 판매처를 찾아서 줄을 서고 또 인증사진을 올리는 그러면서 그 인증사진을 본 다른 소비자가 또 오게 되는 이 구조는 사실 두 쫀쿠 또 버터떡과 같거든요. 근데 피자 설기는요. 이 줄 서 계시는 분들의 이 나이를 보면 중장년층도 함께 서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떡집에서 팔리는 데다가 개당 2,000원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좀 부담이 없고 또 낯선 재료를 얹어도 베이스가 떡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낮다는 이유에서 또 중장년층 소비자분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그래서 뭐 이 고구마, 뭐 불고기처럼 친숙한 토핑을 올린 변형 메뉴가 나온 것도 이런 수요에 대응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피자 설기 드셔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은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못 먹어봤어요. 왜 근처에 안 팔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문자 한번 소개해볼게요. 2547번님도 노래가 좋아서 듣다가 문제를 까먹었네요. 정답은 3번 찍겠습니다. 피자 호빵 골라주셨는데 땡이었습니다. 어떤 노래가 그렇게 좋았나요? 예, 노래에 집중하시느라 퀴즈를 못 들으셨고 5242번님도 1번 피자 설기요. 요새 그 우주 떡집 방송에서 미미씨가 비슷한 메뉴로 라자냐 만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보내주셨고 8783번님은 두 쫑쿠를 능가하는 K-디저트가 되길 바랍니다. 피자 설기 화이팅 보내주셨는데 과연 예 두 쫑쿠를 넘어설 수 있을지. 두 쫑쿠가 근데 이 피자 설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저는 가격. 예 하나에 뭐 7,000원에서 8,000원이었으니까 조그만한 게. 또 그리고 너무 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연령층이 그래도 좀 이렇게 10대,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찾았다면 이 떡은 야, 또 떡은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연령대가 조금 더 다양하지 않나, 폭넓고 다양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0208번님, 0100번님도 피자 설기 춘천의 모 카페에서 판매하고요. 전국 백화점 팝업을 휩쓸고 있다고 하네요 하셨는데 아, 저도 이거 한번은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떡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백설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피자처럼 올라간다? 일단은 뭐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달면서도 피자의 익숙한 맛이 들어오면서도 예 새로울 것 같은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9724번님도 떡과 피자 맛있을 것 같은데요. 피자 설기. 4208번님도 아직 못 먹어봤다고 하셨고 0328번님, 1898번님, 5240번님도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1043번님도 피자도 먹고 또 백설기 떡도 먹고 검정콩 넣은 저는 쑥설기 좋아합니다. 보내주셨는데 그죠? 또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요거는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피자 설기. 2209번님도 아직은 못 먹어봤다고 하시면서 맛이 궁금합니다. 피자처럼 잘 어우러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세요 하시면서 또 감사한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당첨자 세 분 선정했거든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 하셨습니다. 런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세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5525번님, 그리고 8783번님, 그리고 0494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또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명반 한 장을 파헤치는 시간이죠. 안지민 리포터와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2부 마지막 곡입니다. 데니구 Will You Be My Home 띄워드립니다. 예, 데니구의 이 달콤한 목소리와 함께 저는 또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독,

0: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1위 곡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 위에 꽂습니다. 명반 도장깨기.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시간입니다. 도장깨기 선봉장이죠.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선봉장.
1: 네. 네,
0: 또 우두머리 오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런치 퀴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피자 네. 설기가 요즘에 떠오르고 있다.
1: 와, 맞아요. 피자 설기 진짜 너무 유명하죠?
0: 네. 피자 설기가 오픈런을 또 한다고 하는데
1: 오픈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근데 경쟁률이 말도 안 된대요.
1: 와.
0: 왜냐면은 두 쫑크만 해도 이제 10대, 20대, 30대였는데
1: 네.
0: 피자 설기는 60대까지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1: 떡이니까
0: 남녀노소 다 줄을 서는 상황이다.
1: 어머.
0: 네. 근데 가격이 심지어 2,000원 정도?
1: 와, 착하네요.
0: 두 쫑크가 8,000원이었잖아요.
1: 와, 너무 비쌌어요. 두 쫑크는 네. 진짜.
0: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자 설기를 지금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드셔보셨나요?
1: 저는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직 못 먹어봤어요.
0: 피자 설기?
1: 네. 근데 이게 시장에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전통시장 떡집에도.
1: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데 찾아가서 먹어볼까 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 그 전통시장 떡집 중에서 요거를 또 파시는 곳이 지금 그 정보가 되게 귀하대요.
1: 네. 그래요?
0: 여기 지금 판다 하면 네. 또 우르르 몰려가고 하다 보니까 혹시 알게 된다면
1: 네.
0: 저희 정의 가족끼리만
1: 공유를
0: 살짝 풀어주시죠.
1: 너무 좋죠.
0: 강원도 네. 지역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1: 지금 이 네. 문자 보니까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죠. 춘천에 네. 또 한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또 하는데
1: 가봐야죠.
0: 가봐야죠.
1: 가봐야겠네요.
0: 두 쫑크를 능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1: 맞아요. 두 쫑크는 네. 진짜 국밥 한 그릇 네. 가격이잖아요. 맞아요.
0: 뚝배기 펄펄펄 끓고 나오는 그 국밥 한 그릇이랑 옆에 조그맣게 그냥 네. 예 강아지 코만한 거.
1: 강아지 네. 간식만한.
0: 강아지 대형견 코만한 거 딱 네. 하나 나오는데 8,000원이니까.
1: 아 너무 비쌌죠.
0: 네, 근데 요즘도 두 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던데.
1: 아 진짜요?
0: 네. 안지민 리포터도 근데 뭐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1: 아 저는 근데 두쫑크는 좀 보내줬어요 이제.
0: 아 이제 네. 바이바이 했나요?
1: 바이바이 한지 좀 됐어요.
0: 그죠.
1: 몇 달 된 것 같아요.
0: 너무 옛날 디저트죠 이제는 두쫑크는.
1: 그게 딱 처음 먹었을 땐 진짜 신세계였잖아요.
0: 제가 그때 기절할 뻔했어요.
1: 맛있었어요?
0: 이런 단게 식감이 이렇다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또 약간 질리기도 하고
0: 질리고 보기도 하면서, 싫고
1: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0: 맞아요. 이제는 피자 설기 한번 네. 노려보도록 하겠고 또 그리고 안지민 리포터가 지금 거의 뭐 새로운 직업이 하나 거의 생길 정도로
1: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0: 1인 미디어에서 또 엄청난 인기를 지금 슬슬 모으고 있어요.
1: 네. 네.
0: 원래 그 방송에서도 이렇게 한번 살짝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1: 맞아요. 그때도 네. 한 번씩 말했던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그때도 이렇게 그냥 브이로그 같은 거
1: 네네.
0: 짧게 이렇게 올려봤다. 재미로. 근데 지금 한 며칠 전에 그냥 재미삼아 또 올린 게 조회수가 또 꽤나
1: 맞아요.
0: 소위 짭짤합니다.
1: 짭짤해요. 이게 뭐 알고리즘을 탔나 봐요.
0: 그러니까요.
1: 제가 뭐 당일치기 여행 가는 네. 짧은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그게 막 갑자기 조회수가 막 계속 올라가지고
0: 와 그것도 새로 고침하는 맛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재밌어요. 오는 길에도 했습니다.
0: 네. 아 그래요? 새로 고침?
1: 네.
0: 또 정의 가족분들에게도 혹시 한번 알려주시죠. 채널명이
1: 짐니예요.
0: 짐니.
1: 네.
0: 지금 영상 하나가 약간은 지금 꿈틀했기 때문에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1: 구독 부탁드립니다.
0: 그러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1: 네.
0: 또 안지민 리포터가 영상 만드는데 동력 생길 수 있어서
1: 맞아요. 지금 또 다음 네.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걸 후디랑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0: 그러니까요. 좀 대책회의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서도 만약에 또 안지민 리포터 또 오래 보셨으니까
1: 맞죠.
0: 이 콘텐츠 하면 또 재밌을 것 같다 하시는 거 문자로 보내주시면 또 반영해서
1: 네 제가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0: 짐니의 채널이 100만 채널 골드 버튼이 될 때까지
1: 뚝딱뚝딱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지금 직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자 다시 코너로 돌아와 보면요 오늘 또 앨범 한 장을 들고 오셨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을 들고 오셨을지.
1: 아 진짜 핫하죠. 오늘 리센느 아. 앨범 가져왔는데 리센느. 신드롬 가져왔습니다.
0: 앨범명이 신드롬이에요?
1: 네 신드롬이에요.
0: 리센느는 워낙에 요즘에 핫한데
1: 너무 핫하죠.
0: 저는 근데 안 그래도 조금 궁금했던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건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네네. 어떤 또 이 팀명이나 각기 매력이나 네. 어디서 오셨고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출신이나. 그래서 일단은 리센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2024년 3월에 데뷔하신 네. 5인조 걸그룹이죠.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작은 기획사에서 처음 선보인 걸그룹이라는 점에서 와. 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소형 회사에서 지금 완전 차트를 다 휩쓸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슈퍼스타가 되기까지 과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리센느를 가져왔습니다.
0: 저는 정말 1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긍정적인 점이 이런 건 것 같아요.
1: 맞죠.
0: 그냥 뭐 수억을 막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각기 매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그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그게 그 엄청난 규모로 발전할 수 있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딱 정말 표본이 리센느가 아닐까?
1: 맞습니다. 이 네. 리센느가 너튜브에서 뭐 거제 야호 네. 그걸 외쳤는데 맞아. 그게 완전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리센느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현재 음원 차트 1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0: 저는 사실 리센느에 대한 첫인상이 네. 그 너튜브 콘텐츠 중에 운전 가르쳐주는 그게 기억이 나요.
1: 네.
0: 코미디언 이선민 씨랑 네. 유영우 씨.
1: 맞아요.
0: 그분들도 그 요 콘텐츠를 1년 전쯤에 시작했을 때는 셋 다 이제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잘 돼보자. 그게 보이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세 분 다 네.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다 너무 잘 되셨잖아요.
1: 맞아요. 뭐 나온산에도 나오시잖아요.
0: 아, 나온산에서 그 버즈. 버즈도 정말 멋있게 제가 토이스토리도 좋아해서
1: 네.
0: 예, 또 버즈도 하셨고
1: 제가 그걸 좀 따라해보려고 연습을 해봤어요.
0: 그 어깨 탈구대요.
1: 근데 그게 쉬운 네. 게 아니더라고요.
0: 그 침대 매트리스 있는 데서 하세요.
1: 어깨 침대 위에서 해봤는데 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
0: 이렇게 좀 로봇처럼 하고 그대로 쿵 해보셨어요?
1: 네, 쿵 해봤는데 이 네. 넘어지면서도 이 로봇 네. 팔이 유지가 돼야 되는 아, 그거잖아요.
0: 그리고 중요한 게 표정이 웃고 있어야 돼요. 약간 그 허공을 보면서
1: 아, 약간 그리고, 광기 네.
0: 그니까요. 집에서 하셨어요?
1: 집에서 했죠.
0: 아무도 안 볼 때?
1: 아 친구들이랑.
0: 친구들이랑? 그거 유튜브 너튜브로 좀 찍어주시지.
1: 아 그거 남길 걸 그랬네요.
0: 그러니까요.
1: 다시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 올려주세요.
1: 네.
0: 지금 2547번님께서도 짐리 검색하니까

0: 15만 명 채널이 보이는데 이거 어머, 아니죠? 어머. 짐 리가 아니라
1: 짐 니입니다.
0: 짐 니, 니은입니다. 안지민, 보통 지민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이 친구들이 애칭으로 짐니라 많이 부르더라고요.
1: 맞아요. 지민이 해서 네, 짐니.
0: 짐니.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짐니.
1: 짐니, 짐니. 네.
0: 짐니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아, 또 그리고 이 리센님. 이게 결국엔 씬과 스캔트인가요?
1: 씬과 센트.
0: 센트.
1: 장면을 뜻하는 씬과 향기를 뜻하는 센트가 결합한 이름인데 이게 향기를 통해서 과거의 장면이나 기억을 다시 떠올려주는 그런 가수가 되겠다. 라는 의미로 이 리센네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0: 향기를 통해서.
1: 네.
0: 아, 그래서 이 소속사에서는 또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루스트 효과.
1: 이게 약간 우리도 옛날 추억 생각하면 딱 그 향이 떠오르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0: 맞죠.
1: 그거를 이 효과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때 과거의 막 기억, 감정을 탁 떠올리게 하는 그 향기 같은 그룹이 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0: 아, 그래서 앨범마다 좀 하나의 향을 정하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앨범마다 향이 있고 그 향에 관련된 노래들로 앨범을 풀어갑니다.
0: 아, 그래서 음악을 탁 들으면은 좀 특정한 장면과 감정이 떠오르도록
1: 네.
0: 만드는 게 목표겠네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데뷔 앨범에서는 플로럴 계열의 향기를 사용했대요.
0: 와우.
1: 근데 이번 오늘 소개할 이 신드롬 앨범에서는 엠버그리스라는 우디한 향을 메인으로 하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0: 후각적으로도
1: 네.
0: 다가오는 그룹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러브어택이 가장 사실 역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끌어올렸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이 리센네가 처음부터 이 음악이 향기처럼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진짜 이게 실화가 된 거죠, 이제.
0: 오.
1: 2년이 지난 지금, 2년 전에 발매했던 곡이 다시 유행이 되면서 시간을 건너서 다시 돌아왔다.
0: 예.
1: 라는 게 진짜 이 서사의 완성인 것 같아요.
0: 이게 정말 그 향이, 향만 맡아도 아, 갑자기 나 8살 때 오. 살았던 곳에 슈퍼마켓에 온 느낌이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1: 그런 거 있죠.
0: 그런 걸 노린 거구나.
1: 네, 맞아요.
0: 그렇군요.
1: 근데 그게 통했다.
0: 통했다.
1: 네.
0: 저도 정말 그 어렸을 때 막 되게 좋게 맡았던 만화방에서 맡았던 냄새가 있어요. 그거를 찾으려고 20년 걸렸어요.
1: 진짜요?
0: 네. 그게 무슨 냄새지? 맡으면 알겠는데
1: 네.
0: 정확히 지금 텍스트로 모르겠는 거예요.
1: 오.
0: 20년을 찾아다녔죠. 찾았습니다. 그래서
1: 뭐였어요?
0: 한 2년 전쯤에 복숭아 향이었어요.
1: 아, 그래서 막 핸드크림.
0: 그래서 다 복숭아로 제가 도배를 한 거죠.
1: 아,
0: 네.
1: 아, 복숭아 향을 좋아하시구나.
0: 풀밭에 나가면 안 돼요.
1: 아,
0: 벌들 엄청 꼬입니다. 너무 단내가 나는지.
1: 막 개미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장난 아니에요. 앤트맨 돼요.
1: 오.
0: 일단은 그래서 또 원희 씨 있고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또 그리고 저는 미나미 씨가 일본 또 출신인지는 몰랐네요.
1: 한국어를 진짜 너무 또박또박 잘해서
0: 네.
1: 이거 말하지 않으면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일본 치바 출신이라고 합니다.
0: 치바.
1: 네.
0: 또 그리고 MBC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네요. 방과 후 설렘.
1: 네, 여기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출신을 해서
0: 와우.
1: 이 소속사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0: 방과 후 설렘 기억납니다. 제가 여기 또 갓 입사했을 때,
1: 오.
0: 갓 입사했을 때 TV에 나왔던
1: 아 정말요?
0: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거기 출신이시구나.
1: 네, 기억나시나요, 미나미 씨?
0: 저랑 그래서 뭔가 그렇게 좀 동질감이 들었나?
1: 아.
0: 제가 은근 자주 봤었는데. 자 일단은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1: 첫 번째 곡은 러브 어택. 입니다.
0: 아, 앨범의 또 타이틀곡이죠?
1: 네. 밝고 청량한 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또 강렬한 기타 사운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량한 그런 노래랑 조금 다른 그래서 매력 있는 그런 네. 곡입니다.
0: 아, 러브 어택. 말 그대로 사랑이 공격처럼
1: 네.
0: 갑자기 덮쳐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운데요. 러브 어택, 사랑 공격.
1: 진짜 누군가를 보고 강하게 끌리고 또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은
0: 네.
1: 그런 상태입니다.
0: 아,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한 번도 빛난 적 없었던 미지의 향으로 온 세상을 물들여. 아, 또 후각적으로 접근하시네.
1: 네, 네. 이 향이 네. 또 등장을 합니다.
0: 네.
1: 근데 이게 그냥 그냥 가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0: 지금 이 리슨의 상황을 알고 들으면 진짜 이 가사가 좀 감동적이에요. 이 소속사 식구들, 소속사 사람들이
1: 식구들?
0: 이 리슨네를 위해서 네. 리슨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가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정말요?
0: 네.
1: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0: 네네.
1: 이게 그 보면은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 그러고 배우는 영화 제목이나 드라마 제목 따라간다고
0: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그 참 그 이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철학관 느낌?
0: 아니요 그런 거 있죠. 네. 뭐 국민 첫사랑처럼 네. 그런 느낌 아닐까요?
1: 맞아요. 맞아. 네. 그런 이미지로 네. 싹 가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2년 만에 역주행이 됐는데 러브 어택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리센느 아마 현 시점 그래도 아직도 가장 뜨거운 또 걸그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러브 어택 지금 들려드릴게요.

0: 리세네의 러브 어택, 사랑 공격 듣고 오셨습니다.
1: 노래가 좋네요.
0: 근데 확실히 좀 강렬한데요?
1: 네.
0: 소리 자체가?
1: 이 기타가 쾅쾅 네.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0: 나랑 지금 사귀자, 어? 이런 느낌이에요.
1: 에이.
0: 어? 대답해라, 이런 느낌으로 강하게 확실히 어택 같은 느낌인데 이 노래 또 제일 리센의 곡 중에 뜨거운 곡 첫 번째로 만나보셨고요.
1: 네.
0: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 만나볼까요?
1: 두 번째 노래는 Lucky You입니다.
0: Lucky You. 너 운이 좋다.
1: 맞아요.
0: 라는 또 뜻이잖아요.
1: 그 뜻인데 이 곡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요.
0: 네.
1: 이 가사 속 화자는 좀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자신에게 빠진 상대방한테
0: 어?
1: 너는 나를 만난 게 참 운이 좋다.
0: 와.
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0: 조심하세요. 실생활에서 이런 분 조심하세요. 네. 아, 근데 뭐 노래에서는
1: 노래에서는
0: 자신감이 넘치네.

0: 노래적 네. 허용?
1: 노래적 허용, 네, 시적 허용 느낌으로. 네. 네. 그 연애 노래인가요? 그러면?
0: 근데 약간 연애 노래라기보다는 좀 이 리센드를 좀 표현하는 또 노래에 아. 가까운데 이 약간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세계관은 좀 도시에 등장한 새로운 스타인 리센드를 표현한 그런 곡인데 대중의 뜨거운 시선과 파파라치의 관심을 받는 그런 리센드의 당당하고 젊은 모습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1: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Lucky You 요 메시지가 좀 그래도 자신감 넘치고 좋아 보이는데 네. 연애로 들어가면
0: 좀 무섭죠.
1: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애로 들어가면.
0: 네.
1: 아 그래서 이 앨범 전체의 좀 스토리로 보게 된다면 이 Lucky You라는 곡이 좀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0: 맞아요. 이 리센느 세계관 속에서 리센느는 바다에서 도시로 나온 MZ세대 인어공주래요.
1: 에? 바다에서 팔딱팔딱 튀어나온
0: 도시로 나온 MZ세대 인어공주.
1: 아, 인어공주.
0: 그래서 이 신드롬의 뮤직비디오와 막 사진에는 뭐 인어공주, 우와. 바다, 뭐 향기 도시 같은 이미지가 계속 등장이 하는데 네. 그 세계관에 딱 맞는 그런 곡입니다.
1: 앨범을 제일 잘 설명하는 곡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Lucky You가 앨범 첫 곡이에요.
1: 아,
0: 첫
1: 그래요?
0: 번째 트랙에 있는 곡입니다.
1: 아, 첫 번째 곡이구나.
0: 네.
1: 약간 그 패기 넘치는 첫인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0: 맞아요. 약간 곡이. 그런 느낌?
1: 알겠습니다. 또 리센느 신드롬 앨범의 첫 번째 곡. 예, Lucky You 지금 들려드리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희는 또 잠시 후 리센느의 다른 곡과 함께 4부로 돌아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4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민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2904번님께서 야 근데 이 럭키 유 또 이 리센느 인어공주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듣고 엥? 확인함. 근데 노래가 좋긴 좋네요. 진짜 보내주시면서 지민님은 일픽은 누군가요? 라고 또 질문 주셨는데 누군가요?
3: 저는 일픽이 네. 미나미 씨입니다.
2: 아, 미나미. 미나미 씨,
3: 네.
2: 또 일본 출신이신
3: 맞아요.
2: 왜요? 왜?
3: 뭔가 그 영상을 막 찾아보고 하면 되게 막 똑부러지고 야무지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2: 아 그래요?
3: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2: 아 똑부러지고
3: 똑부러지는 그런 스타일?
2: 아 그래요?
3: 네.
2: 안지민 리포터가 좀 똑부러지는 스타일 아니신가요?
3: 제 추구미인 네. 것 추구미? 같아요. 네, 추구미.
2: 아니, 물건 잃어버리시진 않잖아요. 잘
3: 안 잃어버리죠.
2: 그리고 뭐 숙제 안 한다든가.
3: 못 참죠, 못 참죠.
2: 숙제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쓰는 것 같긴 한데 또 그리고 뭐 제이니까 계획해서 딱딱딱 하는 걸 좋아하고.
3: 맞아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2: 아 그래서 네. 좀 본인하고 비슷한 스타일.
3: 친해지고 싶다. 친구였으면.
2: 아, 똑부러지네.
3: 네.
2: 저도 미남이에요.
3: 정말요?
2: 네.
3: 왜요?
2: 방과후 설렘 출신이셔서. 제가 그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3: 아 그러시구나
2: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원픽 저한테 묻진 않으셨지만 예
3: 네네
2: 그렇습니다. 자, 또 이 앨범 신드롬 데뷔 후 5개월 뒤에 발표한 앨범이었어요. 2024년 8월에
3: 맞아요. 네. 이게 신드롬 향기랑 음악으로 하나의 진짜 신드롬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에서 이 신드롬이라는 앨범이 나왔는데 진짜 여기서도 계속 향기를 설명을 해요.
2: 아 향
3: 이 아까 이 앨범의 메인이 되는 앰버그리스 향이 약간 향수 산업에서 귀하게 여겨져 온 그런 향료래요. 아, 그
2: 우디 향이?
3: 네.
2: 왜요?
3: 귀한가 봐요.
2: 아, 귀했구나.
3: 앰버그리스 향이. 네.
2: 아, 우디 향 요즘에 뭐 많으니까.
3: 요즘은 진짜 많고
2: 너무 흔하니까.
3: 유행인데. 네. 그렇죠. 귀한다고 합니다.
2: 아, 네. 그렇군요.
3: 그래서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투박해 보이지만 다른 향과 만나면 더 풍부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이 리슨네도 다섯 멤버가 함께 했을 때 더 각자의 가치가 빛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MZ세대 인어공주 이 컨셉으로 신드롬이 나온 건데
3: 네.
2: 뮤직비디오와 사진에서도 그래서 뭐 바다, 향기, 도시, 인어공주 이 이미지가 계속 등장한다고
3: 네,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 멤버들 컨셉 포토를 봐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2: 와,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발매하자마자 주목받는 것보다 역주행이
3: 네.
2: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저는 역주행 고를 것 같아요.
3: 왜요?
2: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나서 비로소 보이는 그 감동?
3: 네.
2: 네, 그게 더 뭔가 값져 보이는 듯한 느낌?
3: 있죠, 그런 거 네. 있죠.
2: 그리고 이렇게 한번 들어온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3: 맞아요, 그런 거 있을 네. 것 같아요.
2: 또 안지민 리포터도 지금 너튜브가 역주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 아, 네네.
2: 이미 한번 지금 물이 들어왔잖아요.
3: 너 저어야죠 지금.
2: 지금 열심히. 이제 엄청 저어야 됩니다.
3: 네네, 저도 저어야 돼요. 노래.
2: 오디세우스처럼 계속 저어야 돼요. 집을 가기 위해서.
3: 몇십 년 동안.
2: 네, 10년 동안. 아 신드롬.

0: 그래서 오늘 또 이 앨범을 만나보고 있는데 향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1: 네.
0: 안주민 리포터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향은 어떤 향이에요?
1: 저는 약간 녹차 향.
0: 녹차?
1: 네.
0: 말차 향?
1: 네, 그런 냄새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뿌리는 향수도 녹차 향 향수인데.
0: 아, 그런 게 있군요.
1: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0: 아, 녹차 향.
1: 네, 녹차 향.
0: 아, 그걸 자주 뿌리세요?
1: 네.
0: 우와.
1: 후디는 복숭아 네. 향을 뿌리시고 저는 네. 녹차 향을 뿌립니다.
0: 아, 요즘 제가 복숭아 향이 좀 질려서.
1: 아, 그래요?
0: 다른 거 좀 뿌립니다.
1: 뭐 뿌리세요?
0: 그 페브리땡에.
1: 아.
0: 페브리땡에 새로운 향이 나왔더라고요.
1: 아, 신상.
0: 신상이 나와서 그걸로 제가 지금.
1: 오.
0: 네.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TMI죠.
1: 아, 좋네요.
0: 네, 굉장한 TMI. 자, 이제 세 번째 곡은 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세 번째 곡은 핀볼입니다.
0: 핀볼. 핀볼. 이거 어떤 노래입니까?
1: 이것도 더블 타이틀 곡인 곡 중 하나인데요.
0: 와.
1: 이건 좀 몽환적인 R&B 스타일의 곡입니다.
0: 와, R&B 너무 좋죠.
1: 네.
0: 이 핀볼이라는 거는 그 게임 아닙니까? 게임?
1: 맞아요. 약간 공놀이 게임 네. 같은 건데 이 첫사랑의 서툰 감정을 이 공놀이 핀볼 게임에 빗댄 거예요. 막 공이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0: 예, 예.
1: 그거를 이 노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0: 아, 이렇게 어디로 튀는지 모르는 그것을 핀볼의 비유를 했고 또 자신도 몰랐던 그런 감정들
1: 네.
0: 그런 거를 경험하는 또 노래네요.
1: 맞아요. 막 다가가고 싶은데 부끄럽고
0: 네.
1: 막 피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나고
0: 와.
1: 막 마음을 숨기려고 할수록 더 티가 나는
0: 야.
1: 딱 그런 상황입니다.
0: 말만 들었을 때는 사랑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건데 그럼에도 뛰어드는
1: 네.
0: 예, 그게 또 사랑 아닐까. Love is like an arcad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랑은 마치 오락실 같아. 게임하고 이렇게 비유한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사랑을.
1: 그렇죠. 그래서인지 조금 더 신선하고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노래를 들어도 무대를 봐도 그게 느껴집니다.
0: 안주민 리포터가 핀볼 세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1: 제가 핀볼을 잘 몰라서 검색을 해봤어요.
0: 와, 모르셨구나.
1: 네.
0: 네, 네.
1: 근데 그 약간 물이 들어있고 막 이렇게
0: 네.
1: 이렇게 버튼 누르면 물 안에서 막 그 공이 네. 막 튀어오르고 막 그런 네. 게임도 다 핀볼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 물이 들어있고 이렇게 누르면은
1: 물이 막
0: 확 올라가면서 그 골이 꽂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아, 그것도 핀볼이라요?
1: 네, 네.
0: 저는 핀볼 세대거든요.
1: 아, 그래요?
0: 무슨 세대냐면요.
1: 네.
0: 컴퓨터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1: 네.
0: 뭐 그럼에도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싶을 때
1: 오.
0: 컴퓨터는 켜요.
1: 네.
0: 그런 다음에 기본 게임이에요. 컴퓨터에 내재돼 있는
1: 그런 거 있죠.
0: 지뢰찾기도 있고.
1: 네, 있어요, 있어요.
0: 근데 그 중에 핀볼이 있었어요.
1: 오.
0: 그래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을 부모님께서 끊어버린 왜냐면
1: 그런 게임.
0: 네, 그때까지만 해도 게임이 지금은 e스포츠라는 이름이 있지만
1: 네.
0: 그때는 거의 게임은 죄였어요. 죄.
1: 독이었어요.
0: 네,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핀볼이라도 하자. 해서 뭐 컴퓨터실에서도 핀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사랑을 핀볼에 비유한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1: 이 작곡가가 비슷한 그런 세대를 지났나 보네요.
0: 집이 인터넷을 끊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로 또 앨범의 더블 타이틀 곡 중에 한 곡인 핀볼 지금 띄워드립니다.

0: 리세느의 핀볼 듣고 오셨습니다. 또 오늘 명반 도장 깨기 리세느의 신드롬 앨범 만나보고 있는데요. 1995번님 어? 오늘 리세느 얘기하나요? 또 보내주셨는데
1: 우와, 맞습니다. 방금 이 문자가 튀어나온 네. 줄 알았어요.
0: 제가 성우를 한번 도전해볼까요? 근데 리세느 얘기하냐고.
1: 네.
0: 저희가 지금 오늘 3부부터 해서
1: 네.
0: 예, 리세느의 신드롬 앨범을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곡 남았거든요.
1: 네.
0: 마지막 곡이라도 한번
1: 환영합니다.
0: 예,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마지막 곡도 제목이 영어네요.
1: 네, 마지막 곡은 뉴 월드입니다.
0: 뉴 월드, 새로운 세상.
1: 네.
0: 이 노래는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이 곡은 좀 앨범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좀 묵직한 저음, 막 둥둥 울리는 묵직한 저음이랑 막 낮게 묵직하게 울리는 킥베이스 가 메인이 되는
0: 오.
1: 그런 복고풍 힙합입니다.
0: 힙합이요, 이번엔?
1: 네.
0: 조금 전에 핀볼은 약간 몽환적인 R&B 였다면은 뉴월드는 힙합.
1: 네.
0: 근데 또 복고풍인.
1: 맞아요. 막 쿵쿵쿵 네. 이런 소리가 메인이 네. 되는 그런 전자음악 스타일의 곡입니다.
0: 이 노래도 역시나 근데 좀 분위기 자체는 밝고 좀 긍정적인 노래라고 하네요.
1: 네, 맞아요. 좀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가사도 새로운 세계로 결국에는 가고 싶다. 매일매일 똑같아. 지루해. 벗어나고 싶어. 이런 감정에서 좀 출발하는 건가요?
1: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막 내 세계를 바꿀 시간이야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0: 그래서 인어공주가 된 거예요?
1: 그래서 인어공주가 된 건 아닌데
0: 네.
1: 뭔가 인어공주가 도시를 생각하면서 찾아 떠나는 그런 느끼는 기대감?
0: 아.
1: 을 이 뉴 월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0: 그래서 이 앨범의 또 인어공주 세계관과 연결되는 곡이겠네요. 뉴 월드.
1: 네, 인어공주가 도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
0: 확실히 그 요즘 아이돌 분들의 그런 노래나 앨범을 보면은 이런 확실한 약간 드라마 시나리오처럼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룹마다.
0: 그러니까요. 다 있어요.
1: 세계관?
0: 네.
1: 이 다 있는 것 같아요.
0: 그걸 또 좋아하시는 것 같고.
1: 맞아요.
0: 레드벨벳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가 한번 얘기했을 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르세라핌도 그렇고.
1: 다 있었죠. 막 네. 그룹마다. 막 에스파는 AI.
0: AI.
1: AE?
0: 뭐. 네.
1: 네. 그런 것도 막 있었고.
0: 그러니까요. 또 리세느는 인어공주였는데
1: 네.
0: 뉴월드. 또 이 노래가 앨범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곡이라고 하고요. 복고풍 힙합의 노래 뉴월드.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노래 지금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G.O.D의 0%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오늘은 리센느의 또 신드롬 앨범을 만나봤는데요. 이 앨범을 저희가 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1: 진짜 역주행이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노래가 일단 다 좋아요.
1: 네, 다 좋아요.
0: 그래서 아, 노래가 근데 왜 이렇게 각기 다른 장르에 다 듣기가 좋지라고 저희가 노래 나갈 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소속사 여기 그룹을 만드신 분들이
1: 네.
0: 버클리 음대 다
1: 맞아요.
0: 출신이시라고.
1: 버클리 음대 출신의 친구들이 모여서 와. 이 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1: 그래서인지 네. 노래가 더 좋게 느껴질까요?
0: 그럴 수도 있죠.
1: 네.
0: 뭔가 버클리가 붙으면 어라 이런 게 있으니까
1: 한 번 더 듣게 네. 되고
0: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저는 개인적으로 핀볼도 좋았고
1: 네.
0: 오늘 참 좋은 곡들 네 곡을 들어봤는데 역주행된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또 청취자분들도 리센느가 노래 너무 좋았다고 선봉장님 2811번님도 그렇고 2904번님은 본인이 정말 옛날 사람인 걸 인증해드리겠다 이 0% 방금 들으신 노래
1: 네.
0: 그 인기가요 응원하러 갔었다고 G.O.D
1: 우와 너무 네. 좋은 추억이 있는 곡이겠다 그쵸?
0: 0% 처음 들으셨죠?
1: 아니 어쩐지 아까 들을 네. 때 너무 좋아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0: 네. 이게 무슨 노래냐고
1: 이거 무슨 곡이죠?
0: 도대체가 붙었었죠?
1: 에이 아니죠
0: 네.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약간은 그 2000년대 초반이 네. 느껴지는 곡이었는데 2904번님은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 스타가 있으면
1: 네.
0: 2904번님이 그 반경 100m 안에 있을 확률 꽤 높습니다.
1: 저도 소문을 네. 많이 들었어요. 네.

0: 열렬한 정말 그 팬심을 갖고 네. 그 원동력으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수 항상 배우고 있는데 네. 일단은 오늘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1: 오늘 진짜 이 리센느 핫한 그룹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고 또 이 청취자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네. 아주 뿌듯했습니다.
0: 이제는 안지민 리포터라고 안 불러요. 선봉장님이라고 부르십니다.
1: 좋네요. 네. 선봉장.
0: 우두머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마지막 곡으로 다비치의 거북이 띄워드립니다.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요. 똑같은 자리에 긁힌 흔적이 있습니다. 다들 운전하고 나가면서 아차 하는 순간에 부딪힌 거겠죠? 아, 이런 실수 왜 하는 거야? 아, 난 왜 그러는 거야? 싶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 다 조금은 엉성하고 가끔은 정신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 너무 다그치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며 삽시다. 9월 10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The Weeknd 아리아나 그란데의 Save Your Tears 듣고 왔습니다. 김은숙님, 아, 제 최애곡이에요 라고 하십니다. 와, 그래요? 전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두댕이들이 보면은 어제도 느꼈지만 팝송 참 좋아하셔요. 식자층들이야. 이수진님, 출첵해요. 어머, 저 위켄드 콘서트 가는데 좋다, 좋아. 두대도 노래도 좋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참고로 위켄드가 10월에 내한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위켄드, 더 위켄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서 티켓팅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고요. 안녕하세요.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예요. 이 윤종님, 이쁘다. 울 DJ 상콤한 감귤 같아요라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최영희님께서 오늘 노란 티 너무 이쁜데 머리는 안 감은 듯 감았습니다. 오늘 샤워 싹 하고 왔어요. 정수경님, 영미 씨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럴 때 육아하는 사람은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영미 씨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5285번님, 언니 여긴 대구인데요. 흐리다가 햇빛 나다가 날씨가 제멋대로예요. 그래도 덥지 않아서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날씨가 두 대야 두 대. 들쑥날쑥하다고. 이렇게 좋다고 막 웃고 막 빠른 곡 듣다가도 갑자기 툭 쳐진 노래 듣다가 또 갑자기 막 뭐 파라파라퀸 듣다가도 갑자기 또 클래식 음악 듣다 이런 방송이 저희 방송입니다. 가을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미진님께서 완전 청순해 보여 라고 하셨는데 저 오늘 예쁘게 꾸미고 왔어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또 부장님은 영미 씨 오늘 축 처진 단무지 같은데 라고 지금 노랑 옷 저 나름 영해 보이려고 저 그래도 건강해 보이려고 상큼해 보이려고 샛노란 옷을 입고 왔는데 세상에 이걸 보고 같은 옷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다? 평가가 달라. 어떤 분은 너무 상큼해요. 비타민C 같아요. 라고 하는데 나 진짜 겨자냐 단무지냐 왜 이렇게 탁한 노란색을 입었냐 정말 저 심지어 오늘 비비까지 바르고 상콤하게 하고 왔는데 나 진짜 그래도 제가 우리 두댕이들이 이렇게 제가 오자마자 우쭈쭈 우쭈쭈 해주니까 제가 고마워요. 내가 또 두대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김정원님께서 아주 팩폭을 하셨네. 팩폭 딱 두 글자 보내셨어요. 닭광이라고.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치? 정말 오랜만에 들어봐. 닭광 낑깡 이런 거 되게 오랜만이잖아 그치? 정겹다. 맞아요. 자, 목요일 2시에 데이트 드디어 여러분 박수 치고 가야 돼. 자, 못 몰라도 박수 일단은 쳐. 이거 제 기쁜 소식이니까. 나의 엑스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복귀하자마자 저에 대한 반가움보다도 그럼 나의 엑스 이야기 언제예요? 언제예요? 막 그러셨잖아요. 드디어 합니다. 예, 나비 씨, 김인석 씨 두 분 딱 대기 중이니까요. 두댕이들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려주시고요. 자, 참여하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따뜻한 커피 그리고 아이스 커피까지 싹 다 쏘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광고주님들 만나볼 시간인데 박혜임님께서 뭐예요? 진짜 바나나 먹었어로 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제 팝송 틀어드렸잖아요. 근데 요게 그 왜 한국말로 들리는 그런 거 있잖아. 몬더그린 현상 뭔지 아시죠? 그 현상 그거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로 그 노래를 또 띄워드렸었더니 요런 문자들이 왔습니다. 최경모님께서도 약간 띠드버거 주대용 같은 발음이네요. 크크크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노래냐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아시죠? 거기서 첫 가사가 All that money 집에서 바나나 먹었대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거 아마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들어봐. Early morning she wakes up knock knock knock on the door

주식 회사 헤리즈 하보해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샘표 식품 주식 회사 나 먹었지 아이파크 현대 산업 개발 주식 회사 주식 회사 올데이 프레시 나랑 같이 지 뺏어 나 먹었대 아주 야하다 그치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이포도 너무 넓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브루노 마스 로맨티스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3: 네, 도시리트 안용입니다. 윤선영님께서 아, 이래서 바나나 옷 입으신 거구나. 정다혜님, 바나나, 바나나 먹었다로 들려요. 9772번님, 큰일이다. 이제 이 노래 가사 바나나 먹었다로 들릴 것 같아요. 음수연님께서 피디님 양복 준비하셔야겠어요. 라고 하셨어. 왜 바나나 먹은 게 이게 왜.
4: 오랜만에 집에서
3: 오랜만에 바나나를 먹었대잖아. 멜로디 on your lips, 떨리는 숨이. 자, 이제 바나나 잊으시고요. 자,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 방송 그런 방송 아니에요. 이런 방송이에요. 두경수래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어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구경수 아니고요. 두경수도 아니고 세경수 아니고 도경수의 기타리스트로 공기 정화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고 맑다 맑어. 4709번님 늘 듣고 있는 방송이지만 정말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그런 방송인 느낌적인 느낌. 운전하다가 웃겨서 정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그러니까 이 2시간만큼은 여러분들 뇌 빼고 들어야 돼. 이거 뭐 분석하고 깊이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무조건 뇌 빼고 그냥 도 닦는다 생각하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그러고 들으셔야 돼요. 7344번님 영미씨 아내에게도 2시에 데이트 재미지다고 들으라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어요. 영미씨가 얘기 좀 해줘봐요. 좀 들으라고. 뭐 안 듣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거 제가 아무리 외쳐봤자 채널은 땅방송을 들고 계시는데 아 나 참 뭐 뭐라도 쏘면은 그래도 좀 아내분이 좋아하실래나? 응. 커피 한 잔 그러면 보내놓을 테니까 그 안영미 씨가 쐈다고 그러니까 이거 먹고 들으라고 응. 그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뿌르르 따꽁따꽁따꽁 이거 오랜만에 한다. 따꽁따꽁따꽁 0377번님 전 오늘 처음 들어요. 사장님께서 라디오 채널을 옮겼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사장님 나빠요가 아니라 사장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세상에. 사장님의 권한으로 사장님의 라디오 갑질로서 이렇게 두 댕이 한 분이 또 이렇게 또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커피 한 잔 쏠까요? 예. 뿌르르 따꽁따꽁따꽁따꽁 사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1118번님 영미님 어제 양조장하는 지인이 막걸리를 이만큼 보내줬어요. 저는 알쓰여서 디저트 만드는 옆 매장 오빠한테 네 병을 줬더니 아침에 막걸리빵을 만들어 왔네요. 같이 먹을래요? 술빵 좋아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이것도 진짜 아이디어다. 막걸리 못 마시는 분들은 진짜 이걸로 그냥 빵을 만들어서 막걸리빵으로 어마나 세상에 좋아하죠 좋아하죠. 좀 마시는 막걸리 좋아했었는데 아 지금은 아직은 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빵보단 전 술을 더 좋아하죠. 술빵은 그 시큼달달해가지고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정수영님 영민님 오랜만에 글 남겨요. 초등학교 1학년 딸내미 처음으로 전화만 되는 폰 개통해서 학교 쥐어보냈더니 지금 수업 끝나고 방과 후 간다고 전화해서 너무 귀엽네요.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 돌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초등학교 보내면 육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늘봄이 뭐고 돌봄이 뭐야? 수업 후에 또 이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우리 나 때는 말이지 국민학교 시절에는 뭐 특별 활동? 그 CA 활동. 그거 외에는 뭐가 없었는데. 뭘 늘 보고 뭘 돌본다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아예 저는 육아 무지랭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댕이들이 좀 알려주십시오. 자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신청곡이랑 같이 한번 문자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갈게요. 림킴의 Never Gonna Be Alone.

림 김의 Never Gonna Be Alone. 김규리님께서 처음 듣는 노래인데 노래 좋네요. 어,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계절에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 좀 빠른 곡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곡들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네들 정서에는 요 노래가 딱인 것 같습니다. 림킴은 김예림 씨 아시죠? 김예림 씨 노래입니다. 자, 김민경님, 언니 오늘 미니언즈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 귀엽게라도 봐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미니언즈처럼 이렇게 통짜 몸매처럼 보인다는 건 아니겠죠? 목이 없어 보인다는 건 아니겠죠? 예. 괜히 비꼬서 듣는다 또. 눈이 하나로 보인다는 건 아니겠죠? 2055번님, 언니 무슨 말이에요? 찐 육아는 8살부터래요. 무슨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서워. 나 지금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도 힘든데 무슨 찐 육아 8살부터야.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예행 연습이란 뜻이요? 이게? 아니지. 그럼 안 되지. 이선아님, 육아는 결혼까지 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딱콩이 지금 장가 보낼까요? 어? 옛날에 그래서 꼬마 신랑이라고 있었나 보다. 그냥 빨리 그냥 해치워버리려고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분가시켜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랬나 보다. 어우, 세상에.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빨리 퇴퇴퇴 해. 1301번님. 애들 고등학교에 가도 엄마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오늘은 출근 준비하는데 애가 연애 상담하길래 중간고사나 잘 보라고 소리 한번 지르고 왔습니다. 왜? 너무 이쁘잖아. 요즘에 이렇게 엄마한테 일일이 얘기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엄마 나 누구누구 반에 누구 마음에 드는데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이쁘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친구 같고 친근감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난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아 진짜 육아의 길은 정말 일일 샤우팅인 것 같아요. 저 어제도 샤우팅 했잖아요. 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그 놀이터에서 아이랑 만 3세 아이와 똑같이 싸우고 있는 엄마 보신 분들 계세요? 그 접니다. 저예요. 같이 치고받고 싸운 거 저예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했어 그냥. 남이나님께서 영미 라디오 안 듣는 사람은 내버려 둬요. 안 들으면 처고들만 손해지. 그래. 근데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아우 듣지 마. 안 들으면 안 들으라 그래. 근데 너무 또 듣는 사람만 들으면은 아 물론 저는 그것도 좋아요. 뭐 오손도손 그냥 우리끼리 소소하게 알콩달콩하는 재미도 있고 좋은데 이 방송 계통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 윗선에서는 또 이 좋은 거를 널리 널리 알려야지. 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예, 많이 많이 홍보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4499번님. 아이유 신곡 나오는 날이라 하루 종일 너무 신나요. 아이유의 라일락 신청합니다. 와 이런 거 진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사랑이다. 세상에 아이유를 너무 사랑해서 오늘 신곡 나오는 날에서 하루 종일 설레이고 기쁘고 행복하대. 자 라일락 듣고요. 나의 X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 모실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2: 아, 오랜만이다.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입만 열면 X가 나오는 X제조기 영미.
1: 입만 열면 수다가 끊이지 않는 수다쟁이 나비.
3: 입만 열면 두 여인의 타박을 받는 그만 괴롭혀 김인석이 떠들어옵니다.

0: 네, 드디어 박수 치고 가야 돼요. 드디어 완전체가 모였습니다.
1: 모였다.
0: 나비씨!
1: 아, 영미씨 잘 지냈어요.
0: 이게 어떻게 진짜 이런 날이
2: 오는 거야. 애를 낳고 이렇게 다시 모였어.
1: 그러니까.
2: 애를 낳고.
1: 둘둘둘.
0: 드디어 둘둘둘이 만났어.
2: 6시야 우리 이렇게 3시면
1: 애가 6시야.
2: 애가 6시예요.
0: 벌써 어지러지라.
2: 작은 어린이집이에요.
0: 우린 근데 네네네. 공동육아는 못하겠다.
1: 못해요.
0: 예. 정신이 나올 것 같아.
1: 못해. 대화를 못해요.
2: 아들 5세 딸 하나.
1: 딸 하나입니다. 유일한 제가 딸맘이죠.
0: 미치지 네. 진짜.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1021번님 세 분이 너무 반가워하시네요. 보기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정다혜님께서 완전치 너무 오랜만이에요 유유. 김현정님 인성님 오늘 가용을 생각하시나요?
1: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인성 오빠 오랜만에 뵙는데
0: 왜 이렇게 예. 쨍하게 입고
1: 오신 거예요?
2: 왜냐면 제가 앨범을 냈어요.
1: 알죠. 네. 축하 축하. 신곡 발매했더라고.
2: 제비 한 마리라고.
1: 제목이 뭐 제비 한 마리.
2: 근데 방송에서는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1: 왜요?
2: 심의에 걸렸어요.
0: 아니 왜?
2: 미풍양속 저해.
1: 아니, 가사 좀 잘 써보지 그랬어. 네.
2: 가사의 저속성 때문에
1: 네.
2: 방송은 들려드릴 순 없지만 옷을 맞췄잖아요. 비싼 돈 내고
1: 이거 다 맞춘 거잖아요.
2: 다 맞춘 정장인데
0: 예.
2: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입고 다니고 있어요.
0: 아 심지어
2: 네네네. 좀 의미 이런, 있는 자리에 입고 다니고 있어요.
0: 이런 양복 너무 오랜만에 온데 벨벳 소재에
2: 그렇습니다.
1: 땀띠 날 것 같아요 지금.
0: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저도 오늘 노란색 옷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쨍하게 지금 양쪽에서
1: 그러니까 저는 빨간색을 입었고
0: 빨간색 입었고 우리 지금 신호등이에요.
1: 거의 빅뱅이에요 지금.
0: 빅뱅이다.
2: 빅뱅 느낌이다.
1: 빅뱅 느낌이야.
2: 느낌 납니다. 나요? 네네네.
0: 이 지연님께서 잠깐만 나 근데 왜 울컥하지? 세상에 이 비주얼을 보고도 울컥한데 이건 진짜 찐사랑이지.
2: 아니 그리고 정말 큰 일을 치르고 아이 낳는 게 보통 일입니까? 두 사람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저 혼자 지키고 있었잖아 두 대를.
0: 그러니까,
2: 내가 지키고 있었어.
0: 맞아.
2: 스페셜 게스트 분들 다 모시고.
0: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네네.
1: 아니 정말 어디 큰 전쟁을 치르고
0: 그래.
1: 무사히 살아서 다시 만난 느낌이에요.
2: 정말.
0: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오디세우스 같은 느낌.
2: 집에 돌아오는데
0: 20년이 걸렸어.
1: 맞아.
0: 집에 오기까지가 네. 너무 길었어.
1: 산 넘고 산 넘어서.
2: 네.
0: 정말 여기 우리가 여성이니까 수염만 안 나. 진짜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났을 것 같은.
1: 맞아요.
0: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2: 네. 근데 영미 씨도 그렇고 나비 씨도 네. 그렇고 얼굴 컨디션들은
0: 네.
2: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1: 그래요?
0: 아니, 나비
2: 저도
0: 씨는
2: 걱정 많이 했어요.
0: 보여.
2: 푸석푸석해져 있을까 봐.
1: 회복을 그래도 저는 조금 많이 이제는 된 것 같고.
0: 저는
1: 영미 씨는 한참 힘들 때잖아.
0: 뭐 아내가 썸어 문드러졌어요. 아직 비비 바르고
2: 발랐구나.
0: 왔어요.
1: 왜냐면 아직 10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0: 얼굴이 네. 지금 썩어 문드러졌고 지금 속 안도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2: 입냄새 한번 맡아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1: 아, 왜 개인적으로 네. 맡아요.
2: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이렇게 건강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1: 네, 네.
0: 속내 한번 맡아봐요.
1: 저기 다음 DJ 선생님도 생각해 주셔야죠. 같은 마이크 쓰셔야 돼요.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예.
2: 네.
0: 지금 은행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예.
1: 은행 나무 침대 생각난다.
0: 네. 인간 은행 냄새 한번 맡아봐요.
2: 옷도 노란색이야.
1: 옷도 하필 노랑이야.
0: 5287번님께서 오늘 세분 회식 가나요? 애들은 제가 봐드릴 수 있는데
1: 진짜?
0: 삼남매 어여시 키운 베테랑 엄마한테 한번 맡겨보시죠. 그러고 싶다.
1: 진짜.

0: 마음 같아서는 네. 이거 끝곡 틀어버리고 네. 바로 그때부터
1: 나 진짜 여기서 나 여기서 술 마시면서 방송하고 싶어 진짜로 진짜 여기에다가
2: 텀블러에 탄 거 아니죠?
1: 소주 대뜰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그냥 네네네. 서로 시시하고 아~ 그런 거 하고 싶어
0: 아, 마음 아니, 같아서 그런 마음 진짜
2: 애 하나랑 애 둘은 차원이 다르더라고
1: 이건 정말 달라요
2: 이게 맨정신에 버틸 수가 없어요
1: 그런데 예. 거기에다가 네. 첫째가 미운 네 살이다 아~ 끝났어. 게임 섹시야.
2: 아~
1: 끝난 네. 거예요. 제가 진짜 주말에는 이모님이 안 계시고 네. 제가 오롯이 봐야 혼자.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딱동이를 데리고 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침에 다음날 딱콩이가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고 있는 방문을 확 열고 엄마 하고 들어오는데 진짜 사람과 전쟁에 바람피다가 걸린
0: 아 그런 느낌이구나
1: 게임이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0: 지금 그러니까. 저 남자는 누구야
1: 정말
0: 영미 저 남자는 누구야
1: 헤그머니 이런 느낌이었어 8128번님 운전하면서 두 대 됐다가 잠깐 주유하러 주유소 왔는데 문 열자마자 주유소에 두 대 세 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화성의 작은 동네인데 두 대가 온 동네방네 널리 퍼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0: 아,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강선호님도 한번 읽어주시죠.
2: 네, 보이는 라디오 보는데 세 분 신호등 같아요.
1: 그렇지. 예. 정말 여러분.
2: 많은 분들이 느끼고 네. 계신가 봐요.
0: 나중에 이거 제비 한 마리 다음에 네네. 신호등으로
2: 하는 신호등으로? 이무진 씨의 신호등이
1: 저
2: 있는데.
1: 저 근데 그 제비 한 마리 네네. 왜 정지를 당했는지 가사 한번 들어봅시다.
2: 그래 가사가 어떻길래 왜 그래요? 네.
0: 가사는 얘기해도 되나요?
1: 가사 얘기해도 되죠. 노래만 네네. 안 부르면 되잖아.
0: 사모님 네. 제비 한 마리 키워보세요.
1: 네.
0: 외모 좋고 몸매 좋고 네. 매너 좋은 제비 한 마리.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워보세요.
2: 어디가 잘못된 거죠?
1: 이게 왜? 네. 왜?
0: 손을 꼭 잡아주세요.
1: 제비.
0: 화끈하게 땡겨봅니다.
1: 그러니까는 뭐 반려견처럼 반려조를 그렇죠, 키우는 그렇죠. 거잖아요.
2: 새들도 그렇죠. 많이 키우니까.
1: 네. 그렇죠. 네. 그런 아주 좋은 캠페인송 네. 같은데.
0: 아 조금 아쉽게. 근데 S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2: S는 됐고.
0: S는.
2: MBC가 안 됐고요.
0: M하고 K가 안 됐어요.
1: 아,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0: 아 모르겠어요.
1: 아 막혔다. 깡 막혔다 네. 진짜. 정문주님께서 아우 아쉬워요. 풀로 듣고 싶은데. 8844번님 제비 한 마리 너튜브에서 보자마자 왜 방송에서 나갈 수가 없는지 납득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2: 아니 저는 뮤직비디오 봤거든요.
1: 뮤직비디오는 또 어떤데?
2: 제비를 타고 날아다니더라고요.
0: 저희가 AI로 그러면, 하나만 돌렸어요. 예.
1: 그러면 또 많은 걸 상상하게
0: 해. 예. 위에 올라탔거든요.
1: 위에 올라타고
0: 네.
1: 제비 위에 올라타서
0: 네네네.
2: 하늘을 날더라고.
1: 죽어도 좋아 이러면서 하늘을 날아다닌 거 아니야. 예, 예.
0: 근데 또 둘이 올라타갖고.
1: 아이고 세상에.
0: 네, 윤성호 씨하고 예. 제가.
1: 그렇게 또 네네네. 홍콩으로 날아갔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당연히 윗선에서는
0: 네. 네네네.
1: 이럴 수밖에 없지.
2: 넥타이 매야 돼요.
1: 박성남 님께서 20년 기다리면 조혜련 씨처럼
0: 아 몰라요. 아나까나가 풀렸으니까.
2: 그러니까 아나까나가
0: 20년 한번 기다려봅니다. 예.
1: 잠깐만 근데 제비 한 마리 키워보세요는 사실 네. 축가로도 부를 수가 없잖아 이거. 이거 어디 가서 불러야 되는 거야?
2: 이거 어디에서 방송을
0: 하는 거야? 저는 그 7순 8순을 노려요. 네네네. 사별하신 어머님 7순. 사별하신 어머님 8순. 그렇죠. 어머님 이제 새롭게.
1: 아이, 그럼요.
0: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120세
1: 세대기 때문에.
2: 맞아요.
0: 그렇습니다.
1: 김현정님께서 그럼 수제비로 한번 바꿔.
2: 수제비. 아,
0: 그 앞에만 수만 넣어서.
1: 그래 수제비 괜찮네.
0: 사모님 수제비 한 마리 키워보세요. 수를 아주 조그맣게 수제비 한 마리.
1: 근데 또 괜히 이걸 또 수컷으로 네. 또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0: 수제비.
2: 수제비 안 돼요.
1: 수제비 암제비 예.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5741번님께서 네. 그러면 행사는 가보셨나요?
0: 최근에 노래교실을 저희가 좀 돌고 있어요.
2: 좋다. 거기 뚫어야 돼.
1: 좋다.
2: 뚫어야
1: 좋다.
2: 돼. 예.
0: 어머님들이 네. 가슴팍에 5만 원씩.
2: 어머.
0: 쫙쫙 꽂아주시는데
2: 좋다.
0: 아 좋았습니다.
2: 예.
0: 네네네.
1: 너무 좋다.
0: 노원 노래교실 감사합니다. 예.
2: 그렇게 틈새 시장을
0: 감사합니다.
2: 생유.
0: 네. 네. 네.
2: 틈새 또 공략을 해야 됩니다.
1: 너무 좋다.
0: 금방 네. 3, 40만 원.
1: 아유 야. 그럼.
0: 네네네.
2: 옷값 벌었다.
1: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행사 갈 때 좀 더 네. 팁을 많이 네. 얻고자 한다면 우리 네네. 행사의 여왕
0: 예. 여왕이죠. 한번 여왕이에요.
1: 어떻게 뭐 하면은 더 팁을 얻을 수 있을까?
2: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네. 인기곡 있잖아요. 네네. 차트에 뭐 탑10까지 있는 곡들을 메들리로 저는 뽑아요.
1: 아, 일단 먼저 친근감 있게.
2: 친근감 있게 해서 그다음 마지막은 EDM으로 돌립니다. 야. 그러니까 내 노래보다도 다른 사람 좀 히트곡들을 메들리로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요.
1: 아, 그치. 예, 예. 왜냐면 익숙한 걸 좋아하시니까. 어머님

0: 참고하겠습니다.
1: 그러면은 저희가 또 MR은 준비를 했거든요.
2: 어, 좋아요.
1: 인석 씨가 그러면은 김인석 씨가 선 넘지 않은 선에서 살짝 네. 노래 한번 얹어봐 주시겠어요?
0: 아, 응? 감사합니다.
3: 그래도 우리가 맛은 봐야지.
1: 네네. 한번 맛은 봐야지. 그렇지. 우리 식구인데.
3: 나온다.
1: 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0: 일로 와세요.
1: 사모님.
0: 사모님. 보세요.
1: 뭐야? 가사를 까먹은 거야.
0: 아니 왜냐면 부르면 안 되잖아. 아.

0: 그런
1: 얼마
0: 거지.
1: 얼마 꽂아줄까? 네네. 얼마 꽂아줄까? 어머나 어머나 거긴 안 돼요.
0: 지난번 노래교실에서는 인공관절하신 어머니까지 일어나시더라고요.
2: 아 됐어 끝났어.
0: 아 인공관절까지
2: 끝난 거야 이러면.
1: 야 이거는 무조건 역주행합니다.
0: 네.
1: 역주행해요.
0: 아
2: 신나는데
1: 너무 좋아.
2: 어머님들 이거 미치지. 예. 이거
1: 야 이거 유민정님도 신바람 이박사가 생각난다고.
2: 이선아님께서 와 두 대 너무 훈훈하다 홍보해주려고.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가족이잖아요.
2: 그리고 네. 이선희님께서 아, 멜로디 네. 너무 좋대요. 이상호님 아 자체 음소거 노래 신박하다.
0: 어쩔 수가 없었어. 확 질러버리고 싶었는데 그럼 또 안 되기 때문에.
2: 이은희님께서 네. 세 분이 같이 행사하세요.
1: 아, 네. 좋습니다.
2: 권영숙님 어머 영미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1: 어깨춤이 절로 쳐지죠. 어.
2: 네. 아니 근데 이것도 너무 네. 신박했던 게 네. 왜냐면 추석 명절 때나 요럴 때 왜 네. 타짜나 요런 거 틀어잖아요. 예. 영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욕설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 다 무금처리 됐어.
1: 무금처리 됐잖아.
2: 그러니까 그 느낌 같았어.
0: 아 그런 느낌으로.
1: 자체 음소거. 자체 음소거.
2: 아, 배윤경님께서 아 저희 엄마 칠순잔치 때 인석 씨 부르고 싶어. 여러분.
0: 아 연락 주세요.
2: 연락 주세요.
0: 네네네. 콜.
1: 인석 씨 DM만 DM으로
0: 주시면 돼요.
2: 최 부원님께서 네. 나도 모르게 홀린 듯 일어나게 되네요. 안지훈님 못 참고 보라를 틀어버렸습니다.
1: 함께하세요.
2: 와, 저 우리 셋이 같이 행사하면 좋겠다.
1: 아, 너무 좋아요.
0: 너무
1: 예.
0: 좋죠.
2: 보라 켜시면 삼색 신호등 보실 수 있고요. 유민정님께서 이 노래 100% 뜬다. 개사 갑시다.
0: 개사를
2: 해야 되는데.
1: 아, 가사를 바꿔라.
0: 가사를 좀 바꿔서.
2: 근데 나는 이걸 너무 이걸 왜 막았는지 모르겠어.
1: 그러게, 이거 재밌는데.
2: 그래.
1: 아쉽다.
0: 아, 또 조만간 또 좋은 소식 들릴 수도 있어요.
2: 네,
0: 네, 네. 마음이 아.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2: 그러니까. 네, 네. 대한민국 방송국이 전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뚫렸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2: 자, 유효연님께서 휴게소 공연 딱이다.
0: 아, 너무 좋죠. 아,
1: 휴게소 가자.
2: 이거 딱이다. 가자.
0: 저희가 그래서 뭐 이런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장소에 네. 무료로 좀 무료로라도. 홍보하기 위해서
2: 어머 너무 좋다.
0: 좀 돌아볼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1: 팔아야 돼요.
2: 휴게소 네네. 딱이다.
0: 네. 딱이죠.
2: 네. 네. 네.
0: 추석 명절 때 네. 어차피 큰일 없으니까.
2: 그럼 대목이지. 대목이지.
0: 톨게이트 같은 데서. 톨게이트 같은 데서. 네. 근데 요즘은 하이패스로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셔가지고.
2: 그래. 네네네. 다들 바쁘다 바쁘 현대인이요.
1: 휴게소 꼭 가세요.
0: 휴게소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신혜님께서 네. 장터에서 엿팔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것도 괜찮죠. 네.
2: 하필이면 이제 엿치기 할 때 그때 이제 옆에서 예 이 동 님께서 클린 버전 기대합니다.
1: 클린 버전.
0: 근데 가사가 그 걸린 가사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지우면 왜냐면 제비 사모님 이런 단어들이 다 안 들기 때문에 거의 다 그거의 반복이어서.
2: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제비가 없잖아요.
1: 그죠.
2: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런 음란한 네. 제비가 네. 없기 때문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러나 모르겠네.
0: 네.
2: 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자 본격적으로 나의 X 이야기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1: 이거 오랜만이네요.
2: 아,
0: 설렌다.
2: 자 네. 오늘의 사연 한번 꽁투로 만나보시죠. 소개팅으로 만난 그녀와 100일을 맞이할 무렵이었어요. 100일이 되기 전부터 그녀가 엄청 진하게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3: 오빠, 우리 곧 100일인 거 알지? 기대해. 내가 선물 준비했어.
0: 허, 진짜?
3: 나 진짜 큰 맘 먹은 거야.
0: 아, 뭔데 그래?
3: 곧 알게 될 거야.

0: 해도 좋아. 오빠한테 처음으로 보여줄 거야.
1: 처음으로 보여준다고? 뭘까? 드디어 키스인가? 키스 가지고 이럴 일은 아닌데. 그렇다면 설마? 신호를 캐치한 저는 급하게 몸을 만들었습니다.
2: 하나 둘 하나 둘. 아 좋았어. 자신 있어 지금.

0: 기운기 옵니다. 진정하자, 진정하자. 잘할 수 있어.
1: 오빠.
2: 왔어.
1: 기다렸지? 그 내가 말한 선물 말이야. 오빠만 괜찮으면 지금 보여줄게. 지금.
2: 아 여기서 이거 공공장소인데 괜찮겠어?
1: 짜잔.
2: 뭐야?
1: 오빠, 나 교정했어.
0: 네, 100일 선물이 치아 교정이었습니다.
1: 오빠한테는 내가 꼭 예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결심한 거야.
0: 아니, 교정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하필 오늘이냐고.
2: 그래, 그러면 우리 밥이라도 좀 먹으러 가자.
1: 밥? 뭐 먹을 건데?
0: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만 먹으려고 치면
1: 오빠 이거는 교정기에 껴서 안 돼. 이거는 못 먹어. 짜증나 오빠. 교정기 껴잖아.
0: 이건 데이트를 하는데 이거 맛집을 찾는 게 아니라 교정기에 안 끼는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치킨을 먹다가도
1: 오빠 잠깐만. 나 꼈다 꼈어. 치킨 꼈어. 닭가슴살.
0: 뭐가 꼈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100일은 지나가고 200일도 지나가고 키스는커녕 교정기에 낀 음식물까지 같이 걱정하는 사이 우리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절대 미련이 남은 건 아닌데요. 가끔씩 그냥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은 어떤 놈이랑 가지런한 이 건강한 치열로 한바구음 짓고 있으려나.

0: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수경님, 어우 나 상상했어.
1: 되게 기대하고 있다가
0: 그래 교정기가 웬 말이야.
1: 네, 몸도 만들어놨는데.
0: 김지연님께서 교정기가 왜 이렇게 야하게 들리죠? 나 교정했어. 아니, 이게 이렇게 야할 일이냐고.
1: 그것보다도 네. 나 꼈잖아.
2: 나 교정기 꼈어.
0: 오빠 나
1: 닭가슴살 꼈어. 막 이게 너무 나비식 하니까.
2: 나 그냥 순수하게 한 건데.
1: 그러니까요. 음식물이 시금치가 꼈다는 네, 내용인데 네. 시금치가 꼈잖아.
0: 그래 꼈잖아. 이건 못 먹어. 권영호님께서 네. 나비 농익다 녹이고 농익어.
2: 나 이거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0: 그러니까
2: 집에서는 맨날 으르르 깎고 이것만 하고 있잖아. 이 콧소리와 이 숨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0: 그간에 정말 나를 네. 죽여야 되는 거니까
2: 나를 누르고 살았지.
1: 아, 근데 남편한테는 하실 수 있잖아요.
2: 근데
0: 남편한테는 또 안 나온다.
2: 이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힘이 없어요 밤에는.
0: 그리고 애들 이상하게 보느라고. 애 둘러잖아요. 네. 그렇게 남편한테 승질이 나.
1: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은
2: 예민해져.
1: 네, 네. 부부 사이 할 거를 나와서 하세요.
0: 왜 이렇게 화가 나지?
1: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들은 다들 네. 그러세요.
0: 그러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네.
2: 그냥 하는 게 없는데 화가 나. 그 자체로.
0: 아, 유효연님. 아우 키스하다 혓바닥 교정기에 끼면 100% 피본다. 라고 하셨고요. 신가영님. 저는 싱글이니까 지금 교정해야겠네요.
2: 미리미리 하세요. 네.
0: 미리미리 하세요. 네. 나중에 괜히 100일 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꽁트에서 건전에 오늘의 주제도 알려드려야겠죠?
1: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다시 보고 싶은 X.
0: 그쵸. 뭐 꼭 네. 다시 뭐 사귀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지만 네. 문득 떠오를 때 있잖아요. 아니면 괜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네. 거울치료가 돼가지고
2: 그치.
0: 아 전에 있던 엑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만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1: 신체적인 특징이 너무 유별나서 막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2: 있어.
1: 네네. 젖꼭지가 너무 밑에 달려 있어서 막 계속 생각이 나. 가끔씩.
2: 있어. 맞아. 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1: 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2: 네. 네. 스쳐갑니다.
0: 네. 다시 보고 싶은 엑스.
2: 네. 네. 이유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입니다.
0: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나의 X이야기 개그맨 김인석씨 가수 나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 다시 보고 싶은 X입니다. 네. 이유는

0: 다양할 것 같아요. 뭐든 다 좋으니까 왜 보고 싶은지 함께 적어주세요.
1: 이재영님. 제 생일날 잠수 이별이라는 선물을 주고 간 그 X. 아... 다시 만나서 대체 왜 그랬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연 쓰면서도 갑자기 열이 확 오르네요.
2: 아, 이별 중에 최악의 이별이 잠수 이별입니다.
0: 생일날. 내가 그래, 제일 싫으면. 아...
2: 이유는 저는... 알아야지, 이유는.
0: 그래. 안 그러면은 괜히 내 잘못인가?
2: 맞아요.
0: 그때 뭐 이래서 이랬나? 내 탓만 하게 된다고.
2: 계속 찝찝한 거야.
1: 근데 왜 하필 생일날 그랬을까?
2: 그러게.
1: 선물 안 사주려고 그랬나?
2: 아, 설마. 아, 설마 진짜. 진짜. 아, 이런 진짜 사람 있어.
1: 있어요.
2: 어, 있어.
1: 있어요.
0: 아, 그 선물 때문에? 아,
2: 자기는 선물 받았을 거야. 무조건 받았어.
0: 잘 이어진 거야.
1: 생일 더 빠른 거야.
0: 아, 잘 이어진 거야. 자, 9078번님.
2: 네, 제 뒤로 몰래 다가와서 귓볼을 앙 하고 깨물던 첫사랑. 아. 그녀의 애칭은 깨물이었습니다. 송곳니가.
1: 사연도 또 나비 씨한테 또 그런 게 가네요.
2: 예, 예. 앙 깨물었는데요. 네. 송곳니가 유난히 날카로워서 참 좋았는데.
1: 좋았다고. 아, 좋았다고.
2: 송곳니 좋아하시네. 아. 가끔씩 그 송곳니가 생각이 나요.
0: 약간 흡혈귀 쪽 고래를 예. 좋아하시는.
2: 귀가 많이 간지러우셨나? 오. 긁어주면 좋거든요.
1: 약간 자극치고요.
2: 예, 예.
1: 그러게. 예, 예.
0: 아, 이런 취향도 있구나. 네, 네. 예. 광고 듣고 올게요. 예.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4: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상 트렌드.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와 함께 오랜만에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네. 다시 보고 싶은 X입니다.
2: 아, 네. 네, 7344님. 전에 만난 X. 매운 걸 못 먹는다고 매일 설렁탕, 파스타, 잔치국수, 짜장. 나중에는 속이 니글거려서 매운 것 좀 먹자고 했더니 삐져서 안녕 했네요. 지금도 어느 남친과 하얀 것만 먹니? 한번 보고 싶다.
1: 아니 반대로 또 너무 매운 것만 먹어도 힘든데. 아, 이게 너무 슴슴한 것만 먹어도 또 힘들겠다.
2: 그렇지. 이게 입맛이 네. 맞아야 돼.
1: 맞아요.
2: 맞아, 맞아. 서로 맛집도 다니고 하려면 힘들어요.
0: 입맛궁합도 이것도 중요하다.
2: 그렇지. 여러 궁합 중에 입맛궁합.
1: 아, 예전에 술 좋아하시는 분 만나갖고 지방간이 왔었어요.
0: 그래. 맞춰주다가.
1: 그래
0: 맞아. 그거 맞춰주다가.
1: 간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2: 그렇지.
0: 저는 위궤양까지 왔었어요. 위궤양.
1: 조심해야 돼요.
2: 그땐 사랑이었지 뭐.
1: 네.
0: 맞아. 그땐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부질없었다.
2: 부질없어요. 나부터 챙겨야 됩니다.
1: 강현숙님. 10년 전에 다이어트 식품을 나한테 팔던 남친.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남친한테서 산 600만 원?
0: 어머,
1: 600만 원짜리 마사지기는 사자마자 고장나서 애물단지인데 이거 AS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600만 원짜리 마사지기는 뭐예요? 보통 안마 의자 정도가 그쵸? 600만 원.
0: 그러니까.
2: 아니 지금도 600만 원 비싼데 10년 전 600만 원이면 야 이거 대단한 건데.
0: 아니 남자친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그 말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사셨을까.
2: 그분은 여기저기 다 팔고 다녔을 것 같은데.
1: 여자친구가 많았을 수도 있어.
2: 여자친구 1번 중에 한 1번부터 10번 중에 한 분이셨을 것 같아.
0: 마사지 그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자기 좋지 좋지.
1: 근데 뭐 사실
2: 이게 얼마냐는 말이야.
1: 마사지기가 필요한가요? 내 손이 있는데.
2: 자신 있네요.
1: 네네네.
2: 자켓 입었더니 자신
1: 내 몸이
2: 있어.
1: 있는데.
0: 아 지금 또 노래 따라가네. 네네. 가수 노래 제목 따라간다더니.
1: 누님들 연락 주세요.
0: 600만 원짜리 마사지기 필요 없습니다.
2: 살아있는 마사지기.
0: 인간 마사지기.
1: 내 몸이 마사지기다.
0: 이것도 제목 괜찮네. 내 몸이 마사지기다.
2: 예전에 인석 오빠 되게 병약한 이미지 아니었어요? 많이 아팠잖아. 여기저기.
1: 맞아요.
2: 되게 좋아졌네요.
1: 네네네. 임파선 염부터.
2: 그러니까 염증이 많았어. 염증 못 봤어.
0: 맞아. 네네.
1: 가래토시부터 가래토시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 많이 회복을
1: 했어요.
2: 오빠 사이 좋아졌어.
1: 알죠. 회복하면 또 확 좋아지는 거.
2: 확 좋아져. 네. 10년 젊어져.
0: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또. 불나방처럼 굴지 말고. 2552번님. 저는 맞춤법 자주 틀리는 남친 싫어서 헤어졌거든요.
2: 아, 이거 좀.
0: 근데 외국어 3개 하는 똑똑한 남친 만나니까 너무너무 그 남친이 그립고 차라리 마음 편했다고 느꼈어요. 외국어 잘하는 남친 좋았던 거지 제가 같이 잘해야 하는 건 아닌데 계속 관심 없는 외국어를 알려주네요. 중국어는 진짜 저 안 되더라고요.
1: 이게 성조가 너무 힘들죠. 성조.
0: 중국인들도 본인들도
2: 헷갈려요.
1: 헷갈려요.
0: 와 진짜 그래 너무 똑똑한 남자 만나도.
1: 그런 말 약간 기분 나쁘잖아. 이거 알겠지? 알지? 이해했어? 뭐 약간 이런 말들.
0: 한번 해봐.
2: 자존심 상하지.
1: 자존심 상하네.
0: 이 다음.
2: 네. 저는 콘서트 공연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던 전남친이 있었어요.
0: 오.
2: 뷰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GD 공연도 본 적이 있는데 우와. 콘서트 티켓 놓칠 때면 그 집 뷰가 그리워요.
0: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2: 일산 사시나 혹시?
1: 일산 쪽인데요.
2: 일산
1: 이러면 고향 종합운동장.
0: 어머 세상에.
2: 근데 집에서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거야.
0: 그래?
2: 네.
0: 어머나.
2: 좋겠다.
0: 어머. 그래 좋겠다.
2: 나도 사귀고 싶다. 저 GD 너무 좋아하잖아요.
0: 맞아.
1: 콘서트 갔죠.
2: 콘서트 이번에도 갔다 왔죠.
1: 대단하다.
2: 저는 GD 콘서트만 계속 따라다녀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여유는 또 어떻게
1: 체력적으로
2: 이거 너무 좋아하니까
1: 되는구나.
2: 얘기를 좀 맡기고
0: 네.
2: 이때 하루만큼은 좀 자유롭게 풀고
0: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2: 엄마도 봐주시고 또 뭐 이렇게 남편도 계십니까? 봐주시고 하니까
0: 콘서트장 그 근처 가게에다 그냥 맡겨놓고는 거 아니죠?
2: 설마 그 정도는 아니야.
0: 왜냐면 인별그램 보면
1: 맞아. 에너지가 엄청나.
0: 누가 애 둘 있는 엄마라고 생각할 거야.
2: 엄마도 풀어야 엄마도 삽니다.
0: 진짜. 부럽다 부러워.
2: 같이 다녀요 우리 영미 씨.

0: 100일 지나면 나오세요.
1: 아, 진짜 그래야겠어. 나도 나가고 싶어. 자, 백진아님.
2: 네, 첫사랑 오빠가 궁금하긴 해요. 사진이 없어서 기억이 많이 미화된 것 같은데.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0: 진짜?
2: 내가 눈에 뭐가 씌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네요.
1: 아. 그치.
2: 왜 사진이 맞아. 없을까?
1: 그럴 수 있어. 이게 헤어지고 나면 다 미화가 돼.
0: 맞아.
1: 되게 막 잘생기고 막 되게 나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나고 막 그래. 막상 만나면 아 내가 이래 헤어졌구나.
0: 애매하다.
1: 네.
2: 아, 그래 옛날에는 헤어지면 막 태우고 그래서 사진 다
0: 사진
2: 태우고.
0: 다 태우고.
1: 맞아.
2: 맞죠? 그래서 없는 거야.
1: 아니면 그 잘라버리고
0: 도려내고 막 그랬잖아요.
2: 약간 심령사진처럼. 맞죠?
1: 우리 엄마가 그렇게 눈을 잘라버렸어. 내가 없을 때.
2: 그리고 뾰족한 걸로 이렇게 긁어. 얼굴 부분만.
1: 형체를 알아보시고.
2: 네네네.
1: 자, 다시 보고 싶은 X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함께 알려주세요. 그 전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3: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5: 환인제약.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오늘 주제 다시 보고 싶은 엑스 사연 받고 있죠. 아 6540번님 아 진짜 지금 신랑이랑 싸워서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차 타고 가면서 운전 중인 신랑이 앞에서 음소거 웃음 중이에요. 알죠? 배 꿀렁꿀렁거리는 거.
3: 아 이게 실수로 되면 이제 방구가 나오거든요. 웃음을 참으려다가 네네 위에는 막았는데 밑에가 안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4: 앞 조절을 잘해야 돼요.
2: 그래 이게 관략근 조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볼까요?
3: 8595님 부사관이었던 전 남친이요. 성격이 너무 별로여서 헤어졌지만 덕분에 PX에서 이것저것 아 군마트 아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점만 그립네요. 아. 다시 부탁하고 싶어요.
2: 그치 뭐 그 군부대 PX하면 나는 맛다시밖에 모르겠어. 맛다시가 아니, 맛있다면서요?
3: 요즘 이 군마트가 정말 잘 나와서 네. 저는 이제 일산 지역에 네. 이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데 큰데 거기는 주말 되면 진짜 줄을
4: 서.
3: 그게 군인 가족이 누가 있으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2: 아까 뭐가 그렇게 맛있길래
3: 아니 너무 싸.
2: 아 싸서
3: 싼게 그냥 싼게 아니라 일단 세금이 제외된 상태로 이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겠어요.
4: 잘 돼 있더라고.
2: 그렇구나. 네. 더군다나 맛까지 있으니까 이제 가성비 갑이었구나. 네네. 야 그럼 이러면 생각날 수 있지.
3: 네.
4: 0304님 좀 전 사연하고 비슷한.

0: 옛날에 딱한번 잘생긴 남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얼굴만 뜯어먹고도 살 수 있겠다고 했는데 얼굴값 한다고 어장치고 다니다가 딱 걸려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가끔 궁금해요. 미중년이 되었을지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되었을지 말이에요.
1: 그래 이럴 때 있어. 어떻게 지낼까? 그때 잘생겼던 그 모습 그대로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역시 잘생겨야 되는군요.
1: 네.
2: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일단은, 이렇게 여운이 오래 가는구나. 확실히 잘생긴 게.
1: 그래 사람들이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0: 그렇죠. 예.
2: 그런 사연이 많아요 지금. 네.
1: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2: 얼굴이 아팠던 친구.
1: 얼굴이 많이 아팠던 친구는 예. 사랑이 아니었음을. 7903번님.
2: 네 하나 뽑자면 그때 약간 회피형 X를 사귀었는데요. 당시엔 회피형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헤어진 게 후회가 되네요. 다시 본다면 너 되게 책임감 없어 라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0: 회피형 힘들어요.
1: 저도 약간 회피형 스타일이라서 도망쳐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X들 많이 힘들었고
2: 그래도 다행히 많지 않았어서
0: 네. 한두 명 되지 않나?
2: 세상에 피해는 많이 주지 않으셨어요. 못하셨어요. 피해는
1: 난 이 업보를 어떻게 다
2: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주 미미했어요.
1: 그래서 아들만 둘인가? 자 4648번님
0: 네 23살에 만나서 29살에 헤어졌던 저의 찐찐찐 첫사랑. 헤어질 때 저의 미래를 응원한다 해줬는데 그때 저는 차이는 입장이라서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미운 감정이 다 사라진 지금에서야 저도 응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이 멘트가 20대의 전부를 함께 보내줘서 고마워.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든 우리 알아서 잘 살자.
1: 그치. 23살에 만나서 29살에 헤어졌으면
0: 20대를 정말 같이 보냈네요.
2: 그러니까 이런 네. 것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그때 나의 맞아. 그 젊음 그 모습이 그치. 그게 그리운 건지
1: 사랑에 빠져 있었던 내 모습 맞아.
2: 그리고 막 풋풋하고 젊었던 막 열정적이던
1: 열정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고
2: 상처나도 금방 붓고 막 이런 내 모습
1: 회복력
2: 회복력 너무 좋고 막
1: 그럼
2: 네네네네
1: 타격감 없고 뭘 네. 해도 네.
0: 밤새도 피곤하지가 않아
2: 안나지도 않고
1: 그랬던 내 모습이 그리웠던 거지 진짜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헷갈립니다. 4179번님 새천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를 차버린 그 X가 생각이 나네요. 들뜬 기분으로 한껏 꾸미고 나갔는데 연락 끊고 안 나왔어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커플들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X야 1년이 장난이냐? 왜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였냐고. 어머 세상에.
0: 이것도 그냥 잠수 이별인 거잖아. 네, 그냥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2: 요거는 예상해보면 누가 또 있었어요.
1: 그치.
2: 크리스마스 때 연락 안 되는 애들은 100% 누가 딴 사람이
0: 이중으로 간 거지.
2: 그렇죠.
1: 아 너무 나쁘다. 근데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2: 그렇지.
1: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0: 그리고 1년이나 만났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그동안 만났던 거 뭐냐고요.
1: 그러니까. 최승호님.
2: 저는 전 여친보다 전 여친이 키웠던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네요.
0: 이런 경우 많아요.
2: 저를 그렇게 잘 따랐는데.
1: 그래.
2: 도나야. 잘 지내지. 와리와리와리와리 보고 싶다 우리 도나.
1: 진짜 이런 경우들도 있대요. 네네네. 헤어졌는데 이제 그 반려견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그 반려견 보려고 또 본의 아니게 한 번 더 만나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2: 그 발냄새 이런 게 그리워서
1: 컴컴한 냄새
2: 누룽지 냄새
0: 누룽지 냄새 네. 누룽지 냄새
1: 내 품에 쏙 안겼던 자 다시 보고 싶은 X 사연 받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업타운에 다시 만나

0: give me one more time. Come on.
1: Put your hands up. 수제비 한 마리 키워보세요.
2: 치고 들어오네. 치고 들어와.
0: 제비 다시 만나줘. 제비 다시 만나줘.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워.
2: 키워주세요.
0: 자, 업타운에 다시 만나줘였습니다.
2: 어떻게 이렇게 한번 끼워 팔기 해봤는데
1: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든든하네요.
2: 네네네. 우리만 믿으라고. 네네네. 우리만 믿어.
0: 자,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0: 자, 사연들 한번 또 볼게요.
1: 네, 5290님. 저는 남편 말고는 만나본 남자가 없어요.
2: 아이고, 어떻게. 아, 왜 그랬어요? 네,
1: 심심한
2: 왜
1: 사랑의 그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유일하게 대학 때 썸 탔던 1년 후배가 있는데요. 오. 서로 관심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지금은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2: 아이고야.
1: 가를 만나야 했었는데.
2: 그래.
1: 아, 여기서 갑자기 사투리가 너무
2: 달라. 가를 만났어야 했는데.
1: 가를 만났어야 했는데. 아까비. 연하였고 연하였는데.
2: 아이고.
1: 연하였었는데.
2: 아이고, 박보가다, 박보게. 네.
1: 연하를 세 번 강조해 주셨어요.
2: 연하였고
1: 연하였는데 어? 연하였었는데.
2: 연하를 만났어야 됐는데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1: 생각할수록 아깝다.
2: 남편 네네네. 지금 남편은 쭉 쳐져가지고 네네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뭐 하러 저거 아이고 입에다 밥 넣는 것만 잘한다. 저 입에다가 밥만 잘 넣는다.
0: 입에다 밥만 잘 넣어요.
2: 밥만 잘 넣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죽지도 않는다. 아이고 참.
1: 근데 진짜 늙은 사람으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2: 해명 좀 해보세요.
1: 이게 갑자기 늙어요. 노화가. 저도 죄송한데 여성분들 뭐 어머님들한테 죄송한데 늙은 남자 입장으로서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마흔 넘어가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2: 아니 남자들은 애를 네네네. 낳는 것도 아닌데
0: 그래.
1: 아니, 모르겠어요.
2: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0: 그치.
1: 저희들도 갱년기가 오는 겁니다.
2: 아우 진짜 괜히 승질나네. 그것만 보면 7373번
0: 네. 매일 만나면 손금을 그렇게 보던 남자친구 넌 재물운이 약해 하면서 제 생일날 케이크 하나를 다 처먹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넌 지금 나보다 재물운 좋은 여자를 만났니? 만났어?
2: 손금을 왜 먹는 거야 도대체?
1: 그래서 케이크 한 판씩을 왜 먹는 거야?
2: 케이크 왜 먹어?
0: 이거 되게 기분 나쁘다. 뭐 재물운이 약하다는 얘기를 해요.
2: 그러니까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0: 맞아요.
2: 같은 말이라도.
1: 그렇지.
2: 내 참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 눈치도 없어.
0: 눈치 없다.
2: 너는 눈치가 약하다.
0: 센스도 없다.
1: 아니 여자가 재물운이 없으면 남자가 재물운이 그러니까, 많아서
0: 그렇지.
1: 그걱 보완해주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0: 내가 많이 벌어줄게. 걱정하지 마.
1: 마루 가야 되는 거거든.
2: 갑자기 이 사연 보니까 지금 나는 솔로 보세요. 지금 약간 영수 씨 같은 느낌.
1: 아, 난 저 요새 안 봤어요.
0: 아, 그래? 재밌어?
2: 못쏠 직집 하고 있는데
0: 봐야겠다.
2: 영수 씨가 그렇게 이렇게 식사를 잘해.
1: 많이 먹는 분한분 있다면서.
2: 그러니까 짝을 만나러 가신 건데 그렇게 식사를
0: 하셨구나.
1: 그거는 제가 그거는 봤어요.
2: 그래서 굉장히

0: 재미있는 캐릭터라서 제가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 봐야겠다. 이제 그분 이야기가 생각났어. 자, 2123번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술을 사줘야지만 만나줘서 아이고야. 술값으로 엄청 쓴 기억이 있네요. 지금 남편 만나느라 그 오빠를 끊었지만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요. 살았나 죽었나. 아이고 저기 길바닥에서 죽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1: 아니 이렇게 계속 술을 사줘야 되는 건 단아까시 아니에요? 술을 사줘야 만날 수 있는 건.
0: 그러니까.
1: 네네네.
0: 그 사람이야말로 제비인데. 네.
1: 어허, 진짜. 그렇군요.
2: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1: 그러니까.
2: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0: 그러면 술자리에서 되게 재미나게 잘해줬나 보다.
2: 토크를 잘했나 보다. 토크를.
0: 그래서 개그맨들이 장가를 잘 가잖아요.
2: 아, 맞아요. 재밌잖아요. 아,
0: 요거 잘 풀어.
1: 그렇죠.
0: 예, 예. 예. 1191번님.
1: 네. 아, 저는 저희 엄마가 전 남친을 보고 싶어 하세요.
2: 왜요?
1: 전 남친이 우리 엄마 헬스장 끊어줘서
0: 아, 그랬구나.
1: 엄마 우울증도 나았거든요. 엑스야, 우리 엄마가 너 만나서 밥 한번 산다는 거 내가 말렸어. 연락 받지 마. 어머님이 계속 전화를 하나 보다.
0: 네, 이런 경우가 있어.
1: 받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0: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연을 끊었는데 네.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너무 화가 나나.
2: 불편하지.
0: 왜 연락을 계속하는 거야.
2: 그래도 그 전 남친이 되게 잘해줬네. 엄마 헬스장까지 끊어주고.
0: 맞아, 맞아.
2: 대단했네.
0: 그렇게 잘하긴 잘했네. 네. 자, 그럼 8384번님.
2: 네, 때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사귀었던 저랑 나이가 같아요. 지금 2학년 선배의 누나가 생각나네요. 단호장에서 단체 응원을 했었는데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이 골 넣고 우리나라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환호와 함께 그 누나가
1: 어머.
2: 제게 키스를 했어요. 키스. 박지성 선수의 볼 트래핑 같이 제 메롱을 제 메롱을 컨트롤하는데 와우.
0: 와우.
2: 아직도 그때 그 환희가 잊혀지질 않네요.
0: 와 진짜.
1: 아니 뽀뽀도 아니고 키스예요.
0: 키스야.
2: 야 화끈하다.
0: 뽀뽀 쪽 이게 아니라.
2: 이 누나도 골 넣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0: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
2: 누군가가 골을 넣기만을.
1: 아 그런 분들 있죠.
0: 그러더니...
1: 영화관 가서도 영화 안 보고 계속 입술만 계속 보는 애들. 네네네네.
0: 그러더니 넣었어요. 드디어
2: 골을 넣는 순간.
1: 네. 골도 넣고 메롱이도 넣고.
2: 메롱도 넣고.
0: 네네네네. 그래.
2: 보통 누나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연하남들.
0: 이런 누나들이 있어.
2: 적극인 누나들이 있어.
1: 네.
0: 예, 맞습니다.
1: 또 저는 어른이 되죠. 이런 누나들 덕분에.
2: 누나들 많이 만났잖아요.
0: 지금도 누나들 꼬시려고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2: 다들 뭐
1: 다들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만났던 누나들은.
0: MBC 드라마 유부녀 킬러가 생각이 나네요. 다른 쪽의 킬러. 박혜정님.
1: 네. 예. 저는 인석 씨 닮은 남자를 사귀었는데 하도 약해서 보약까지 해먹였더니 고시 붙자마자. 날 차더군요. 다시 만나서 보약 값을 받고 싶습니다.
0: 꼭 이러더라. 이렇게 군대 간 사람들도 군대 다 기다리고 나면 헤어지고 이렇게 고시생 기다려주고 이렇게
1: 했더니,
0: 신양면 이렇게 해주고
2: 다
0: 나면
2: 어버 키웠더니
0: 합격하고 나면 또 이러면 안 돼.
2: 하필이면 인석 씨를 닮았대 얼굴이.
0: 하필이면 약간 배신할 상인가 보다.
2: 간신배상.
0: 그럴 상들이 있어.
1: 대신 사과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사과 많이 하네요.
1: 사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닮은 얼굴로서 우리 혜정씨 그때 미안했어.
0: 네. 자 그럼 다시 보고 싶은 X 사연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투어스의 다시 만난 오늘 듣고 와서 최고 사연 뽑아볼게요.

0: 네, 투어스의 다시 만난 오늘 듣고 오셨고요. 나의 X 이야기, 다시 보고 싶은 X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1: 네, 고2 누나와의 뜨거운 기억을 보내주신 8384님 축하드립니다.
0: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볼까요? 네.
1: 담백하게 읽어주세요.
0: 담백하게.
2: 예.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사귀었던 2학년 선배 누나가 생각나네요.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이 골 넣고 우리나라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환호와 함께 그 누나가 제게 키스를 했어요. 아직도 그때 그 환희가 잊혀지질 않네요.
0: 근데 그 뒤에 얘기도 궁금하다.
1: 어떻게 됐나?
0: 네. 사귀었나?
1: 사귀었나?
0: 아, 처음 사귀었다고 했으니까.
2: 그치, 그치.
0: 궁금하다.
2: 이 월드컵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2001년도에.
0: 네. 맞아요. 예. 모두가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죠. 예. 자, 이분께 칼국수 세트 쏠 거고요. 네. 나의 X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 두 분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1: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요. 네. 이게 호흡이 또.
2: 이거야. 우리가 너무 좋잖아. 게 바로
1: 너무
2: 이거잖아.
1: 좋아요. 네.
0: 지금 미니에서 네. 김인석 씨 욕실에서 가운만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1: 약간 반신욕 위에만 보면 지금 밑으로는 네 반신욕 하는 느낌이죠. 네,
2: 밑에 입고 있는 거죠.
1: 네.
2: 바지 입었죠.
1: 바지 입었습니다.
0: 네. 아, 차재수님께서 인석 씨 입고 있는 나이트감은 어디서 사셨어요? 저도 너무 사고 싶어요.
2: 구매 가능한가요?
0: 네.
1: 나중에 잘 되면 굿즈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김인석 가능하시나요?
1: 네네.
0: 아, 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저는 너무 기뻐요.
2: 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아, 진짜 서터레스가 풀린다. 아,
2: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0: 헤어지지 말자. 더 이상 이제 임신 안 돼.
2: 임신 금지.
0: 밧줄로 예. 꽁꽁.
2: 아, 밧줄로 꽁꽁.
0: 밧줄로 묶어라. 다음 주에 만나요. 네.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교월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3: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6: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네, 카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이었습니다. 아, 아까 키스 얘기가 나와서 키스를 잘하는 예쁜 누나가 생각나는 노래였죠. 아, 2065번님, 버스에서 친구들이랑 배꼽 잡고 웃다가 나 빼고 친구들 다 내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왁자지껄 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 집에 간대. 엄마가 불러가지고 아마 혼자 지금 골방에 있어 지금. 아, 심심하다. 이재현님, 아니 영미씨 방송 너무 웃기네요. 완벽한 하루 애청자여서 완화 기다리면서 며칠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웃긴지 자주 들으러 올게요.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아, 이렇게 남의 집 손님 이렇게 세벼왔다. 아싸 아싸. 아, 자주 와주세요. 완화 애청자를 위한 특별한 코너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아,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잘해줄게.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4822번님, 이 코너 할 땐 왠지 볼륨 크게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코너 아니더라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올려. 왜 그렇게 쉬쉬하며 듣는지 모르겠어. 자, 쉬쉬하며 듣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볼륨 업해서 들어주세요.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지성미가 있다. 볼륨 이빨 올리시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들어도 부끄럽지 않을 노래, 타 청취자를 두 대로 끌어당길 노래, 책임감을 갖고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시작곡을 보내주신 분은

이분이에요. 8597번님 FR 데이비드의 Words 신청해요. 오늘 두 대 첫 곡 전주 듣다가 문득 생각난 노래입니다. 흐린 하늘과 잘 어울릴 것도 같은 노래에 아 서울은 혹시 맑은가요? 김포는 구름 잔뜩이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서울도 흐려요. 잔뜩 흐려요. 흐리고 심지어 춥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을씨년스러운 날 듣기 딱 좋은 노래 데이비드의 FR 데이비드의 Words 듣고 올게요.

맛집의 앞집 8597번님이 신청하신 FR 데이비드의 Words였습니다. 8597번님 듣고 계셨네요. 우와 기대 안 했는데 신청곡 나와서 정말 좋네요. 안용미 짱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왜 기대를 안 하셨을까? 두 대는 아우 당연히 팝송 안 틀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안용미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Hey, don't come easy. Come to me. 다 알아들어요, 저는. 영어 척척 박사입니다. 나한테 쉬운 여자라고 말하지 마. Don't come easy. 그거 아니에요. 네, 유형옥님. 유형옥님이 반겨주시네요. 내가 처음으로 따라 부른 곡, 한글로 받아쓰고 외운 곡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노래가 좀 진짜 쉬운 것 같은데요? 따라 부르기 쉬운 곡인 것 같은데요? 1142번님, 두 대에서 듣기 부끄러운 노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토크가 좀 있을 뿐. 아, 참. 부끄러운 토크를 한 적이 없는데.

예? 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당최 전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 조혜경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가을 되니까 생각이 나네요.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 그래, 가을 되니까 그러니까 김동률 씨 목소리가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기억의 습작 듣고 올게요.

데려왔습니다. 5131번님, 저 오늘 라디오 처음 듣는데 너무 좋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아, 이 분위기 끄잡아 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오늘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자리매김 하셔야죠. 또 딴 데로 또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안아 쏠까요? 보류. 2784번님. 영미 씨, 오늘 같은 날엔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듣고 싶어요. 그래, 가질 수 없을 때 이 감질맛 나는 이 사랑, 이게 더 약간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감질맛 나는 가질 수 없는 너 듣고

0: 입니다. 쓸모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 따라해 보세요.
2: 4만 원
1: 회계 관리.
3: 4만 원
1: 재고 관리.
3: 4만
1: 원 4만 원 생산 관리.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이지?

0: ジャックジャックイビガイビガちゃんぽんイビガちゃんぽんモデル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숲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데이터청.
3: 도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찻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옆 스튜디오에 우리 임창정 오라버니께서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계신 청취자분들도 우리가 세벼와야지. 임창정 오빠 노래 가겠습니다.
4: 세벼나야 거기 잘 지내니
3: 여보세요? 한국 도박 문제 예방치유원이죠? 잘 지내니? 여보세요? 한인지학 너라도 좀 받아줘.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아크메르 동탄, 브람스 안마의자.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다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나야 IS 동서 나랑 소주 한잔 마시자.
3: 미카운트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왜 내 엑스들은 전화를 다 안 받는 거야. 음주 후에 팀할 때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얘들아 나랑 사귀었던 거 기억이 안 나니? 여보세요. 자 오늘 나의 엑스 이야기 하는 바람에 나의 엑스들 생각나는 분들 많으셨죠? 예, 요 노래 요 노래가 따인 것 같습니다. 소주 한 잔. 아, 1142번님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어요. 내일 또 해도 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딱 엑스도 생각나면서 소주 한 잔하기 딱 좋은 날씨긴 한데 과음 안 됩니다. 끝곡으로 임창정의 소주 한 잔 마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아주 정밀한 나침반의 바늘도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리키기 직전까지는 끊임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떨림을 완전히 멈춘 채 고정돼 있다. 이미 제 역할을 다했거나 고장난 상태인 거죠. 살아가며 느끼는 수많은 불안과 망설임 역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건강한 신호 아닐까요? 마음이 요동친다는 건 내가 지금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오늘 하루 내 선택에 확신이 없어 되돌아보고 계신다면 그 흔들림마저도 스스로를 믿어주는 다정한 과정이라 생각하자고요. 정답을 찾아 마음을 다잡는 여러분

오세 발견 성슬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곡 아름다웠나요? 대전 오바리님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폼나게 나른하지 않아요? Nothing but thieves의 Talking to myself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일지민이 흔들흔들하게 너무 그루브한 음악입니다. 흐린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아, 첫 곡을 고르면서 이제 여러 음악들을 들어보거든요. 근데 어? 이 노래다. 함께 하셨습니다. 3996

0: 1번님 잘 오셨습니다. 이거 누가 알려주던가요? 오후에 이정표 오발 들으러 왔다. 요거는 사실 아, 참 쉽지 않은 만남과 인연인데 요거는 진짜 하늘이 내린 인연인 거다. 이 정도면. 3991번님 잘 오셨고요. 세상에 이게 누구세요, 메이비님? 올만에 들리는 4시 리디 목소리 요동친다, 요동쳐. 아, 제 마음도 갑자기 요동칩니다. 아까 문자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만에 오신 건지. 까만꼬막님께서 와, 흔들리는 순간도 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니 진짜 표현이 예술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진짜 진짜. 라고. 낙화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오늘 위안이 되어 리디. 흔들리는 것도 불완전한 것도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 오프닝에 다들 오늘 마음이 살짝 동하셨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되게 그 한 가지 이제 목표를 두면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들을 다 따져보는. 이건 어떻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비안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막 여러 생각들을 하니까 머리가 엄청 복잡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단순하게 갈 수도 있는데? 라고 항상 이제 제 자신을 좀 쉽게 쉽게 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오프닝을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 과정 자체가 더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한 그 어떤 뭐랄까 내가 진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다그치지 말고 그러지 마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잘하고 있구나.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진짜 수백 가지의 결정을 내리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지금 일어날까 말까, 5분만 더 잘까 말까,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두루찌개를 먹을까. 이런 사소한 순간부터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물건을 결제할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까지. 참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머릿속이 꽤나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실패가 없는 완벽한 선택이란 없죠. 늘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기에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흔들렸던 내 모습 사방의 유혹 속에 내가 흔들렸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나 자신을 사랑해주면 좋겠구나. 그 과정마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권이에요. 목요일 이 시간은 진짜 주말권이죠, 이제.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안부와 근황이 궁금합니다. 문자창 열어두고 있어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모든 후회만 안 하면 된다. 개구쟁이 악마님께서 모든 후회만 안 하면 된다. 눈물은 흘릴지라도. 뭔가 남자의 냄새가 좀 나는데요. 눈물은 흘릴지라도 후회만 안 하면 된다. 후회 남지 않도록 여러분 9월 10일도 후회 남지 않도록 오후에 발견 찾아주셔야겠죠. 유튜브도 열려있습니다. 오셔서 유튜브 검색창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생방송 중에는 스트리밍으로 항상 함께하니까요. 방송을 또 들으시기도 하고 또 채팅창 참여하시면서 방송과는 또 다른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정을 나누는 공간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오늘 2시간 이어가 볼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가을을 뛰어넘어 겨울로 좀 빠르게 가봤습니다. 다비치 버전이었어요. 박재범과 함께한 화이트 4466번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눈누난나님, 와 오늘 오프닝 너무 낭만과 감동입니다. 오늘 저녁은 어제 들통에 한가득 끓여놓은 갈비탕을 먹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절친은 우리 집 잔치하냐며 제일 많이 먹는 건 본인이면서 왜 저러는 걸까요? 왜 저러는 걸까요? H2전님까지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간단하고 좋네요. 이걸 근데 직접 끓이시는 거예요, 갈비탕을? 요즘 보면은 그 음식을 만드는 시간에 비하면 먹는 게 너무 빠르지 않아요? 너무 그 시간과 정성에 비해서 너무 홀딱 먹기만 하는 것 같아서 참 새삼 또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누누난나님. 아치님, 주말권 진입입니다. 오늘 오후도 잘 부탁드리고요. 제게는 20곡씩 날짜별로 만든 23개의 운동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웬만해선 아티스트, 노래 안 겹치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11이니 11자 플레이리스트의 첫 곡을 신청합니다. 스티브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 오. 방송 전에 유튜브에 살짝 나가긴 했는데요. 와, 되게 티시죠, 아치님? 티. 어쨌든 이런 또 규격화된 취미 좋다. 네, 딱딱 골라서 꺼내 들을 수 있는 좋습니다. 아치님께서 저희 그 티셔츠 기념 티셔츠 신청 관련한 얘기를 주셨는데 그날 공개 방송 당일에 참석을 못한다. 그래서 가실 분들을 위해 신청을 안 하고 양보하겠다 하셨는데요. 일단은 참석 여부와 채택 여부는 별개다라고 제가 공지글에 또 올려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치님 그냥 받기 싫으신 게 아니라면 일단 신청하십시오. 저희 9월 22일이 여러분 오후에 발견 생일인데 올해가 이제 12번째 생일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MBC 강원 영동 사옥에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가족분들을, 청취자분들을 모시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오시면 돼요. 갈까 말까? 가도 되나? 어떡하지? 내가 가도 되나? 염려 마시고 문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의자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두고 있어요. 간편하게 오셔서 진짜 피크닉 간다, 가을바람 쐬러 간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3시 이후부터, 오후 3시 이후부터 마음껏 출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오후에 발견 직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바리들 한번 다정하게 한번 마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지나가다 한번 들러봤소 좋습니다. 오셔서 보시다가 또 이렇게 조용히 나가셔도 되고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그냥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면 저희도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생방송이에요, 여러분. 예, 오후 3시부터 출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일이니까 또 이렇게 작은 선물을 마련했어요. 올해는 기념 티셔츠, 예, 12주년 기념 티셔츠를 제작을 했는데 소량으로, 예, 저희가 많이 준비는 하지 못해서 신청을 받고 채택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오셔서 오후에 발견 찾아주시면 저희가 게시판 통해서 공지글을 올려뒀거든요. 양식에 따라서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입고 가셔도 부끄럽지는 않도록 적당히 예쁘게 준비했어요. 적당히 화려하게. 너무 막 난하고 막 사진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어디서나 나 오바리오 살짝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올해 또 결속력을 다지고자 준비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비밀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개인정보가 들어가니까 비밀글 주시고 모든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신청해 주시고. 네. 그러면 노래를 들을까요? 정집사님 오셨는데, 리디, 추석 대목이 벌써 시작인지 주문이 많아요. 오늘은 6시 넘어

퇴근할 것 같습니다. 늦게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시면 운동하세요? 아니면 생략하세요? 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평소보다 좀 늦을 때 갈까 말까 항상 고민하거든요.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떤가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미리 출첵 겸 노동요 하나 신청합니다. 그린데이 When I Come Around 만나볼게요.

Green Day, When I Come Around. 정 집사님, 오늘 퇴근 시간까지 파이팅입니다. 제가 이제 좀 늦게 퇴근하면 운동을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여쭤봤잖아요. 아치님은 피곤하면 건너뜁니다. 건강하자고 하는 운동인데 피곤한 몸으로 운동까지 하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 그럴 때 운동보다 휴식이 먼저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시니까 아치님은 아까 누가 그러시던데 아치님 이 정도면 피가 그냥 T라고 혈액이 T형. 하양 늑대님도 리커버리 데이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며 안 간다. 몸이 또 회복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럼 저도 합리화하면서. 감귤 아가씨 오셨는데 아 저는 그 기념 티셔츠 받고 싶어서 정말 욕심내고 있는데 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 제가 갑자기 너무 욕심쟁이 같네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일단 신청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지만 저희가 또 신청만으로 끝내냐 여러 이제 또 경로들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올해만 제작이 또 되는 거니까 이거 진짜 한정판이다. 내 평생에 이 세상에 전 지구에서 이 한정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에 꼽는 거예요. 욕심내셔도 됩니다. 마음껏 욕심내주시고 티내주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올해 굿즈 우회 발견 12주년 기념 굿즈 반소매 티셔츠거든요.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 비밀글로 찾아주세요. 태연입니다. 사계. 사계. 달콤 설탕님 신청곡 듣고요. 2부 순서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올게요.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교연력 앞 스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0: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너.
1: 잊지 말자 안전.
0: 자, 이번 주도 역시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안전상식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0: 아직 아기예요, 여러분.
1: 예. 예,
0: 베이비 영록이와 함께합니다. 예비군 예. 훈련 지난주 한 며칠 다녀오셨죠?
1: 네, 제 4일이나 훈련이 있었습니다.
0: 아, 어디서 네. 해요?
1: 저희 강릉 청년들은 동해 훈련장으로 가야 합니다.
0: 어떻게 예. 갔어요?
1: 거기 단체 버스가 하나 있어서 대절해서 갔다 왔습니다.
0: 아, 이렇게 또 싣고 가는 교통이
1: 네, 그런,
0: 있어요?
1: 네, 그런 잘 해주.

0: 하시더라고요.
1: 그래요. 그럼 출퇴근?
0: 네, 저는 출퇴근을 했습니다.
1: 가면 뭐 해요?
0: 가면 뭐 네. 이제 총도 쐈고요. 수류탄도 던졌고요. 통신 장비도 만져보고, 예, 그 나름 쏠쏠한 정보들이 꽤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0: 알차더라고요.
1: 예비군.
0: 그렇습니다.
1: 아니, 너무 이렇게 좀 잘 모르는 분야여가지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인생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0: 아, 저도 하기 전까지는 네. 몰랐어요.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1: 처음이 아니죠, 예비군 훈련이.
0: 저는 학생 예비군만 해봤고요. 좀 단출하게 하는 겁니다, 학생은.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4일을 갔다 오는 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1: 학생을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닌 네. 제대로 된 예비군 그렇죠. 훈련. 네. 뭐가 좀 다르던가요?
0: 일단 학생 예비군은 하루만 갔다 오면 되고요. 이거는 4일이나 해야 돼서 거의 배워야 하는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체험하고 온 느낌?
1: 아, 그래서 상반기에는 하루만 갔다 왔구나.
0: 아,
1: 그때 하루 아니었나?
0: 더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그렇죠?
0: 좀 다른 종류의 훈련이긴 했는데 그거는
1: 아, 네. 뭐가 많구나.
0: 복잡하니까,
1: 아, 뭐가
0: 네,
1: 많구나.
0: 넘어가겠습니다.
1: 네. 아니, 군복을 입은 걸 그날 봤거든요, 여러분.
0: 맞아요. 네. 군복 입고 술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1: 아니, 주변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을 너무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네, 아주 굉장히 신선했다. 신선했다. 네. 그리고 우리 영동 아나운서 또 새로운 근황이 하나 있어요. 방송 이야기 해 주실까요?
0: 네, 제가 AM 라디오죠.
1: 네, 거기서
0: 네, 라디오 동서남북 저희 시사 매거진 프로그램 하나 코너를 맡게 됐는데요. 제가 월화수목은 민규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계속하고요. 금요일에 코너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1: 내일 첫 방이래요, 여러분.
0: 맞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1: 몇 시부터 몇 시죠?
0: 네, 6시부터 7시 사이에 하는 네, 시사 프로그램이니까요.
1: 네, 요거는 사실 이제 저희 영동권 로컬이다 보니까
0: 맞아요.
1: 우리 영서 지역에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들으시긴
0: 그러네.
1: 어렵겠지만
0: 맞습니다.
1: 네,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내일 첫 방송이래요,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잊지 말자는 오늘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요 계절에 딱 맞는 얘기더라고요.
0: 맞아요. 제가 시의성을 잘 챙겨왔죠. 요즘 또 선선해지고 이제 드디어 가을이 좀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이 가을 시즌에 지역에는 축제 향연이 이어지잖아요. 정말 많은 축제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도 그만큼 같이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지역 축제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행동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금 이제 또 축제들이 많아지는 시즌이다 보니까 지역 축제 뭐 특화된 내용들이 또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인파가 많은 공간에서 지켜야 할
0: 네.
1: 수칙들을
0: 맞습니다.
1: 오늘 알려주실 것 같아요. 오늘 컨셉은 어떤 건가요?
0: 오늘은 또 오랜만에 아빠와 딸이 돌아왔는데요. 천방지축 아빠와
1: 딸 아니고
0: 또,
1: 아빠가
0: 네. 그리고 아주 성숙한 딸이 또 함께 축제 현장을 갔습니다.
1: 두 군데입니다. 아빠와 딸 만나볼게요.

0: 우후! 이날만을 기다렸다. 딸과 함께 꽃 축제를 보러 가는 아, 이 얼마나 단란한 가장의 모습인가. 어, 딸, 아빠 너무 설렌다. 그럼 이제 슬슬 출발해 볼까나?
1: 아빠, 진정 좀 하세요. 일단 우리 뭐 그 출발하기 전에 일기예보 먼저 확인해 볼까요? 하늘이 좀 꾸물꾸물한데.
0: 뭐라고? 날이 흐려? 어디 보자. 아, 그러네.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구나.
1: 아빠, 아빠 괜찮으세요? 그럼 뭐 그냥 집에 있을까요?
0: 그럼 비옷이랑 우산 챙겨가면 되지. 아우, 오히려 꽃밭이 더 운치 있겠는데?
1: 역시 사람은 안 변해.
0: 자, 도착이다. 아, 어때 딸? 저기 봐, 너무 예쁘지?
1: 우와, 아빠. 아빠 저기 저 티니핑 풍선 갖고 싶어요. 저거 사주세요.
0: 아, 역시 우리 딸 뭐 사달라는 얘기부터 먼저 꺼내는구나. 오, 딸, 아이 그렇게 뛰어가면 위험해. 출입구 앞에서 그렇게 뛰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고.

0: 있잖아. 저기 저 관리 요원 오빠 따라서 우리 질서 있게 들어갑시다.
1: 알겠어요 아빠. 근데 아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0: 아 우리 딸 아빠랑 헤어질까봐 걱정되는구나.
1: 아니요 아빠가 길을 잃으실까봐 걱정돼요.
0: 아우 야 아무리 아빠가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래 혹시나 우리 서로 헤어지게 되면 여기 종합 안내소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알겠지?
1: 네 아빠 종합 안내소요. 솜사탕. 달고나. 추러스. 구슬 아이스크림. 아빠 빨리 오세요. 저거 다 먹어야 돼요.
0: 자식. 보라는 꽃은 안 보고 뭐 먹을 거부터 찾는 게 자기 엄마랑 꼭 닮았네.
1: 오 저기 철판 요리 아빠 불꽃쇼도 해요.
0: 와 그래 멋지네. 아이 딸 그래 너무 위험하니까 가까이 그렇게 가지는 마.
1: 아빠 근데 저러다가 진짜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아빠 축제장에서 불 나면 어떡하는 거죠?
0: 그래서 미리 팸플릿이나 안전수칙을 확인해서 소화기 위치를 알아두는 게 좋아. 불이 났을 때는 풀이야 하고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서 주변에 알려야 하고 그러고 나면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서 질서 있게 대피하면 돼요.
1: 아빠 이런 모습 좀 어색해요. 어쨌든 참 그래서 우리 아빠가 아까 팸플릿을 열심히 보신 거였구나.
0: 팸플릿?
1: 네.
0: 그래 그렇지 뭐.
1: 좀 이상한데. 아빠 저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죠?
0: 벌써 온 건가? 아이 딸 얼른 와 얼른. 리센느 사랑해요.
1: 그럼 그렇지. 팸플릿으로 공연 순서 보신 거구나. 아빠 거기 환풍구 쪽이잖아요. 피해서 돌아가야죠.
0: 그래 딸. 이런 공연장에선 환풍구, 난간, 구조물을 기대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그래 조심해야지. 맞아.
1: 알면서 꼭 저러신다니까. 아빠 해가 지니까 꽤 쌀쌀한데요?
0: 아이쿠 우리 딸 춥구나. 내가 그럴 줄 알고 겉옷 가득 챙겨왔지. 요즘 같은 계절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껴입을 수 있는 옷을 꼭 챙겨와야 한다고.
1: 아빠 아까부터 이렇게 어색하죠? 이런 모습 낯설어요. 생각보다 너무 꼼꼼하신데.
0: 우리 딸 생각보다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1: 아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요 아빠.
0: 그래 그러자. 자 우리가 먹고 남은 거랑 이 쓰레기들은 잘 챙겨서 출발하자.
1: 당연하죠 아빠.
0: 어우 인파가 많네. 저기 딸 아빠 손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야 한다. 알겠지? 딸? 딸! 우리 딸 어디 갔어? 딸! 맞아 아까 종합안내소에서 만나기로 했지? 얼른 가봐야겠다. 딸 여기 있니? 딸! 여기 있었네. 정말.
1: 네 아저씨 아무래도 지금 저희 아빠가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딸 뭐하니?
1: 아빠 어디 가셨던 거예요? 정말 한참 찾았네. 아저씨 저희 아빠 오셨어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 우리 딸이 이렇게나 의젓할 줄이야 누굴 닮아서.

0: 눈누나님 신청곡 H 이전니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아빠와 딸이 같이 지역 축제에 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띄워드렸는데 딸이 아빠를 키우는 느낌이다. 아빠 연기 완벽하다. 네, 이런 얘기들을 주셨습니다. 아빠가 오늘도 길을 잃었어요.
1: 오늘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딸이 잃을까 봐 종합안내서를 알려줬는데 정말 다행이죠.
0: 아빠를 찾았다.
1: 찾았다. 네.
0: 자, 딸과 함께하는 두근두근 가을꽃축제에 다녀온 부녀지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발 관련 축제만 가는 저로서는 오발의 사전공지와 축제 현장의 리디지시만 잘 들으면 문제 안 됩니다.
1: 정답입니다.
0: 22일에도 여러분 현장에서 저와 또 이제 스태프분들이 안내해 주시는 사항만 잘 따라주시면 우린 안전하고 즐거운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다. 오늘 머릿속이 요즘 계속 운동하네. 자, 그러면 오늘 잊지 말자 안전. 우리 지역 축제에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우리 영록 아나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녀가 떠나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했죠. 이제 야외에서 열리는 축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날씨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이게 안전과도 직결이 됩니다.
0: 그쵸?
1: 비가 온다면 우비, 우산 이런 거 잘 챙기시고요. 날씨에 맞는 복장과 물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축제장으로 이동할 때는요. 교통 혼잡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또 편하시겠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꼭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정된 곳에 주차를 하셔야겠고요.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긴급 차량이 나중에 만약에 이동을 해야 될 때 방해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0: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1: 네. 꼭 지정된 주차장 이용하시고요. 이동 통로와 출입문에 입퇴장을 할 때는 뛰거나 앞 사람을 밀게 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입퇴장하셔야겠고요.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장 배치도를 통해서 비상 대피 통로 미리 알아두시고 이렇게 부녀처럼 헤어질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 안내소 같이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

0: 경우들이 많은데 화재 위험이 그만큼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시고요.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비상벨을 울릴 수 있다면 또 울려주시고 질서 있게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폭발음이 펑 하고 들렸다 하면은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서 보호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지만요.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무턱대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잘 또 지도를 해주시고 주변에서 뛰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우리 아빠처럼요. 철없이 환풍구나 난간, 구조물 같은데 올라가거나 기대면은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요. 그리고 축제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위험한 상황이 목격이 됐을 경우 주변 관리요원에게 알리거나 119에 신고를 하고 대피 시에는 차례대로 안전하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대피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 그 아까 이제 환풍구나 난간 구조물 등에 올라가지 않는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저는 이제 맨홀 뚜껑 또 뭐 물 웅덩이 이런 데도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추락의 위험에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오늘도 이제 퀴즈를 또 만나봐야겠죠?
0: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축제 행동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틀린 것.
0: 1번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날씨에 맞는 복장과 물품을 준비한다. 2번 입퇴장 시에는 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일행과 헤어질 상황에 대비해서 만날 장소를 정해둔다. 3번 공연 관람 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물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높게 올라간다. 4번 야간에 참여할 경우 껴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하는 게 좋다.
1: 은근히 헷갈리는데요?
0: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좋아요. 네. 너무 오늘 플랫하게 보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연로가다가.
0: 오늘 좀 난도 조절을 좀 못했네요.
1: 그러니까.
0: 네. 1번
1: 신경 써서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1번 일기예보 미리 확인해서 날씨에 맞는 복장과 물품 준비한다. 2번 입퇴장 시에는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입퇴장을 하고 헤어질 상황에 대비해서 만날 장소를 정해둔다. 3번 리센느 공연처럼 이렇게 인기 가수가 왔을 경우에는 내가 제일 잘 보여야 돼 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간다.
1: 아, 디테일하고 궁색하다. 예. 자, 마지막 4번.
0: 4번 야간 축제일 경우에는 겉옷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1: 되게 담백하네요. 마무리는. 자,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으로 정답을 찾아주십시오. 지역 축제 행동 요령으로 틀린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 오늘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 축제 현장에서 조심해야 할 상황들 사항들 오늘 영동 아나운서가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이제 축제가 많은 계절이잖아요. 안전하게 올 가을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소개해 주실까요?
4: 네, 파이팅 이모님께서 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안전이 최고니까 하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네요.
3: 3번이었죠.
4: 그리고, 맞습니다.
3: 네, 0231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어요.
4: 네, 축제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벌이랑 뱀도 조심하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3: 네, 야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맞습니다.
3: 그리고 탱크님께서도 구경 갈 때 주의사항 준수해서 잘 축제 다녀올게요 해주셨고요. 사로비아님께서는 영로가나 쉬운 힌트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말씀들을 주셨는데 선물 받으실 두 분입니다. 발표해 주실까요? 한 분 먼저.
4: 네, 첫 번째 당첨자분은 파이팅 이모님 축하드리고요.
3: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4: 네.
3: 요 분입니다.
4: 1597번님께 드리겠습니다.
3: 네, 축하드립니다.
4: 축하드립니다.
3: 다시 읽어줘서 너무 좋으시다고.
4: 아,
3: 네.
4: 앞으로
3: 두 번은 기본 예, 네, 문제 제출해
4: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좋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상세한 안전수칙 우리 영록 아나운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우리 영록 아나운서도 가을철 이제 나들이 다닐 때 안전하게
4: 네, 조심하겠습니다.
3: 네, 다녀오시고 내일 첫 방송도 파이팅 하시고
4: 파이팅입니다.
3: 네. 자 오늘 2부 마지막 곡 스티브 밀러 밴드입니다. 아침 신청곡 아브라카다브라 전해드리고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4: 안녕.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스맘님 좀 기분이 나아지셨나요?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데이식스 해피 3부 첫 곡이었어요. 리디 저 지금 머리에서 쥐가 나려고 해요. 현재 도서 정리하는데요. 한글도 아닌 한문이나 일본어, 영어로 써있는 의학 도서, 사전 등등 책 제목, 저자, 발행 연도 등을 입력하고 있거든요. 384권 정도 되는데 이제 딱 100권 입력했어요. 며칠 동안 한 거랍니다. 아무리 휴대전화 번역기가 좋다지만 일일이 사진 찍어야지, 책 저자 찾아야지, 발행년도 찾아야지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점심을 놓치셨어. 그래서 지금 더 저기압인 거예요. 세상에. 밥대를 놓치시면 안 되지. 지금 좀 배가 고파서 손이 막 떨리려고 합니다. 구내식당 가서 라면을 하나 먹을까 하는데 그럼 일이 밀리겠죠. 오늘은 밥 먹는 걸 포기하고 참겠어요. 오발 들으며 열심히 한문 해석하며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 능률이 안 오를 텐데. 라면 먹으면 지금 한 3시간 걸릴 거 1시간이면 빡 끝낼 수 있을 텐데. 우리 진수맘님. 마음이 급하니까 또. 정리할 것 많고. 속도는 더딘 것 같고. 아, 또 정해진 시한이 있을 테니 천천히 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밥은 포기하지 맙시다. 진수맘님. 네. 밥 포기하면 능률도 안 오르고요. 손도 떨리고요. 집중도 안 되고 일단은 의욕이 없어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밥 잘 챙겨 드시면서 요빠 다들 라면 드시길 권유드립니다. 그쵸? 안윤파파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 또 당장 일하시는 분은 빨리 끝내는 게 또 중요하니까 네,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때 끼니 거르지 마시고 진스맘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순호방님 오셨습니다. 갑자기 서늘해졌네요. 더위에 마르던 목수국이 와인색으로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다양한 계절들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안 된대요, 진수맘님.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지 말라고 하양늑대님도. 완연파파님은 출장 다녀오시나요? 오발 들으니 반갑네요 해주셨습니다. 저도 반갑네요. 완연파파님. 며칠 안 오셨던 것 같은데. 아,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오랜만에 오신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 정집사님. 늦게 퇴근해도 운동을 가시는구나. 아, 반성하게 되네. 몸이 안 좋을 때 빼고는 일단 가요. 그래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에 되게 자발적인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생각. 그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해야지. 아니지. 오래오래 일할 건데 건강해야지.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0: 화이팅입니다. 정집사님. 얼추 마무리가 되셨기를 바라요. 아, 길맘님 오늘 교육 있으셨어요? 강릉 이제 도착했고요. 생방 너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달콤설탕님은 여러분, 추워서 방금 포근한 슬리퍼를 꺼내셨대요. 발이 너무 따뜻해요. 리디 썰렁해진 날씨, 목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콤설탕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어제 저녁이었나? 담요 꺼냈어요. 네. 식탁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담요를 살짝 이제 무릎에 덮으니까 안정을 찾게 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달콤설탕님. 해바라기 투님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옷 입기도 애매하고 적응이 잘 안 돼요. 입에서 아, 벌써요? 춥다 소리가 절로 아니 벌써 추우면 어떡해. 절로 나옵니다. 윤건의 라떼처럼 신청하고요. 리디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해바라기 투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아까 우드로님은 서울은 지금 19도래요. 강릉은 몇 도지?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오! 강릉은 21도네. 근데 이제 해 떨어지면서 헉! 어머머 여러분 오늘 13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새벽에 12, 11도. 오. 창문 꼭 닫고 주무십시오. 일단 서울 19도인데 아무 생각 없이 냉감 반팔과 바지를 입고 나왔다가 추워하고 있어요. 괜히 자존심 상합니다. 요즘은 네, 겉옷을 꼭 챙겨 다니셔야 되고 저도 이제 안에 여름옷 입고 겉옷 하나 챙기면 되지 싶은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름옷이 워낙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겉옷을 입어도 그 약간 찬 기운이 느껴져서 아 이게 다 계절에 맞는 옷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우드로님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네. 체력이 국력이다. 너무 옛날 얘기인가? 맞죠? 근데 체력은 국력이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일지비님 어제 야근까지 해서 일을 마무리했더니 오늘은 일이 없네요. 고객과의 약속된 출고 날짜를 맞추는 일이다 보니 가끔이지만 이렇게 월급 루팡되는 날이 있다. 아유 하필 월급 날인데 민망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아, 이런 날도 있어야죠. 항상 초과 근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말씀 주신 대로 출고 날이 정해져 있으면 많으면 그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끝내야 되니까 초과 근무하는 날도 많고 하실 텐데 이렇게 살짝 또 쉬어가는 거죠. 고생하셨어요. 일지비님 행복한 날이네 오늘 9월 10일. 자 오늘 광고 듣고 와서 3부 4부 순서도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샵 2943번이죠.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창 오시면 생방송 중에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광고 듣고 3부 4부 순서 이어갈게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성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참나.

우회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부자 되세요.

아, 노래. 달다 달아요. 달콤설탕님. 닉네임처럼. 완연파파님 신청곡이었어요. 출장 다녀오시는 게 요즘 노래방을 통못 가셔서 애창곡이시구나. 신청해 주셨는데 리리 감사해요. 차 안에서 부르며 듣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저도 감사합니다. 조규찬 잠이 늘었어. 가을이 돼 잠이 늘었으나 집에 모기도 늘어서 총 수면량과 수면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아니, 처서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기가 있다고요? 이 친구들도 참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날씨가 엄청 이제 쌀쌀한데 아침 저녁으로 큰일 날 친구들입니다. 메탈키드님. 맞아요. 엄청난 성량과 고음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듯 읊조리는 노래가 더 와닿는 때가 있죠. 노래 좋습니다. 라고. 맞아요. 엄청난 사운드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메탈키드님? 오늘 가게에 손님께서 춥다고 하셔가지고 난방 중이시래요. 덕분에 저는 덥습니다. 난방기를. 그 미니 난로를 켜셨네. 아니, 추울 수 있다니까요, 진짜. 저도 담요 덮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스튜디오는 아직 에어컨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우의 여신이 미디 오늘 약속 있어서 출첵이 늦었어요. 오리로스를 먹었는데요. 후추를 얼마나 뿌렸는지 먹다 말았습니다. 아우, 제가 후추를 극혐하거든요. 어쨌든 다들 춥다는데 저는 왜 더운 걸까요? 카페에서도 혼자 부채질함에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도 지금 선풍기 켜고 듣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는 켜놓습니다. 출근 준비여서 그런가? 열이 올라. 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감기만 조심하세요, 여우의 여신님. 하양 늑대님, 리디 토요일 12시. 아, 시간까지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사촌 결혼식이 대전에서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대전 명물, 또 간식, 드실 계획이라고 몇개 사와서 주말에 같이 영어회화 공부하는 멤버들과 나눠 먹으려고요. 정이 있다, 하양 늑대님. 못하고 다녀오세요? 운전? 아니면 대중교통? 계절이 참 다니기 좋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즐겁게. 투들레님, 새벽에 추워서 어제부터 전기장판 나왔습니다마는 낮엔 아아 마시고 뭔가 모순이 있는 현실입니다. 전 이미 나왔죠. 전 1년 내내 깔려 있어요, 사실. 추울 때 바로바로 켜려고. 어쨌든 저도 뭐 켜고 잔지 며칠 됐고요. 저도 낮에 아아 마셨고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오늘 4부 순서까지 계속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오늘 어떠셨는지,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근황 궁금하고요. 또 이런 날씨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남겨주시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있죠. 유튜브 오셔서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봉 어떤가요?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NX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양이은 가을 아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북바위님 신청곡이었고요. 북바위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찬바람 조심하시고 늘 안전 운행 해주십시오.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철수랑 순이랑님 오셨습니다. 퇴근하고 마트 가는 길이에요. 렌즈가 똑 떨어졌지 뭐예요. 남편이랑 같이 가야 남편 카드를 긁을 수 있는데 살짝 아쉬워요. 미리미리 사뒀어야지. 주말에 남편 만나셨을 때. 아쉽다. 대전 오바리님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나요? 오후에 발견 또 열차에서 들어야 제맛이죠. 조심히 가시고. 8551번님 퇴근하며 노래 들어요. 노래가 가을가을합니다. 듣고 싶으신 곡 없으신가요? 8551번님 골드마운틴님 퇴근하고 간짜장 한 그릇 먹으러 왔어요. 리디도 맛있는 저녁 먹어요. 또골또골합니다. 양념 재료들이 맛있겠다. 다더미님께서 오늘 새벽 3시에 시아버님이 편찮으신 꿈을 꾸고 이럴 때 있죠. 막 꿈속에 막 너무 슬퍼서 울면서 깨는 때 엉엉 울면서 깨서 종일 몽롱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길에 전화로 아무 일도 없으시다는 목소리 들으며 발랄하게 기분 좋게 퇴근해요. 바람도 시원하고 퇴근길 너무 좋습니다. 보고 싶으셨나 보다. 아버님이 우리 며느님이 보고 싶으셨나 보다.

다행입니다. 김동규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3991번님. 아, 이런 신청곡 너무 좋죠. 리디 노래로 마음도 촉촉하게 해주시네요. 사연은 없지만 신청곡은 있어요. 김동규 나만의 슬픔. 빠져볼까요 우리?

저도 감사해요. 3991번님. 김동규 나만의 슬픔. 4279번님은 빠질 준비 완료입니다. 필라테스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눈 감고 들어요. 이 분위기 이어가 주세요. 아, 수업 시간 다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4279번님. 수업 잘 받고 오시고 몸이 이제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굉장히 화가 나는 수업이죠. 필라테스. 너무 좋은 수업인데 참 화가 난다. 내 몸은 왜 이렇게 따르지 못하지?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걸 지금 하라? 이게 할 수 있다는 건가? 끝나고 차분하게 또 분위기에 빠져 보시죠. 동갑님 오셨다. 리디 날씨가 제법 쌀쌀이라는 표현이 어울려요. 감기 조심하세요. 동갑님도 건강 유의하십시오. 모덩이님. 오늘이 결혼 5주년이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5년 동안 아이도 생겼고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모덩이님 5주년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준비하셨나요? 주말까지 쭉 이 결혼 기념일 주간이 될 것 같은데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박정훈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6039번님께서 이틀 휴문데 집안 정리 다 하고 무슨 정일까요? 청소, 분리수거, 빨래, 건조, 기타 정리 등등 오전이 다 갔습니다. 아내 데리러 간 다음 세탁세제와 휴지가 떨어져서 마트 왔어요. 하루가 다 갔습니다. 휴무는 쉴 수가 없나 봐요. 뭔가 이제 그 머릿속에 해야 하는데 그 당장 급하지는 않은 잔잔한 애들. 요거 이제 처리하는 게 휴무죠, 뭐.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박정훈, 먼 훗날에. 선물 보내드릴게요. 6039번님,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박정은 먼 훗날에 전해드렸습니다. 짱짱이 모셨네요. 너무 좋다. 이 잠깐의 도킹 너무 좋다. 야근이에요. 지금 아마 짱짱님도 하시는 일이 좀 계절을 좀 타죠. 아마 가을에 극성수기이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메뉴를 알고 계셨다니. 모시기폰 그거를 앞서가셨네. 지금 너무 뒤늦게 알았죠. 세상에나. 어쨌든 한번 또 추억하며 다시 빠져보자고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메뉴예요 진짜. 아빠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 없지 뭐. 근데 어제 TV에 순대가 나오더라. 퇴근길 바로 순대 사서 갑니다. 건강한 부모님이 참 고마운 요즘이에요. 부캐 김혜수님. 야, 이거 되지 바로 알아채는 부캐 김혜수님.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거창한 걸 먹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싶은 거 생각났을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한 일이죠, 진짜. 이렇게 따님이 또 사다 주시기까지 하면 배달까지 해주시면 너무 행복하시지 진짜. 맛있게 드시고 오십시오. 부캐 김혜수님. 그러게 많이 늦으셨네 쿰팡님. 저희 공개방송 안내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9월 22일이 저희 오후에 발견 생일인데 올해 12살이 됐습니다. 저희가 MBC 강원영동 4옥에서 여러분 모시고 공개방송을 올해는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또 조촐하게 생일파티 하자는 거죠. MBC 강원영동 강릉 4옥으로 9월 22일 생방송이거든요. 그래서 3시 이후부터 자유롭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비가 오면 혹시나 비가 오면 공개홀에서 어쨌든 진행이 되니까 현장 오시면 어쨌든 간에 진행은 된다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저희가 다 준비해 둘 테니까 그냥 가을바람을 쐬며 마음껏 즐기실 준비만 하고 와주시면 되겠어요. 사전에 뭐 등록하실 거 없고요. 자유롭게 오셨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념 굿즈를 지금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티셔츠입니다. 반소매 티셔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까지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맨 꼭대기 공지글에 양식이 있거든요. 공개방송 관련 글 해서 그 안에 이제 양식이 써 있는데요. 간단하게 양식에 맞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선물을 신청하시는 것과 티셔츠를 선물을 신청하시는 것과 현장 공개방송 현장에 오시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못 오시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해주신 분들 중에 이제 채택이 되시면 다음 주 중에 이제 물건을 받으실 거고요. 그걸 입고 이제 또 현장에 오시면 금상첨화겠죠. 오바리들의 결속력.

추억을 좀 다지고자 우리는 티셔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실 때 꼭 입고 딱 오시면 너무 예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좀 이제 쌀쌀해졌으니까 겉옷 좀 따뜻하게 챙기시고 안에 뭐 레이어드 하셔도 따뜻하게 보실 수 있게끔 보온을 조금 신경 써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소매 티셔츠만 딱 입고 오면 너무 추워요 이제. 해가 질 때쯤이기 때문에.

페이지 들러주셔도 좋겠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니까요. 마음껏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0: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땅콩님 늦지 않게 오셨네요. 2373번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꽃담님은 모기 조심하시고, 마이젤라이프님 신청해 주신 곡은 내일 들을 수 있을까? 내일도 우리 온전히 함께하니까 오늘 듣지 못한 노래 내일도 듣고, 또 내일도 듣고 싶은 노래 아껴뒀다가 함께하겠습니다. 까망님 시간이 너무 빠르죠? 늦게 오시면 더 빠르다. 끝곡은 다이애나 크롤입니다. 템테이션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0: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6: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때는 어린이들의 국민가요 같았던 DJ DOC의 1997년 이후로 DOC와 춤을 MBC 텔레비전에 지나간 영상에서 찾아봅니다. 그해 9월 이 노래는 MBC 탑뮤직의 1위 후보. 경쾌 한국에 맞춘 춤도 춤이지만 무엇보다 가사가 유쾌합니다. 전국의 아이들이 좋아하며 따라 부를 만합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백햄 막내 작가에게 간혹 젓가락질 이상하게 한다고 지적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어린이 그림책 똑똑하게 사는 법에는 젓가락질 잘하는 법이 나오는데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든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와, 어떻게 저렇게 젓가락을 집을 수 있지? 경이로운 젓가락질 신공을 보면서 젓가락질 표준을 강요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 표준에 벗어나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있을 때 없는 표준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백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Sly and the Family Stone, Dance to the Music 들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혜성같이 등장한 샌프란시스코 출신 밴드인데 아, 이 팀 음악 진짜 잘했어요. 1969년에 우드스탁 페스티벌에도 참여했고요. Sly and the Family Stone, Dance to the Music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IS동서,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아니,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콜드플레이 Adventure of a Lifetime 들었습니다. 586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아, 오늘 야, 아까 젓가락질 얘기했더니 젓가락질에 대해서 얘기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네요. 저도 사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젓가락질을 이렇게 무슨 가위 X자로 이렇게 잡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아, 콩장을 이렇게 집어먹다가 콩장이 자꾸 튀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꿨는데 그 지금 뭐 표준 사용법이죠. 예. 뭐 사실 예. 밥 먹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불편하면 바꿔야죠. 아니 뭐 포크를 사용하면 되고요. 콩장도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됩니다.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도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106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토토의 연주한 노래, 파멜라.

톰 코크레인 Life is a Highway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에 삽입된 레스칼 플랫스 버전을 많이 들었죠.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톰 코크레인 Life is a Highway 063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토토의 파멜라. 예전에 그 스티브 루카스 출연했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 음악을 들었어요. 우리가 파멜라는 누구냐. 예. 스티브 루카스가 난 모른다. 예. 뭐 데이비 페이치에게 물어봐라 그랬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자, 4122번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인 딸 아이와 강원도 평창으로 캠핑 와서 듣는 중이에요. 딸 아이에게 백캠 전파 중입니다. 백캠이여 영원하라. 너무 강권하진 마세요. 예. 아, 물론 뭐 좋으니까 너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권하는 거지만 예, 강권하면 들을 것도 안 듣거든요. 예. 은근히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이라는 건 이제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런 거죠. 아, 그러면 퇴근길에 백캠 들어야죠. 아, 그럼요. 아, 그럼. 예. 자, 김지연 씨, 더 스트록스의 음악 청해 주셨는데, 아 참 여름에 제가 서머소닉 갔었잖아요. 근데 스트록스가 출연했는데 공연을 못 봤어요. 예. 다른 공연 보느라고.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자, The Strokes의 Someday.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이제 겨우 가을이 시작됐는데 오늘은 좀 성격 급한 가을을 만난 기분입니다. 하루 종일 긴 소매 입은 분들 많이 봤는데요. 설악산과 일부 산지에는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9월 말에 해당하는 기온인데 내일도 아침은 오늘만큼 쌀쌀하겠고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겉옷 꼭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다소 많겠고 볕은 강하겠습니다. 이제는 대기도 꽤 건조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대기가 많이 건조한데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쾌청한 초가을 날씨 이어지겠고요. 환절기인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질투를 초록 눈을 가진 괴물로 자주 묘사한다. 질투와 의심과 열등감을 주제로 한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오 장군님, 질투를 조심하세요. 그것은 희생물을 비웃으며 잡아먹는 초록 눈의 괴물이랍니다. 오셀로는 무어인 장군인데 그는 베네치아 귀족이자 권력자의 아름다운 딸에게 사랑을 받아 결혼한다. 혁혁한 무공을 세웠고 혼인으로 정치적 배경도 얻었고 무엇보다 데스데모나의 사랑을 차지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터. 하지만 불행은 의외의 균열을 파고든다.

영화 오디세이에서 절세미녀 헬레나의 피부색이 논란을 일으켰듯 오텔로도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에 은연중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다. 고급 사교수를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젊은 아내에 비해 나이가 많은 것도 장군에겐 열등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사악한 이야고는 복수를 위해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나선다. 적어도 이 무어인에게 판단력으로 치유 못할 정도의 강렬한 질투심을 일으키겠다는 게 그의 계략이었다.

이야고는 오셀로에게 확신의 말을 건네지 않는다. 그는 모호한 암시를 던지고 때로는 말을 멈춘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짐짓 주저하거나 괜한 의심을 만드는 건 아닌지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일부러 의혹으로 유도한다. 걱정하는 척, 진실을 알리는 척, 그는 상대를 속이고 조종한다. 철수는 오늘 오셀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대사에 주목한다. 아, 우리가 이런저런 인간이 되는 건 우리한테 달렸어요. 우리 몸은 정원이고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와 같은 거니까요. 사람들이 신체적 효율성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저마다 애쓰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궁금하다. 몸 가꾸기에는 그토록 힘을 쏟으면서도 왜 정신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는 투자하지 않는 건지. 오셀로가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정신과 영혼을 잘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힘썼다면 그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쓸데없는 질투에 사로잡혀 모든 걸 잃지 않았을 것이다. 오셀로의 화려한 정원을 망친 건 이야고가 아니라 오셀로 자신일 뿐이다.

네, 존 레논 젤러스카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예. 존 레논 목소리도 참 독특하죠. 예. 근데 사실 비틀즈 초창기에는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가 함께 노래 부르면 목소리 구별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존 레논 젤러스카이. 자, 6시 40분 13초 막 지났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미니를 들으면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아, 귓구멍이 헐렁해서 기존의 이어폰이 자꾸 빠져서 골전도 제품을 새로 샀는데요.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면 나름 비싼 걸 샀는데 가장 먼저 백캠 들으며 테스트해보려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아, 근데 귓구멍이 굉장히 저 넓으신 모양이죠? 자꾸 이어폰 빠지는 거 보니까. 오. 근데 골전도 제품 이어폰은 아무래도 소리가 저 음질이 아주 좋진 않을 거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라인이 있는 헤드폰이 제일 음질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선 헤드폰이 그렇고 이어폰 그렇고 골전도. 아하. 아니 뭐 근데 사실 라디오가 그렇게 좋은 음질로 방송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912번으로 청해 주신 예, 린다 론스테드 그리고 아론 네빌 Don't Know Much.

0: 트럼펫 연주자 크리스 보티, 목소리는 스팅입니다. 라벨 담송 리그레. 예. 뭐 직역하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여인. 네. 박미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차가 밀려서 이런 멋진 석양을 봅니다. 백혜미에서 나오는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예.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어울려요. 예. 크으, 노을을 진짜 멋지게 9815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린다 론스탯 그리고 아론 네빌 Don't Know Much.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0: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박지현 씨가 와 음악 좋다고 요즘 다시 백캠 듣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요. 와, 고맙습니다. 예. SONI 소니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 싱가포르 소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서울에 와서 따뜻한 차와 석양과 함께 아저씨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2021번 아저씨, 저 대학생인데요. 저희 단과대에서 한 명에게만 주는 장학금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이게 다 백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 일단 뭐 장학금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예. 이게 논리의 비약인데? 이거 뭐 제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백캠 덕분이라는 거는 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좀 문자 보내신 학생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예. 아, 이거 뭐, 예. 아무튼 뭐 잘하셨어요. 예, 축하하고요. 4947번으로는 어제 오아시스의 돈룩백이 낸 거 보고 왔습니다. 성숙해진 갤러거 형제를 보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재밌으면서도 감동적인 다큐였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도 허리 안 들면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자,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의 아이가 유치원 때 소풍날 김밥을 싸울 수 없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상처 없이 도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내셨다죠. 도시락을 다 같이 모아놓고 뷔페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김밥이 어떻게 다른 맛들을 내는지 미각 교육도 되고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넉넉하게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싸서 아이들한테 요리 솜씨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 이런 게 사려 깊음이구나. 맞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클릭하면 집으로 굿길이 베이글.com.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알라바마 쉐이크스 Don't Wanna Fight 들었습니다. 7588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예. 홍경화 씨가 혹시 이거 임진모 쌤 마음인가요? 예. 임진모 씨 마음은 제가 모르겠고요. 예. 저는 예, 평화주의자입니다. 예. 폭력을 싫어합니다. 예. 박은영 씨 어지간히 싸우기 싫은가 보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엘라바마 쉐이크스의 Don't Wanna Fight 들었고요. 광고 뒤에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로브로학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뻐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스크롭 록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야, 보니까 이발하신 것 같은데. 네, 이발하시고.
7: 네, 좀, 네, 네. 더워서.
6: 와, 아니 오늘 얼굴 이상하게 빛이 막 나는 게.
7: 예.
6: 어디 뭐 좋은데 다녀오신 것 같은데?
7: 강연 다녀왔습니다.
6: 아, 강연.
7: 네, 네.
6: 아, 강연 참 많이 하세요.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7: 오늘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연탄, 삼천리 연탄.
6: 아, 삼천리 연탄.
7: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나이 드신 분이야.
6: 어.
7: 이게 나 이제 도시가스 공급 업체로 바뀌어요, 이름이.
6: 어, 그래요?
7: 네. 큰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팀장들 강의인데.
6: 요즘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7: 아직 있긴,
6: 아직
7: 해요.
6: 있긴 있지, 있죠. 있지만 예전처럼.
7: 아, 그럼요.
6: 예전엔 모든 집이 연탄을 사용했잖아요.
7: 연탄 준비하는 게 그 월동의 시작이잖아요.
6: 연탄가스 맡아 보셨어요?
7: 맡아가지고 제가 IQ가 14가 떨어졌다.
6: 아, 지금도 안 좋은데? 아.
7: 지금도 안 좋은데. 예.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제 그 중학교 동창이 나중에 이제 인기 개그맨이 돼요. 박세민이라고.
6: 네네. 누구요?
7: 박세민이.
6: 아, 박세민 씨하고 동창 맞죠.
7: 네, 그래서 예. 제가 연탄가스 맡아가지고 그날 학교를 못 나왔는데 너는 머리가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나빠졌다고.
6: 아하.
7: 맨날 그랬어요.
6: 14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네. 그 예전에 우리 때는
7: 네.
6: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에
7: 네.
6: 꼭 연탄가스 중독 사망으로
7: 예, 예.
6: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7: 그렇죠. 거의 어김없이 있었어요.
6: 저도 저는. 한 두 번 사망할 뻔한.
7: 아, 진짜로.
6: 그럼요. 예.
7: 근데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요. 아직도 뭔가 꿈을 대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아유,
6: 야, 근데 그 연탄가스 중독되면
7: 네.
6: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일산화
7: 맞아요.
6: 가스 쪽에
7: 예. 네.
6: 근데 그때는
7: 네. 동치미.
6: 동치미 국물
7: 맞아,
6: 마시고
7: 동치미.
6: 집에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7: 근데 저는 너무 안 깨어나서 결국 병원에 갔어요.
6: 아, 그래요?
7: 예.
6: 저보다 더 하셨군요. 병원 갈 정도니까.
7: 예. 아, 참. 갑자기 연탄 얘기하니까 재밌습니다.
6: 예. 뭐 재미없는데 무슨 재밌다고 그래요?
7: 재미없어요?
6: 아, 연탄 가스 중독되는 게 재밌어요?
7: 근데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6: 그러면 울면서 얘기해요? 아, 근데 예전엔 정말
7: 네네.
6: 위험이
7: 그뿐이에요.
6: 삶 곳곳에
7: 예.
6: 지뢰들이 막
7: 그럼요.
6: 엄청 많았어요. 예. 와, 이거 참 지금까지 임진모 씨도
7: 예.
6: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 건
7: 예.
6: 아, 기적입니다.
7: 그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그런 뜻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
6: 아, 그거죠.
7: 그리고 또
6: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7: 이거
6: 밤에
7: 하도 밤에 많이 죽으니까.
6: 그러네.
7: 예.
6: 그리고 예전엔 예. 식사하셨습니까가 큰 인사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7: 예.
6: 굶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7: 저는 인사 중에 제일 충격적인 저한테 해준 게 올해 돌아가셨지만 제 옛날 경향신문에 박물 국장 아시잖아요.
6: 아, 예, 알죠. 예.
7: 네, 박 국장이
6: 예.
7: 항상 저한테 이랬어요. 배고파? 항상 저한테 배고파?
6: 그러고 사주셨어요?
7: 사주셨죠. 예.
6: 말만 배고파하고 안 사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7: 배고파라는 말은 식사했어 이거보다는 또 다른 말이에요. 느낌이.
6: 야 근데 네네. 우리가 좀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청취자들이 네. 아유 이 인간들은 또 무슨 옛날 그 아유 고리짱 얘기를 또 하고 있나 이렇게
7: 아니 생각. 아니죠 왜냐면 과거에 말이죠 핑크 플로이드와 퀸 음악이 살다시피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옛날 얘기라고 다 없 사라져야 되나요?
6: 아일라라는 분은 야 죽다 살아난 게 다섯 번이라고 하셨네.
7: 예, 진짜 맞아요.
6: 그렇게 따지면 저도 뭐 예. 감전 사고도 있고 여러 번 있어요. 예.
7: 그리고 그 약 연탄가스가 아주 거의 도처에 널려 있었던 게 거기다 오징어 구워 먹고 별거 다 했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고 뭐 다 했어요. 그래서.
6: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는 연탄불에 구우는
7: 게 훨씬 더 맛있어.
6: 맛있긴 맛있습니다.
7: 맛있어요.
6: 아, 그건 예.
7: 고구마도요. 연탄불 훨씬 더 아이들.
6: 자, 이어지 네. 그만하죠. 네네. 너무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7: 어제 오늘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졌어요.
6: 가을이 됐죠?
7: 네.
6: 오, 깜짝 놀랄 정도로.
7: 진짜 이제 여름이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빌보드 보니까요. 송스 오브 더 썸머 그 차트 얘기가 나왔어요.
6: 아, 여름 음악 차트가 나왔어요?
7: 네, 여름 음악 차트 얘기가 나왔는데 전 사실 빌보드 이제 이 뭐랄까 피지컬로 이 잡지로 보지를 못하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송스 오브 더 썸머를 집계를 하나 봅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름이냐.
6: 그렇죠.
7: 그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이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이 여름을 정하나 그랬더니 메모리얼 데이부터 레이버 데이까지예요.
6: 메모리얼 데이가 며칠이에요?
7: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이게 전몰 장병 추모일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이죠.
6: 네네.
7: 이게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에요.
6: 5월 마지막 주.
7: 네. 그다음에 레이버 데이는 우리는 노동절이죠.
6: 네.
7: 우리는 5월 1일인데 레이버 데이가 미국은 9월 첫째 월요일이에요.
6: 아.
7: 그러니까
6: 좀 우리하고 비슷하네.
7: 예, 5월 마지막 9월 첫째니까 6, 7, 8이 여름인 거예요.
6: 그 우리하고 똑같네.
7: 예, 거의 같아요.
6: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남반구에 예. 사는 분들은
7: 좀 다르겠죠.
6: 거꾸로잖아요, 이거 사실.
7: 8월이 크리스마스니까.
6: 순전히 뭐 따지고 보면 자기들 위주로 예, 예, 만든
7: 예,
6: 거죠.
7: 맞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 기간에 가장 히트곡을 많이 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어떤 곡이 최고냐 하는 게
6: 여름 시즌에
7: 집계가 나왔는데요.
6: 네.
7: 이게 언제부터 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 앤디 깁 노래가 들어온 걸 봐서
6: 앤디 깁
7: 네, 1970년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티스트 중에 두 곡 그러니까

0: 송서버 서머셋 1위 했던 예, 예. 곡이 있잖아요. 네. 가수와 곡이. 어. 근데 이걸 두 차례 한 사람이 6명이었다.
1: 아, 6명이 예. 여름 노래를 두 곡이나 정상에 올려놨어요?
0: 예, 두 곡을 정상에 이제 그러니까 해가 다른 거죠. 어. 근데 앤디 깁이 있고요.
1: 앤디 깁이 있고
0: 그다음에 머라이 캐리.
1: 머라이어 캐리.
0: 그다음에 어셔. 그다음에 케이트 페리.
1: 케이트 페리.
0: 예, 드레이크.
1: 드레이크.
0: 그다음에 모간 월렌.
1: 모간 월렌. 네, 아, 네. 최근이죠. 모간 월렌은.
0: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역대 최고의 여름 노래는 뭐냐는 조사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건 무조건 데스파시토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데스파시토는 5위에 머물고
1: 5위에 있어요.
0: 1위가 아마 못 맞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노래는 가을 겨울에 들었던 느낌이거든요. I'll be missing you.
1: I'll be missing you가
0: 네네.
1: 1위예요?
0: 네. 그러니까 그 퍼프 데디 페이스 에반스 곡이죠. 그다음에 2위가 이제 The Voice is Mine. The Voice is Mine. 브랜디랑 모리카 했던. 그다음에 3위가 이제 바비 루이스의 Tossing and Turning.
1: Tossing and Turning.
0: 예. 그다음에 4위가 크게 되죠. Blood Lines. 로빈 시크.
1: 아, 블러드 네. 라인스. 네.
0: 퍼렐 윌리엄스도 있었던. 네네. 그다음에 5위가 이제 데스파시토고요. 6위가 이제 올 타운 로드 릴라스 엑스.
1: 네.
0: 7위가 이제 옛날 노래입니다. Every Breath You Take.
1: 아, 이런 네, 노래들이 네. 여름에 했던 얘기군요. 네.
0: 8위는 머라이 캐리 We Belong Together. 근데 여기서 빌보드에서 시작을 갖다가 이 머라이 캐리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머라이 캐리는 겨울 최고의 곡 있잖아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1: 크리스마스만 되면 지금도 뭐 네. 싱글 차트 1위로 다시 올라오는.
0: 근데 머라이 캐리는 여름에서도 강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꼽힌 곡이 뭐냐면 Vision of Love 있죠. 1990년.
1: 아, 비전 오브 러브가 여름에 히트했나?
0: 네, 여름에 히트했나 봐요. 전 기억이 저기 한데 하여튼 아, 여름이었어 여름.
1: 느린 분명히. 템포라서 가을이나 예. 겨울일 예. 것 같은데.
0: 여름이었고 그다음에 We Belong Together 두 곡이 이릅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머라이 캐리는 그야말로 진짜 여름과 겨울을 동시 지배한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1: 자, 음악을 뭐 한 곡 들까요?
0: 아니, 그래도 요 9위 10위까지 할게요.
1: 아, 해요? 네,
0: 9위는 네. 누구냐면 바로 앤디 깁입니다.
1: 앤디 깁.
0: 앤디 깁의 I just want to be your everything.
1: I just wanna be your everything.
0: 이 노래가 바로 앤디 깁 열풍의 시작이죠.
1: 네.
0: 10위가 When Doves Cry. 프린스입니다.
1: When Doves Cry.
0: 예.
1: 네. 노래 한 곡 듣자고요?
0: 노래요. 그리고 앤디 깁은요.
1: 네.
0: 노래가 두 곡이에요. 조금 전에 I just want to be your everything.
1: everything.
0: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Shadow Dancing입니다.
1: Shadow Dancing.
0: 이 노래가 훨씬 히트했죠.
1: 크게 히트했죠.
0: 사실 크게 히트했는데 순위가 왜 9위에 이게 들어가고 Shadow Dancing 없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때 그야말로 우리 배 선배도 하지만 이때는 정말 비지스와 RSO 그 RSO 레코드사의 전성기였어요. 진짜 쓸었어요. 쓸었어.
1: 그러네. 네. 뭐 비지스 히트곡뿐 아니라 네. 앤디 깁의 히트곡도 있고 또
0: 에릭 클립튼.
1: 네.
0: 그다음에 이번 엘리먼.
1: 어허.
0: 진짜 많죠. RSO가.
1: RSO.
0: 네네. 글쎄입니다.
1: 자 그럼 뭐 들을까요?
0: 쉐도우 댄싱.
1: 앤디 깁의
0: 1978년 히트곡이죠. 1위 곡.
1: 쉐도우 댄싱.
0: 네.
1: 자 듣겠습니다. 앤디 깁 쉐도우 댄싱.

0: 네, 앤디 깁의 Shadow Dancing 들었습니다. 그 앤디 깁이 잘 보면 네. 그 비지스 형네 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1: 막내예요.
0: 근데 제일, 가장 먼저 제일 잘생겼던 것 같아요.
1: 잘생겼나요? 그건 모르겠고 좀 먼저 갔어요.
0: 귀엽게 생겼죠. 예. 사실 뭐 비지스 형제들이 이렇게 인물은 베리 깁이 그나마 괜찮고
1: 그런가요? 나머지 근데 매사추세츠 그때 부를 때는 그 로빈이 인물이 괜찮지 않았어요?
0: 에이 로빈 깁은 그런가? 약간 그 예. 아니 뭐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1: 네 하여튼
0: 약간 오래비과 아니에요?
1: 근데 로빈 깁 참 인생이 묘한 게 어떻게 이 팀은요 비지스는 그 형제들이 도와줬던 앤디 깁이 먼저 가고
0: 네.
1: 또 삼형제 중에서도 가장 막내 격인 모리스 깁이 가고 예. 그 다음에 로빈 깁이 또 세상 떠나고
0: 모리스 깁하고 로빈 깁은 남았어요. 쌍둥이
1: 쌍둥이죠.
0: 아니에요?
1: 예, 예. 마티형 근데 이제 나오는 순서가 로빈이 좀 더 먼저 나왔나 봐요.
0: 그렇겠죠. 예.
1: 그래서 둘째로 되는데 마티형만 살아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좀 가는 네. 데는 참
1: 순서가 없습니다.
0: 순서가 없네요.
1: 네. 예.
0: 제가 그래도 임진모 씨보다는 먼저 가야 할 텐데.
1: 예. 지금 봐서는 제가 먼저. 아 죄송합니다.
0: 아, 왜 그래요. 예, 예. 예.
1: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있는데
0: 네.
1: 여기서 또 빌보드가 이것까지 조사했어요. 또 이 여름 노래 Songs of the Summer 노래 중에 탑10 곡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1위는 이제 6명이 1위 곡을 갖고 있는 거고요.
0: 네네네.
1: 리아나가 탑입니다. 10곡이나 됩니다.
0: 리아나가 여름 시즌에
1: 최고의
0: 탑10 히트곡을 10곡이나
1: 했어요?
0: 와.
1: 1위 곡은 하나인데 1위 역시, 곡 하나가 엄브렐라고요.
0: 역시 백햄 친구.
1: 예, 네. 리아나. 출근, 네. 여기 출연했죠?
0: 그럼요.
1: 예. 네. Take About More, Love the Way You Lie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0곡이 탑10에 들었습니다.
0: 리아나 목소리가 그러고 여름에 잘 어울려요.

0: 같아요.
1: 시원해.
0: 예, 느낌이.
1: 아, 목소리가.
0: 아무튼 참 리아나도 한 시대를 풍미했죠. 요즘 좀 인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10곡이나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드레이크고요. 드레이크는 뭐 히트곡 숫자는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드레이크인데 9곡이에요. 9곡. 9곡이 탑10에 들었고요. 6곡이 4명입니다.
1: 네.
0: 6곡이 4명인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중에서 7, 80년 스타가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맞출 겁니다.
1: 저한테 맞추라고?
0: 네. 나머지 멤버 얘기할게요.
1: 네.
0: 저스틴 비버, 그 다음에 케이트 페리, 포스트 말론. 이렇게 3명이 6곡이 탑10입니다. 여름 노래가. 근데 이 중에 레전드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슈퍼스타.
1: 그거 어떻게 맞춰요?
0: 아, 왜 70년대 최고 곡지동 많이 낸 사람?
1: 아, 그냥 얘기해요. 누군데요?
0: 아, 저 제 옛날 별명.
1: 임진 모리슨인데 별명.
0: 엘튼 존입니다.
1: 아, 잠깐.
0: 예. 네.
1: 임진모 씨 별명이 어떻게 엘튼 존이에요?
0: 키 작다고 애들이 고등학교 때 다 엘튼 존이라고 그랬어 저한테요.
1: 그래요?
0: 예.
1: 아, 그러고 보니까 또 비슷하게 생겼네. 아, 가만히 보니까 예. 비슷하네 비슷해 엘튼
0: 느낌
1: 존.
0: 느낌 있죠?
1: 어어,
0: 감사합니다. 이제 엘튼 존과 비교되다니. 안경, 완전 출세한 느낌이에요.
1: 안경을 좀 특이한 걸 쓰세요. 그러면 엘튼 존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0: 높은 곳이니까요 아마.
1: 오버하지 마시고. 자, 요 시간 다 됐는데 음악 듣죠.
0: 노래는 예. 그 리아나의 넘버원 송을 듣죠. 이거 피처링 제이지 엄브렐라.
1: 자, 네. 리아나 피처링 제이지 엄브렐라 들으면서 네.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롤 오브 록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2025년 김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 배터리는 휴대 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 시 이하 보조 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 시 초과 160W 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 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 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 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핑크빛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오늘 이제 해가 지면서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특히 낮 동안에도 외투 입은 분들 많이 봤는데요. 가을이 점점 깊어집니다. 특히 오늘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도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아침은 오늘만큼 쌀쌀하게 출발하겠고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좀 올라서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가을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 외투 꼭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대기도 많이 건조해졌는데요. 불씨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도 끼겠습니다. 일찍 운전하실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해리 스타일스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들었습니다. 405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시 34분 25초 막 지났습니다. 첫 신청입니다. 아 그래요? 오, 꼭 뭐 틀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만 아 그래도 첫 신청인데 틀어드려야죠. 네. 주영진 씨 자주 오세요. 자 핑크 팬더리스 피처링 자라 라슨 스테이트 사이드

니키 미나시 슈퍼베이스 8286번으로 통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핑크 팬더리스 피처링 자라 라슨 스테이트 사이드였습니다. 8671번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복사 초 3학년 학생이에요. 가족이랑 서울에서 부천으로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네요. 야,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듣는데 이게 노래가 좋아? 아니 그냥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도.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냥 예의상 보낸 거니 아니면 음악이 진짜 좋아서 보낸 거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초등학교 3학년이 음악이 좋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들의 어떤 분포도를 볼 때? 아, 예. 어렵네. 예. 아무튼 뭐 고마워요. 예. 자, 7시 42분 29초 막 지났습니다. 4002번으로 예. 가족들하고 강원도에 별 보러 가고 계시다는데요. 와, 남편은 지금 운전하고 계시고 딸은 이름이 사하네, 사하.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신청하신 거예요. 예. 자, 코난 그레이, 헤더.

뱀파이어 위켄드의 옥스포드 코마 들었습니다. 정재윤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코난 그레이의 헤더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1: ERP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2: ERP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I was born by the river.
9: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고고 펭귄의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2334번으로 정해 주셨네요. 자, 내일도 뭐 청취자 여러분 모든 일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연주하며 기다렸죠. 지금의 저와 10년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는 분명히 다를 텐데요. 그래서 당장 알 수 없다고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가끔은 시간이 가장 훌륭한 답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0: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주차장에 세워진 낡은 트럭 한 대. 차량 앞유리에는 손글씨로 쓴 고별 운행이라는 편지가 붙었습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1997년 10월 28일. 총 주행거리는 44만 8천 킬로미터. 29년간 지구 11바퀴를 돌 만큼 동고동락한 트럭을 사랑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두 아이를 키워내는 동안 IMF의 폭풍도 함께 견디고 무사고로 함께 달려줘서 고맙다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절절하게 담아냈습니다. 교통수단을 넘어 생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동료에게 건네는 이별 편지를 통해 근사하게 헤어지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2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위즈 칼리파 피처링 찰리 푸스의 See You Again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29년 동안이나 함께 달려온 트럭에게 고별 운행이라는 편지를 쓴 어떤 차주분 얘기를 소개했어요. 지금 편지 사진을 보는데 글씨도 너무 잘 쓰시고 빼곡해요. 세상에 이분 어떤 감성을 갖고 계실까? 근데 29년이면 정말 보낼 때 눈물 좀 날 것 같아. 실제로 차를 폐차하거나 넘길 때 우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김현우님께서 결코 이별하고 싶지 않은 곳들이 있죠. 이 시간 대장부엉의 오프닝 같은. 뭐예요 현우님. 나를 이렇게 오프닝부터 감동을 주면은 칭찬합니다. 8906님, 서울에서 택시 운전하고 있는 30대 초반 기사입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터라 트럭 사장님 마음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희 회사 택시들도 30만, 40만 키로 뛴 친구들이 많은데요. 가는 날까지 충분히 사랑해주며 마음을 실어나르는 소중한 시간 많이 가져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지금 현재 운전하고 계시는 분 사연이 또 반갑게 도착했네요. 그 차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보다도 집을 이사할 때보다 차를 바꾸거나 아무튼 처분해야 될 때 좀 이상해. 이게 굉장히 1대1의 관계를 긴밀하게 은근히 맺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성향에 따라서 차랑 뭐 아무 교감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과도 정을 쌓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은근히 마음이 꽤 힘듭니다. 아무튼 지금 차에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행부터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3, 4부에는 별밤 초대석 있습니다. 데뷔 10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함께해요. 수빈 씨의 새 앨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이따 9시에 전달하겠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집니다. 그 전에는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받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로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키, IS동서, 아크마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8: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은 내 인생 가장 설레는 장면. 한편 영화 같은 삶을 살았고 다시 안녕 이란 말로 우린 이별을 반겨. 참 재밌었어 모든 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지난 날들이. 마지막 모습 두 눈

편이었어.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그 안에 그대가 존재했기에 버틸 수 있었어. 난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싸인 피처링 이성경의 마지막 장면 듣고 왔습니다. 7445님께서 차에 대한 애정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저희 95년생 아들이 93년식 땡 로퍼. 아, 네, 그 차. 무슨 로퍼를 타고 다녀요. 그 차를 정말 애정하는 아들입니다. 너무 잘 관리하면서 타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오래된 차라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은근 멋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차 정말 예뻐요. 예, 당시에도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그 당시에 좀 차 좀 좋아한다는 젊은 분들이 많이 타던 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연예인들도 좀 많이 탔었던 것 같고 차는 잘 관리하는 그 분들이 탄 차들은 되게 오래됐어도 와, 그 상태가 진짜 주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9807님 안녕하세요. 투잡 뛰는 배붕이 배달 부엉이랍니다. 배달하다가 노을이 이뻐서 부엉이들과 같이 하고 싶어 몇 컷 찍었습니다. 해지는 노을이 점점 더 이뻐지는 시기인 듯 합니다. 오늘도 별밤과 함께 열심히 배달해 볼랍니다. 감사해요. 라면서 너무 예쁜 하늘 사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못 봤었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하늘이 어땠는지 보네요. 구름이 오늘 약간 수채화처럼 옅게 깔려 있었군요. 선으로도 깔려 있었고 이렇게 약간 새털로도 깔려 있었고 그런 하늘이었군요. 김현아님, 그렇게 뜨겁던 여름이었는데 밤엔 제법 쌀쌀함이 느껴져요. 별밤 들으면서 동네 걸어보러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에 가을이 오나 봐요. 그죠. 와, 세상에 우리 가을이 이제 곧 온다. 그러니까 여름 아무리 더워도 또 여름도 예뻐해 보자 했던 게 엊그제인데 이건 웬일입니까? 낮에도 해가 좀 쎄도 이제는 급기야 약간 서늘한 기분이 살짝 섞여 있어요. 한 주초까지만 해도 더울 땐 더웠거든요, 낮에. 근데 저는 오늘만 해도 좀 해가 쨍쨍한데도 살짝 바라면은 선선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노래 또 듣는 동안에 실시간 사연들도 보내주세요. 엔플라잉의 Autumn Dream.

엔플라잉의 어텀 드림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드디어 나온 신곡입니다.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듣고 오셨어요. 전호진님, 아이유 신곡 공부하다가 듣고 있어요. 수시 원서 접수하는 것도 떨리긴 했는데 새로 나온 노래 듣는 것도 떨리네요.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신곡 너무 반갑다 좋다라고 민이랑 문자로 기뻐해 주셨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그죠? 아이유가 부지런해서 이런저런 행보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역시 또 노래할 때 아이유를 기다리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2705님께서 오늘 저녁에 반딧불이를 봤어요. 행운이 올 것 같고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보려고 여행 가신 분도 있었는데 그 우연히 마주치시는 건 정말 큰 행운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벌써 노래를 들어야 되는 시간인가 봐요. 폴 파이트햄의 노래입니다. 원더러스트.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이 마음에 들어간 곡은 어떤 건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요즘 별밤의 신청곡으로 자주 들어오는 곡들 중에 하나인데요. 악뮤 수현이 부른 푸른 산호초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부엉이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었고요. 2위도 리메이크 곡이에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연준이 부른 홈. 원곡이 마이클 부블레인데 연준 씨가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정식 음원으로 발매돼서 함께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은 윤상 데이브레이크가 함께한 한 걸음 더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죠. 지난주 부엉이들로부터 가장 많은 하트를 받으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2위 곡 한 번 더 들을게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연준이 부른 홈.

연준이 부른 홈 듣고 오셨습니다. 별밤 차트 탑3 2위 곡으로 함께 들었는데요.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좋고요. 사연 계속해서 볼게요. 2005님 대장부엉 저 응원이 필요해요. 52세 나이에 내일 공공기관 면접 봅니다. 긴장 풀고 잘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긴장하실 필요 하나 없습니다. 이게 이 세월에서 나오는 노하우라는 거 아마 스스로 인지가 안 돼도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고스란히 면접 볼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가가지고 좋은 결과까지 얻어오셨으면 좋겠어요. 8662님 젊은 택시기사 드물다고 하는데 아까 그 기사분 30대 초반 저도 서울에서 택시 모는 91년생이에요. 게다가 오늘은 차 이야기군요. 와 반갑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분들 바래다 드리고 편하게 왔다고 인사 들을 때 나름 뿌듯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꽤 계세요. 그 버스 기사분 중에도 비교적 좀 젊은 분들도 계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드물긴 한데 종종 있으니까 더 반갑죠. 그리고 버스나 택시 기사님들 메시지 제가 유독 좋아하고 있잖아요. 기사부원님들 사연들. 근데 항상 좀 타이밍이 살짝 늦게 도착하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운행 중에는 보내실 수가 없으니까 손님 내린 뒤나 정차하고 보내시는 거 당연히 너무나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운행 중에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이후에라도 이렇게 얘기 보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785님, 이나님, 지난번 제 반려견 이든이 사진 보내고 별밤에서 보내주신 선물 받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2주 전에 일하다가 큰 무지개 떠서 찍어둔 거 보내요. 오늘 아침에 이든이랑 산책하다가 너무 귀여워서 찍은 것도 덤으로 보낼게요. 항상 좋은 노래와 이야기 고맙습니다. 라면서 항상 이 사진 찍어 주실 때마다 보면은 이거 다 엽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사진들이에요. 무지개가 정말 정말 크게 이제 이 앞에 막 건물도 없고 평평하게 지평선 위로 쫙 낮게 떠 있어요. 약간 언뜻 쌍무지개네요. 위에도 살짝 한 겹이 더 흐릿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아 너무 아름다운 사진 감사드리고 그 옆에 우리 이든이 그냥 딱 봐도 착해 보이는 골든 리트리버인데 자기 털 색깔이랑 비슷한 약간 마른 풀 사이에서 찍었는데 딱 뒤돌아보고 있는데 너무 자기 털 색깔이랑 어울리는 거 알았는지 모델 같은 포즈를

폴킴의 너를 만나 이어서 에일리의 If You 함께 들었습니다. 유현근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다 좋아하는 노래네요. 조금 지치는 날이었는데 다른 분들 사연까지 들으면서 야근하니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욕조에 들어온 것처럼 힘들었던 기분이 노곤노곤 풀리는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어쩜 이렇게 라디오에 대한 이상적인 감상평을 보내주셨어요. 역시 이 반신욕하는 것 같은 기분을 얻으시다니 심지어 지금 야근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말입니다. 다른 분들도 오늘 좀 지쳤더라도 약간 지금 좀 편안하게 좋은 노래 들으면서 뇌가 편안함을 느끼면 희한하게 이게 힘이 들어가 있었던 우리 몸에 부분들도 싹 힘이 풀리면서 실제로 많이 호흡도 편해지고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431님, 이나님 지금 차 안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비 오는 거 보고 있어요. 야외에서 하는 운동하러 갔다가 한두 방울 비 와서 취소됐네요. 덕분에 이런 행복한 시간 가져요. 아쉬우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별밤을 듣고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가 오나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올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아무튼 강상희님, 대장봉이님, 포레스텔라 조민규의 솔로 앨범이 2시간 전에 나왔어요. 사랑스럽고 달콤한 청혼송 Next to You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 안 챙겨 들을 수가 없죠. 조민규 노래입니다. Next to You.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207님께서 강원도에 사는 삼형제입니다. 엄마와 동생과 원주에서 통영으로 여행 가고 있어요. 저는 둘째 중1 학생입니다. 4시간이나 가야 하니 힘드네요. 근데 별이 빛나는 밤에 들으면서 가니까 힘이 나요. 신청곡은 포스트 마일론의 선플라워입니다. 저희 삼형제의 최애곡이에요. 꼭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너무 예의 바르고 사랑스럽죠? 삼형제 신나게

노래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포스트 말론의 선플라워 듣고 저는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교월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0: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소수빈 씨 모셔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의 에어비앤비,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과 함께합니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0: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별밤에서 지어준 소수 텅빈, 소수 범 외에도 이분의 별명들은 심상치 않습니다. 목소리 천재, 모달, 무연버터, 핫초코 보이스 듣고 계신 모

0: 모든 분들의 고막이 녹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별밤 초대석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함께 할게요. 소수빈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네, 소수빈입니다. 예.
0: 처음 등장하셔가지고 저 우리 이제 또 선물로 항상 네. 그 플로리스트 분께서 네. 수빈 씨 드리려고 준 선물 꽃인데 저기에 수빈 씨가 가려지는 바람에
1: 네.
0: 미니창 봤더니 꽃이 가렸어요 수빈님이 해서 예 네, 늦게라 근데 지금부터는 요 앵글로 보실 거라서 실컷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김민지님께서 수빈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성은님 소수빈님 격하게 반가 수비라고 하셨고요. 어? 권아람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네. 지난 별밤 때 팬 커뮤니티에 대한 대장부엉님의 열혈 강의를 듣고 수빈님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팬들과 소통한 사실을 아실까요? 대장부엉님께 매우 감사드리고 우등생 우리 수빈님 칭찬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누나 그때 그 한번 엄청난 이제 저도 뭔가를 깨달은 거죠. 그날 이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같이 안부 드리고
0: 네.
1: 그냥 이유 없이 라이브 켜고
0: 네.
1: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0: 아, 네. 진짜 제가 또 우리 수수깡 분들에게 신세계를 열어드린 겁니까?
1: 네, 맞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누나 얘기도 하면서 아. 너무 고맙다고
0: 네.
1: 덕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내가 그때는 이렇게 안 했을까 이런 얘기도 팬들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네.
0: 해보니까 좋죠?
1: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완성된 뭔가를 주고 싶은데
0: 네.
1: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과정과 정말 실없는 농담하는 걸 해야 하는 건데 그걸 몰랐다가 덕분에 알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제가 또 이렇게 네. 한 건 해냈습니다.
1: 맞습니다.
0: 역시 덕후가 덕후들 마음 알아가지고요. 네. 제가 항상 아무튼 너무 기쁩니다. 우리 모범생도 수빈 씨. 야,
1: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0: 박은정 님도 수수깡 행복합니다. 그리고 삼이형 님 진짜 우리 수비가 라이브 방송에 네. 황제가 됐어요. 야 이제 난리가 났군요.
1: 이제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켜고 뭐 할까 해서 한 번은 막 틀린 그림 찾기도 하고
0: 그런 거.
1: 네, 그냥 뭐 밸런스 게임 있잖아요.
0: 네.
1: 이상형 월드컵, 뭐 야식 월드컵 이런 것도 하고.
0: 밸런스 게임 얘기 나온 김에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1: 네.
0: 얼마 전에 저희 부엉이들이랑도 약간 저희 게임을 하는데 하나는 그 레서 팬다 아세요?
1: 아, 압니다.
0: 되게 귀엽잖아요.
1: 네.
0: 근데 온 집을 다 망가뜨리고 냄새가 너무 나고
1: 네.
0: 아무데나 막 변을 봐요.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1번 초이스.
1: 1번? 네.
0: 2번은 약간 한 이만한 이제 그 바선생.
1: 네. 깜짝이야.
0: 근데 너무너무 깨끗하고 집을 청소해. 청소 자기도 네. 완전 세균 없어. 너무 깨끗해. 이게 약간 집사예요. 바집사야.
1: 네.
0: 깨끗하고 막 설거지 밀려 있으면 좀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뭐 콧노래를 또 불러요. 나는 바선생 이러면서.
1: 와 세상에.
0: 둘 중에 한 1년 동안 키워야 돼요.
1: 와. 아 제가 바퀴벌레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0: 아니 모두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지금
1: 얘기를 듣는데도
0: 게임이죠.
1: 너무 소름 돋았고요.
0: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1: 저는요 팬더 그래도 레서 팬더
0: 수빈 씨 베개에다가도 쌀 거예요. 괜찮죠? 일어났는데 코앞에 있는 거야.
1: 아니면 같이 싸죠 뭐 그냥. 너무
0: 오케이.
1: 귀여우면
0: 소수빈 네. 씨는
1: 그 정도로 바선생이 싫다.
0: 오케이 레서 판다와 네. 함께 침대에서 변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걸로 결정을
1: 네. 아. 같이 또
0: 네.
1: 원래 이제 기준을 맞추다 보면 이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같이 그냥
0: 해버리겠다
1: 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0: 아 우리 부엉이들은 완전 바 선생 매니아들인 걸로 그날 결정됐거든요.
1: 진짜로
0: 너무 좋아하더라고. 난 당연히 바 선생이 같이 살겠다고.
1: 근데 또 이제 그 적응이 되면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다.
0: 좋아요. 갑자기 또 예, 틈새 질문.
1: 와 잘 만들었다. 근데
0: 이런 걸로 예, 우리도 가끔 놀고 있는데
1: 네.
0: 근데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재밌고
1: 맞아.
0: 아, 또 약간 그 추억 쌓이는 것에 그런 할일 없는 그 네. 시간들이 오히려 더 특별해요.
1: 네.
0: 자 아무튼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게 진짜 우리 수빈 씨가 일단 데뷔 10주년인 데다가 정규 앨범은 처음입니다.
1: 맞습니다.
0: 늘 그래왔던 것처럼이라는 제목에 이 가수가 되고 싶어서 21살에 서울로 상경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담은 앨범이라고
1: 네.
0: 해요. 아무튼 10년

0: 보면은 예전에는 와 벌써라는 숫자였지만 요즘 저는 느낄 때 이제 아 이제 갓 10년이구나.
1: 아 맞죠.
0: 네, 싶기도 네. 해요.
1: 맞아요.
0: 근데 참 대단한 시기이기도 한데 그 의미는 이제 정말 또 무엇으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단단한 발판 정리는 다 끝이 났고 수빈 씨가 그 어디에서부터 상경한 거죠?
1: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0: 맞아.
1: 네. 그래서 사실 가수가 되려면 부산에서 가수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0: 그치.
1: 그 당시는 더 그랬어요.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서 우선 그 당시 친구들 뭐 예를 들어 뭐 에이핑크 정은지 누나라던가 여러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먼저 서울을 가고 저는 이제 저도 따라서 올라가고 싶으니까 서울로 갔죠. 네. 그게 21살입니다.
0: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가수가 되고 싶어 상경을 하면 뭘 해요?
1: 일단 집을 구했죠. 사당에 네. 되게 작은 원룸 반지층을 구해서 거기 살면서 근데 일단 제가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뭔가 자본이나 이런 게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일단 알바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0: 뭐 하셨어요?
1: 저는 그때 일단 집 주변에 있었던 PC방이나 편의점, 고깃집, 횟집 이런 알바는 다 해봤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는 너무 사실 재밌었어요.
0: 왜냐면
1: 이제 부산에서 서울 왔다라는 거 자체에 뭔가 이 부산 사람들의 기대감을 안고 올라온 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와.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일단 가수가 될까 보다는 우선은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가
0: 맞아.
1: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제가 되게 씩씩하게 사람들과 지내면서 알바를 막 가림 없이 하다 보니까 되게 기특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막 마구마구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진짜 생활력이 일단
1: 네.
0: 그만큼 의지가 강한 만큼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야 아무튼 그런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의 대수빈, 소수빈, 중수빈을 거쳐 이제 대수빈이
1: 아이고,
0: 되셨는데요.
1: 네.
0: 아 이제 앨범 가사가 어느 때보다도 좀 솔직하고 팬들 입장에서는 괜히 왜 눈물도 좀 나고 이럴 만한 얘기들이 정규 앨범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이번만큼은 가사 쓸 때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1: 맞아요. 네.
0: 이번 앨범 컨셉 때문에도 더 그랬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정규라서 무려 11곡이 실려 있습니다. 당연히 전곡 다 우리 수빈 씨가 작사 작곡 참여를 하셨고
1: 네.
0: 이게 한 얼마나 걸렸죠?
1: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규 앨범의 첫 미팅 스타트가 2월이었습니다.
0: 올해?
1: 네, 올해 2월이었고 2월 말쯤에 곡을 저도 모아야 하니까 곡을 그때쯤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썩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을 좀 통해서 곡을 받아볼까에 대한 고민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앨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 시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내가 가수가 되고 싶었고 언제 내가 가수가 되기 위해 뭔가 그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21살이더라고요. 그때 서울 올라왔을 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해온 그 사실 여정이 너무 그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순탄치 않았는데 그 과정들을 노래로 담아서 발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2월부터 정말 열심히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수빈 씨가 지내온 지난 10년이
1: 네.
0: 어땠던 것 같아요?
1: 일단은 정말 사실 계획적으로 된 건 하나도 없고요. 계획을 해도 계속 뭔가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하거나 뭐 막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뭔가 해보고 싶어서 그때 정말 다들 뭐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돈 조금 모아서 발매도 해보고 그리고 홍대에 있는 작은 클럽들도 다녀보고 사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들을 겪어보니까 저는 사실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엇나가지 않고
0: 네.
1: 제가 열심히 원하는 바를 차곡차곡 하나씩 맞아. 쌓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변에 그래도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덕분에 이렇게 아직까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원래도 좀 일희일비하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닌 건가요? 아니면 그런 시간이 수빈 씨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1: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0: 아.
1: 네, 좀 확실히 예전에는 뭔가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저 스스로를 좀 많이 더 내려서 다가가기도 하고

0: 그러니까 뭐랄까 본인을 좀 많이 낮춰서
1: 뭔지 알죠.
0: 뭔가 그런 시간들도 많았고 뭔가 자존심을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챙기기보다는 이 일이 우선이면 뭔가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그러한 저의 뭔가 자세가 좀 태도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없고 할 때는 일을 해야 하니까 어떤 일이든 주면 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스케줄이 있는데 네. 그때 그 정자에서 네. 팔각정 이런 정자에서 노래를 하는 행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그 계획대로 그날 갔는데 네. 어떤 서울 박람회 이런 거였고 네. 할머니들이 앉아서 부채질을 하면서 네네네. 제 관객 역할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약간 사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뭐 노래를 불러라고 해서 그때 혼자 한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 30분이나. 네. 진짜 힘들죠. 왜냐하면은 듣는 분들이 네. 이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니죠. 그때 네. 아니었으니까. 네.
0: 그래서 노래하니까 그냥 얘가 혼자서 버스킹한 애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1: 그 혼자 취미로 부르고 네. 있는.
0: 그래서 주먹밥 막 주시고.
1: 어머. 그래도 네. 좋은 분들이었다.
0: 맞아요. 네. 그런 행사도 혼자 가보고 네. 그리고 어느 행사는 또 대학교 학생이 네. 본인의 과제에 저의 그러니까 직업을 소개하는 걸 해보고 싶어서 저를 어떻게 당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또 교실에 가서 노래한 적도 있고
1: 우와.
0: 그 여러 가지 경험을 사실 가수 이전부터 좀 해왔던 것 같아요.
1: 야, 수빈 씨 진짜 이 고요한 강의 나면은 네. 진짜 치열하고 빼곡한 시간이 있었군요. 역시 너무 재미난 썰들이 많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앨범 타이틀곡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더블 타이틀이고요.
0: 네.
1: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어떤 곡인지 짧게 알려주시고 듣고 와서 더 많은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이 노래는 처음 저희 정규 앨범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있었던 노래고요. 이 노래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는 작업할 때 항상 이렇게 테이블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녹음을 딱 누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뭐 혹은 켜두고 다른 업무를 보다가 흥얼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담기곤 하는데 그 메모에 딱 그 한 소절이 있더라고요.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라는 그게 있었는데 뭔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 노래로 뭔가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음악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정규 앨범의 시작을 만들어준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이별 노래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이별 후에 좋은 안녕을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담고 만든 노래고요. 그래서 이 노래한테 참 고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노래예요. 소수빈의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듣고 올게요.

0: 천수빈의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딱또 때마침 날씨가
1: 그쵸?
0: 예보스러워졌어요.
1: 네.
0: 노린 건 아니었겠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이 몽글몽글해져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곡이랑 다른 곡 하나 더가 또 타이틀곡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바로?
1: 가지 말라고입니다.
0: 근데 후회하다가 바로 또 가지 말라고. 어떤 의미의 곡이에요,
1: 사실
0: 이거는?
1: 이게 일단은 가지 말 원래 그 타이틀곡은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한 곡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곡을 가지고 막 이제 사전에 뭐 유튜브도 나가고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11곡을 만들고 이제 보니까 뭔가 그한 곡만 계속 이뻐해 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타이틀만 들을 게될 텐데
0: 네.
1: 저는 제가 만든 음악들이 좀 다양하게 들렸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0: 그럼요, 다들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행사나 이런 공연할 때 미리 좀 들려드리곤 했는데 그때 가지 말라고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냥 발라드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쿠스틱으로 이렇게 서러운 노래 하나
0: 서러운 노래.
1: 네 가지 말라고가 좀 서러운 노래예요.
0: 그렇죠.
1: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제 노래 중에서
0: 네.
1: 좀 무너지는
0: 너무
1: 노래다라고
0: 좋아.
1: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래도 같은 이별 노래지만
0: 네.
1: 너무 다르거든요. 괴말근은 이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 좋은 안녕을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가지 말라고는 그냥 제목 그대로 막 엉엉 울면서 가지 말라고 외치는 노래예요.
0: 혹시 라이브 할때 무릎도 꿇나요?
1: 꿇어도 괜찮겠네요. 꿇진 않았지만
0: 근데 역시나 이게 제가 볼때 수수깡 분들이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이제 워낙에 그 프로그램에서도 소수빈 씨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었고 한데 이게 이 소수빈 같은 스타일의 가수가 조금 무너지는 거 부를 때 진짜 좀 짜릿한 그게.
1: 아, 또 누나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아,
0: 아, 그래요?
1: 노래 무너 그러니까 저는 저의 부족하고 좀 그런 뭔가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노래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0: 앞으로도 계속 하나씩은 좀 끼워 넣어주세요.
1: 물론입니다.
0: 예,
1: 네.
0: 진짜 막그 굉장히 처절하고 그리고 가끔 막 호흡이 흔들릴 수도 있는 막 그런 곡들이
1: 맞아, 맞아.
0: 있잖아요.
1: 네.
0: 이주희님이요, 다음 공연에 기대할게요. 무릎 꿇은 가지 말라고라고. 옛날에 왜 누구야? 케이윌 씨가
1: 네.
0: 왼쪽 가슴 부를
1: 네.
0: 때였나? 뭐이 갑자기 무릎 꿇는 거 했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때 그런
1: 네. 네,
0: 시절이었어요. 네, 무릎
1: 오.
0: 빡 꿇으면서 고음을
1: 아,
0: 질렀었는데.
1: 근데 또이 노래가 어쿠스틱을 치면서
0: 아,
1: 꿀키가.
0: 오히려 강하죠. 그래서 하체 강인함도 보여주는 거예요,
1: 예.
0: 뜻밖의. 기타
1: 알겠습니다.
0: 잡은 상체를 유지하면서
1: 네.
0: 딱그 힙힌징으로 스쿼트 자세로 앉아가지고 딱 무릎으로 가는.
1: 알겠습니다. 네.
0: 김선미님도 으악 무릎숲 보나요 해주셨는데요.
1: 구름이래. 그 구간이 떠올랐어요.
0: 어디서 꿇을지?
1: 네.
0: 아,
1: 어디서 꿇을지.
0: 여러분들 준비할 건가 봐요.
1: 큰일 났다.
0: 자, 이 노래도 듣고 올 텐데요. 노래가 그리고 꽤 길어요. 조금이라도 듣기 위해서 빨리 얘기할게요. 4부에서도 수빈 씨랑 이야기 이어갑니다.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시고요. 노래 들을게요. 소수빈의 가지 말라고.

0: 4만원 생산권리
1: 사업성공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소통왕에 이어서 무릎숲까지 무릎까지 이제 곧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함께 있습니다. 그 침대에서는 레서 판더와 함께 네. 볼일을 보는 맞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네. 김홍현님께서요. 4부에 다룰 수록곡 중에 안 될 걸 알면서도 꼭 있으면 좋겠네요. 리듬감 있고 마이너라 대장부형도 참 좋아할 스타일 같은데. 아니 진짜로 우리는 서로를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요. 수수깡들. 왜냐면 당연히 정말 너무 만말이에요. 과연 그 곡이 준비돼 있을까요?
2: 근데 좀 놀란 게 짠 거 예. 아니죠?
1: 지금 아, 짜진 않았어요.
2: 예, 이제 라이브를 할 건데 네. 안 될 걸 알면서도 라이브를 지금 할 거여가지고
1: 굉장하죠. 우와, 굉장한 흐름이죠.
2: 또 왜냐면 제가 저도 누나 좋아하실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2: 저는 이 노래 안 될 걸 알면서도를 만들면서 사실 윤상 선배님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넌 쉽게 말했지만을 통해서
1: 진짜.
2: 또 너무 많은 분들에게 그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저도 너무 윤상 선배님 덕분에 이 노래를 통해서 되게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앨범 만들면서 꼭 그런 음악을 정말 의도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구름 씨와 정말 열심히 만든 노래고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불러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1: 좋아 죽겠어요. 자, 소수빈 씨는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네. 주시면 됩니다. 야, 어쩜 이렇게 딱 귀신같이 리듬감 있는 마이너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딱 꿰뚫고 계셨고요. 그리고 안 될 걸 알면서도 불러준다는 얘기에 지금 난리 났어요. 수수깡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어요.
3: 수수깡들이 되게 좋아해요.
1: 지금 소리 너무 질러가지고 수수깡인데 소리 어떻게 이렇게 지르지? 박성은 꺄! 이주희 꺄! 김선미 씨는 우네요. 저 그거 듣고 싶었어요.
2: 들리는 것 같은데 음성이?
1: 자, 수빈 씨는 준비가 되셨을까요?
2: 준비됐습니다.
1: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소수빈의 안 될 걸 알면서도.

0: 감사합니다.
1: 아, 오랜만에 너무 화가 나서 진행을 하기가 참. 수수빈의 안 될 걸 알면서도 라이브를 들었는데 저 너무 좋을 때 화가 나거든요.
2: 네, 그쵸. 네.
1: 아시잖아요. 네. 노래를 왜 그렇게 불러요?
2: 아, 너무 어이가 없네. 아, 너무 좋다.
1: 아, 저는 왜냐면 이게 최애란 말이에요. 현재까진. 이게 너무 좋아요.
2: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이 노래가 그래서 꼭 준비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땠나요? 오늘 이거 라이브 처음이라.
1: 아, 진짜?
2: 네, 라이브 처음이에요.
1: 어땠냐고요? 노래를 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2: 아, 이 반응 너무 좋다.
1: 약간 저는 그래서 노래 너무 잘할 때 살며시 이어폰을 뺍니다. 와, 여러분 생으로 듣는 목소리 심지어 더 좋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나만 들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진짜 이게 그 와, 이 소수빈 목소리가 참 희한해요. 이게 이게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면 되게 완벽하게 딱 그 믹스 보이스라고 하는
2: 네.
1: 딱 그 공기 잘 섞여 있는 목소리인데 그냥 생으로 들으면은 진 오히려 부피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소수빈 씨 왜 현장에서 들으면 네. 이 느낌이 소리 꽉 채우는 이 정도가 완전 다른데 오랜만에 내가 그 부피 좀 느꼈네 진짜.
2: 감사합니다.
1: 그리고 궁금한 게 그 나를 밀어내잖아 그 부분 완전 그 딱 소수빈 인장 같은 여기 수빈 씨 멜로디 있지 않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죠?
2: 네.
1: 밀어내자는 한 번만 짚어주세요.
2: 아, 여기요?
3: 나를 밀어내잖아.
1: 이거 너무 소수빈 소수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 들어가는데
2: 그쵸. 이렇게 반음으로 반음. 움직이는 거.
1: 네, 아, 저 이런 거 참 좋아해. 박은정님, 이게 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은정님. 다들 좀 약간 나만 그러고 지금 다 12조로 얘기하는 수수감 없어요? 수비두비 루빠빠. 아, 수비두비 루빠빠니까 맞 지기네. 이거 오경아 이거 맞아요?
2: 맞 지기네.
1: 아, 좀 더 낮춰.
2: 좀 더 내려가야 돼요.
1: 맞 지기네.
2: 지 어.
1: 지기네. 괜찮나요?
2: 아, 지금 네.
1: 괜찮아요?
2: 어, 배우 같으신데요?
1: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한 분은요 지금 대흥분을 해가지고.
2: 오, 네.
1: 박은유님이 요대로 읽어드릴게요. 넌 쉽게 말했지만 입덕은 수수깡들의 심장을 후드려 패. 어머 어머 어머 윙크 무슨 일이야?
2: 윙크?
1: 엄마 소수빈이 저 꼬셔요. 그 아, 윙크했어요?
2: 아, 제가 하다가 약간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애매해서 껴가지고 어머, 눈을
1: 폭스,
2: 감았는데
1: 폭스 아니라는데 피디가 그런 거 아니라는데
2: 그랬나요?
1: 아니, 진짜로 네,
2: 윙크했습니다.
1: 아이고 네. 네. 아,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막 네. 나는 완전히 소리에 집중하느라 화면 안 보고 있었거든. 내가 모르는 사이 그런 걸 하고 있었단 말이야 화면으로. 아, 그러니까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2: 네.
1: 돌려보세요.
2: 아, 윙크를 한 번 더 하라고. 아, 아 해줄 수 있죠.
1: 아, 뭐야, 되게 쉽네.
2: 네.
1: 어.
2: 네, 근데 이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이게 아니야. 네. 아, 수비.

0: 씨 생각보다 좀 쉽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이 노래는 정말 난 이거 이런 거 꼭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어. 나 왜 이렇게 마이너 소수빈 마이너 분 소수빈이 좋지?
1: 저도 이번에 이 노래를 하면서 아 좀 그러니까 좀 이런 이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 발라드도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아, 그 최고지. 네,
1: 마이너한 리듬을 노래를 이번에 만들어봤지만 네. 마이너 발라드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0: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좀 해줘. 메이저 마이너 네. 메이저 마이너.
1: 퐁당퐁당 좋다.
0: 네, 네. 제발 좀 마이너 좀 더 쌓아주시고요. 너무 좋다 진짜. 자. 이제 다른 얘기도 나눠야 되니까 1집 수록곡 들으면서 음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들려주시죠.

0: 나 이거 너무 가슴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1: 조금 슬픈 노래예요.
0: 슬퍼요. 21.
1: 21살이죠.
0: 네, 이라는 곡입니다.
1: 네.
0: 아까 얘기했던 수빈 씨가 상경했을 때 나이고요. 아, 여기 그 허풍 같았던 칭찬들이 나를 이곳에 묶어두고 있죠. 이게 이 수빈 씨가 올라오기 전에도 주변에서 엄청나 네. 막 그런 평가가 많았죠. 너는 가수 해야 된다.
1: 그쵸. 그러니까 가수 하러 하는 걸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줬었어요.
0: 그치, 그치. 네네네. 근데 그래서 가끔 그런 의심의 시기도 있었나요? 이 가사처럼 뭔가 네. 아, 내가 너무 내 주변 말 듣고 이런 거 내가 정말로 가서 될 만할까? 이게 의심한 적은 있어요?
1: 그럼요. 제가 올라가서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뒤로는 좀 주변 그런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에 되게 뭔가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의심도 하고 뭔가 또 한창 이때 너무 어리니까 이런저런 감정의 변화가 많잖아요.
0: 그럼요.
1: 그런 뜻의 가사였고.
0: 소수빈 씨는 21 때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그리고 이때 당시쯤에 메모 이제 실제 생각인 거 아니면 그때를 회상해서 많이 네. 한 거야 아니면은 어디 기억이 나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1: 이때는 무조건 그랬고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부산에서 서울 왔을 때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때 막 좀 즐겨 들었던 노래나 영화 보면 이때 생각이 되게 나요. 음악 영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가수가 되고 싶으니까. 네. 그리고 이때는 저는 이 트랙 마지막에 들어보면 음성 메시지로 어쿠스틱에 노래 부르는 게 나와요.
0: 네.
1: 지금 막 나옵니다.

0: 너무 아련하잖아.
1: 이게 제가 그 원룸방에서 혼자 기타로 노래 만들면서 난 가수가 될 거야 하는 꿈을 키웠던 그 모습 장면을 음악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게 실제 데모예요.
0: 아 진짜? 네,
1: 실제 데모에 있는 부분을 넣었고 이때 그 여름에 그 반지층이잖아요. 네. 풀벌레가 주차장 쪽에 항상 있어가지고 네. 그 풀벌레를 쓴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려고.
0: 어머나.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긴 음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애절하고 뭔가 애절해. 참 그냥 뭐 좀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싶고 그래.
0: 그래. 네. 이렇게 참 정규 앨범에 21살 소수빈을 박제를 딱 시켜준 거는 그 진짜 잘한 거예요. 그때 소수빈이 고생한 가치가 이 앨범에서 완전히 네. 발휘가 된 거고요. 1671님께서 21살 수빈이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라고 이 노래 아마 특히 팬분들은 이 노래 너무 예뻐해 주실 것 같아. 아, 가슴이 좀 이상하긴 해.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참 소수빈스러워요. 네, 여러 리듬이나 이 느낌들이 다 참 딱 내가 좋아하는 소수빈이 많이 드러나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헷갈리게 해라는 곡이고요.
1: 네.
0: 이 뭐랄까 저는 이 가사가 제일 좀 기술적으로 훌륭한 느낌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이거 쓸 때 어떤 가사를 쓸 때 제일 힘을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되게 프로페셔널 작사가 느낌 가사였어요.
1: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선 이 노래는 저는 8분의 6박자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0: 저도요.
1: 이번에 정규에 꼭 넣고 싶었고 가사를 사실 굉장히 고민하지 않고 만든 노래예요.
0: 아, 그래요?
1: 네. 가사가 아, 천재, 정말 쉽게 나오네. 왜냐면 나도
0: 되게 기만이네 이거.
1: 가사 써보시면 뭔가 훅 나오는 게 있고 조금 고민 오래 하게 되는 게 있지 않아요?
0: 그건 맞아요.
1: 그렇죠. 근데 이 노래가 조금
0: 아휴 좀 오래 걸렸다고 해주지 너무 잘 써놨어.
1: 뭐 나에게 온 노래?
0: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노래라서. 왜냐면 이게 오늘 하루를 통째로 버릴 게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1: 네.
0: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랑의 말로 널 설명할 수 없어서 이런 것도 되게 좀 뭐랄까 그냥 한 번 진짜 절대 나는 한 번에 뽑은 가사가 있으면 이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좀 정교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뭐 후반 작업을 하면서 그쵸, 정교하게 가다듬는 건 있었겠지만 약간 그래서 이 가사의 구조가 제가 생각하는 소수빈의 작법이 가장 잘 드러낸 곡인 것 같았어요.
1: 와우, 감사합니다.
0: 되게 정교하고
1: yeah.
0: 그리고 이 단어의 선택들이
1: 네.
0: 가사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날카로운 단어들도 많이 섞여 있고
1: 맞아요.
0: 의도적인 배치인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0: 좋더라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중간에 상상을 되게 자극적인 상상을 하게 만드는 구간도 있어요. 폭스같이
1: 네, 맞아요.
0: 내 옆에 누워 나눴던 대화는 노래 가사 같아. 뭘 한.. 아 레서팬다인가요?
1: 그렇게 또 이어지네.
0: 예예예. 예. 이런 네. 좀 과감성도
1: 맞아요.
0: 있고.
1: 과감한 것도 있고 이 노래가 사실 거의 앨범 제작 막바지에 들어온 노래예요. 원래는 근데 이 노래가 후보에 있었던 노래였고
0: 후보에?
1: 네 후보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정규 앨범에 들지 못한 채로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노래 하나가 어떤 노래와 너무 비슷하게 편곡이 되어가서 좀 겹쳐지는 것 같으니 고민을 좀 해볼까? 근데 그때가 믹스를 맡기기 이틀 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이 노래를 특 꺼내면서 이걸로 바꿔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라고 해서 정말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0: 네. 이렇게 가사를 써놓고 그러니까 그런 가사는 그때 쓴 거예요?
1: 가사는 있었어요.
0: 나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 부분도 참 이게 진짜로 그 나를 헷갈리게 한다라는
1: 네.
0: 너무 많은 그런 감정이 너무 잘 드러나는 표현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오락가락하는 느낌에서 실제로 나고 이상과 현실을 방황해 나의 가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해 여기 굉장히 약간 T와 F가 섞여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참. 잘 쓰네.
1: 아 너무 기쁜데요?
0: 좀 쓰네.
1: 어이예. 또 그렇게
0: 노래는
1: 말씀해
0: 그렇게 만들 부르질 않나. 계속 좀 화가 나는 가운데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반주 너무 따뜻해요. 아 이거 너무 그리고 노스텔지아를 떠오르게 만드는 간주더라고요. 그래서 수빈 씨 연배인데 와 약간 이런 장소 가끔가다 그런 나오는 게 있었고 시간 여행자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인데요. 이게 마지막 곡에 배치돼 있으니까 안쓰러운 21과 딱 그 대치를 이루면서 좀 안심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맞아요. 트랙에서
1: 이 노래를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결국 지금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21이 과거에 있었던 제가 처음 가수가 되고 싶었을 때 이야기를 담았잖아요.

이 앨범을 놓고 쭉 들어보면 1번 트랙부터 12번 트랙까지 제가 지내온 여정과 나날들이 담겨 있는데 네. 1번 트랙의 소수비는 나를 위해 노래하는 사람 증명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가수가 되고 싶고 근데 이렇게 1번부터 쭉쭉쭉 수록곡을 지나서 11번 트랙 마지막의 소수비는 누군가를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0: 그래서 이 노래는 제가 고마운 사람들한테 곡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사를 썼는데
1: 팬송인 거잖아요.
0: 쓰다 보니까 그게 팬분들인 거예요.
1: 그렇게 돼요.
0: 네, 그래서 팬분들께 이제 앨범 공개하기 전에도 팬송이 있습니다. 아... 당신들 노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 되게 박력이 더 원래도 이러냐 박력이 더 생긴 것 같은데?
0: 그런가요?
1: 조금 당신들의 더 노래입니다.
0: 당신들의 노래입니다.
1: 와, 오다 주었다. 유승우님 11번 트랙 팬송 듣고 울컥했어요. 천혜영님 수수깡 다 울어요 해주셨어요. 가만있어봐. 수빈씨가 팬송이 딱히 팬송 같은 노래 별로 없었나?
0: 콘서트를 하면 마지막 노래가 대부분 따라 불러주시거나 할 때 팬송으로 역할을 했던 노래는 있거든요. 자장가라던가. 근데 사실 제대로 된 팬송은 없었기 때문에
1: 작정, 이번 처음이구나.
0: 노래가 좀 작정한 노래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죠. 자, 2800님이요.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앨범. 너무 좋은 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0: 벌써?
1: 네, 근데 헬릭이 넘쳤는데 잠깐 좀 클로징 좀 같이 하게 앉아 있어보세요.
0: 좋아요,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6: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0일 목요일 방송 소수빈 씨와 함께 클로징까지 도착했습니다. 3303님의 문자를 수빈 씨가 읽어주세요.
7: 저는 고3 수수깡입니다. 저 콘서트도 수능 에너지 얻으러 갑니다. 콘서트에서 만나요. 어, 콘서트 오신다고.
6: 고3이래요.
7: 고3인데.
6: 어, 괜찮아요?
7: 아이고, 아니 뭐 하루 정도야 뭐 괜찮지 그치? 않을까요?
6: 오히려.
7: 네, 네, 그럼요. 아, 네.
6: 소수빈 네. 노래가 좀 사람의 뇌파를 정리해주는 느낌이 좀 있어.
7: 뇌파 정리는 제가 아니, 너무 처음 들어봤는데.
6: 사이비 같나 이거는? 네, 되게... 아니, 난 진짜로 그리고 공명 때문에.
7: 참 네.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6: 앞에서 진짜. 들어보세요. 뇌파 정리 잘 될 거고. 전하경님 공연 예매했어요. 단콘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7: 물론이죠. 있습니다. 네, 단콘에서만 볼 수 있는 노래, 무대가 있습니다.
6: 예컨대 뭐요?
7: 일단 이번에 돌출이 있어요. 처음으로.
6: 무릎 꿇러 나가는 거구나.
7: 무릎으로 나갈 겁니다.
6: 네네. 좋습니다. 뭔가가 특별한 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10월입니다. 단독 공연 예정돼 있어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10월 24, 25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수수깡들이랑 부엉이들한테 끝인사 이제 남겨주시죠.
7: 네. 함께 클로징까지 남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또 인사드리러 왔는데 정규앨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내년에도 사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뭔가 매년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 곁에서 노래할 테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남은 또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 아, 그래요. 네. 요거 싹 다 끝나고 연말쯤에 꼭 소수범 씨
7: 좋을
6: 수 있으면 좋겠어요.
7: 너무
6: 제발.
7: 너무 좋아요. 한번 또 긁으러 와야죠.
6: 네, 좋습니다. 네, 한번 긁으러 와야죠.

0: 웃는 수범 기다려주시고요. 아, 그건 바로 사랑해서 짧게나마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훈, 박영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싱어송라이터 소수빈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연주하며 기다렸죠. 지금의 저와 10년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는 분명히 다를 텐데요. 그래서 당장 알 수 없다고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가끔은 시간이 가장 훌륭한 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맛집에 가면 어떤 재료가 어디에 좋은지 적어놓은 글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읽고 밥을 먹으면 괜히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아핫이 어디에 도움되는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아핫의 좋은 점은요, 일단 신나는 노래들 덕분에 스트레스가 날아가고요, 저랑 수다 떨면서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이렇게 두 시간 함께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이분 케이타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첫 곡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의 DJ 캐디 이분의 케이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출근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거울 보고 요즘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잘 소화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하고 오늘도 힘차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의 문자

0: 도착했는데요. 졸린 해바라기 님께서 캐디는 목소리가 정말 좋은데 라디오 진행하기 전에 먹을 풀거나 준비하는 루틴이 있나요? 저는 평소에 랩을 하는 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게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금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풀어주는 루틴이 있기는 해서 아침에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만나봤고요. 이제 아핫이 어떤 방송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40위부터 1위까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뭐하면서 아핫을 듣고 계신지, 또 캐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핫의 다양한 소식을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공충 뮤직 아이돌 장르에서 40위부터 1위까지 노래 가져왔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차트 확인해볼게요. 먼저 40위입니다. 바로 이찬섭의 천상연인데요. 워터땡 무대에서 이 발라드 곡을 부르셨는데 깜짝 선곡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저도 워터땡을 예전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신나는 노래를 하니까 엄청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나중에 밴드 노래 같은 걸 한번 만들어서 또 그런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게요. 39위는요,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영케이 선배님이 저작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이 곡이 저작권 중 인기 1위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죠. 이어서 38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뉴진스의 하이포이인데요. 노래도 춤도 정말 인기가 많았지만 뉴진스의 하이포이요라는 밈이 참 유행했었죠. 저도 그때 엄청 많이 찾아보고 저 가끔씩 멤버들과 함께 따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37위로 가볼까요? 바로 브루노마스와 함께한 로제의 아파트입니다. 한국에서 술게임으로 많이 하는 아파트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노래인데요. 들을수록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머리에도 맴돌아서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37위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7319님께서 집에서 침대에 누워 듣고 있습니다. 침대보다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캐디는 어떤가요?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해요. 저도 침대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쉬는 날이 있으면 침대에서 저도 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 건강합니다. 다음은 말랑말랑 먹부 햄스터님께서 요즘 이타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은 뭐예요? 본인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요즘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큰일이에요. 제 요즘 자주 하는 말은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맛있는 건 너무 많고 좀 괴롭지만 한번 열심히 관리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캐디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톤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이찬섭의 천상현, 그리고 뉴진스의 하이포잇.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찬섭의 천상연에 이어서 뉴진스의 하이포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36위부터 33위까지 노래를 만나볼게요. 먼저 36위입니다. 바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인데요. 이 곡이 사랑 노래여서 하트를 만드는 안무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하트가 등장하는지 무대 한번 찾아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상 평소에 하트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팬 사인회나 그런 팬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볼하트를 가장 많이 시켜주시고 또 많이 하는 것 같고, 멤버들과 함께 큰 하트를 만드는 것도 요즘 되게 엄청 많이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다음 순위 확인해 볼게요.

드릴게요. 35위는요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이죠. 바로 제니의 Like Jenny입니다. 노래도 노래인데 한 시상식에서 보여주신 메가 쿨 퍼포먼스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자, 바로 34위로 가볼게요. 바로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입니다. 라틴 느낌이 나는 신나는 노래인데요. 멜로디가 중독성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썸머송은 역시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가 봐요. 다음 곡은요. 선배님이 또 나오시네요. 바로 제니의 플링 엔젤입니다. 3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곡인데요. 기타 소리 위주의 조용하고 담백한 노래로 마음 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곡이라고 합니다. 저도 힘이 들 때는 조금 위로가 되는 곡이나 조금 담백한 노래를 좋아하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숨 쉬고 싶으시면은 이 노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3위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한번 볼까요? 이타 시구 기다리는 중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이타에게 질문이 있어요. 이타가 야구 선수가 된다면 등장곡이 어떤 노래로 하고 싶어요? 저는 캐시키나 스테이가 등장곡으로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타석에 들어설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약간 캐시키라는 곡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중에 뭔가 기타 사운드가 들어가는 멋있는 곡이 있으면은 그런 노래로도 한번 상상을 해봤었던 것 같고 만약에 제가 타석에 들어가면은 조금 무표정으로 투수들이 표정을 잃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님께서 가을하면 운동회잖아요. 이타는 운동회 추억이 있나요? 저는 운동회를 옛날부터 조금 했을 때 친구들이 이상하게 저를 달리기에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제가 달리기가 빠른 편은 아닌데 조금 느린 편이긴 한데 제가 달리는 거 꼭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제니의 폴른 엔젤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9월의 DJ 캐디, 이분의 케이타입니다. 앞서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그리고 제니의 펄른 엔젤 듣고 오셨고요. 차트 계속 달려볼게요. 32위부터 29위입니다. 먼저 32위는요, 요즘 대세 그룹 니센루의 런어웨이입니다. 제목처럼 뮤비에서 멤버분들이 계속 달린다고 하는데요. 역시 청춘의 꽃말은 달리기인가봐요.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31위는 로제의 Toxic Till the End입니다. 로제 선배님의 음색이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요즘 날씨랑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어서 32 곡도 소개할게요. 바로 리센루의 핀볼인데요. 2024년에 나온 곡인데 올해 1월에 일본어 버전도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언어가 달라지면 느낌이 또 새로우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9위로 가볼까요? 떼창을 부르는 노래, 바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데이식스 선배님들 무대에서 정말 잘 노시잖아요. 보니까 무대 전에 외치는 파이팅 구호가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잘할 거 아닙니다, 놀다 옵시다 인데요. 부담감을 내려놓고 무대를 즐기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분도 무대를 할 때 꼭 다 같이 파이팅, 그냥 하나 둘 셋 파이팅 이거를 외치는 편인데, 저도 이 선배님들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멋있는 구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나중에 무대에서 잘 놀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29위까지 노래 만나봤고요. 잠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천재 너그리님, 캐디 커버곡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랩 말고 보컬을 선택한 이유와 또 다른 후보곡들이 있었는지 궁금해. 이렇게 시원한 보컬을 가진 캐디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아서 좋았어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번에 커버곡을 멤버별로 하나씩 했었는데 저는 랩을 평소에 많이 하니까 보컬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의 무대 영상을 보다가 아, 이 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컬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케이타 파이팅님께서, 케이타는 노래를 만들 때 보통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테마, 노래, 분위기, 리듬, 장르, 가사, 한 문장, 기타 리프 등 작업의 첫 번째 단계가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작업을 할 때 항상 하는 건 무조건 그 인스트 비트부터 만드는데, 비트를 만들 때 저는 만들기 전에 뭔가 테마를 한번 생각을 하니까 테마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테마가 약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작업이 후다다닥 이제 잘 되기 때문에 테마를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톤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리센루의 핀볼에 이어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까지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리센느의 핀볼 그리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셨고요. 다음 순위도 알아봐야죠. 28위부터 25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28위는요, 이 곡이 나오네요. 바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입니다. 헤비와 세레나데 두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제목이 참 독특한데요. 그래서 눈에 먼저 가는 곡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27위도 확인해 볼게요. 바로 에스파의 위플래시입니다. 이 노래는 발매한 지 600일이 훌쩍 넘었는데도 계속 차트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행을 안타는 명곡인 것 같아요. 다음 순위도 소개해 드릴게요. 허리를 얼마나 꺾으시는지 대단하다 느낌이 드는 그 노래, 아이브의 뱀뱅이 26위를 차지했네요. 이 곡에 홈트 버전 챌린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침대에 앉은 상태로 이불의 등이 닿지 않게 버티는 챌린지인데요. 아, 듣기만 해도 운동이 되는 느낌이네요. 저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운동이 필요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위 곡 만나볼까요? 바로 블랙핑크의 띄어가 올라왔는데요. 뮤직비디오의 액션 장면들이 정말 화려한데 그래픽이 아니라 댄서분들이 진짜 와이어를 타고 찍으신 거래요. 정말 리스펙입니다. 근데 저도 그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와이어를 써서 액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순위 확인해봤고요. UI님께서 한국어를 진짜 너무 잘하는 케이타군, 캐디가 꿈을 꿀 때는 일본어로 말해요, 한국어로 말해요? 또 최근에 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최근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바다에 있어가지고 서핑을 너무 하고 싶었나봐요. 서핑하는 꿈을 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멤버들이랑 가족들이랑 다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꿈에서는 항상 제 가족들이 한국어를 쓰고 멤버들이 일본어를 씁니다. 약간 이렇게 섞어서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제 꿈은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카와이타님께서 요즘 고민이 있어서 남겨요.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는데 복학을 안 하고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학과로 다시 입학을 하려고 해요. 과를 정해야 하는데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할지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할지 고민이에요. 어떠한 선택을 해도 후회를 할 것 같은데 캐디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잘하는 거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또 오래 가고 인생도 더 재미있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그리고 에스파의 위플래시.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KD와 함께하는 목요일 밤의 음악 여행, 여기는 아핫이고요. 앞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에 이어서 에스파의 위플래시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24위부터 만나볼까요? 82 메이저의 신곡 Like Fire입니다. 이 노래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새 앨범으로 초동 코리아 하이도 찍고 지난 4일에는 이 곡이 공춤뮤직 실시간 탑 100 차트 1위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노래 더 대박 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하츠트 하츠의 레몬땡이 2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수학여행 떠나는 컨셉인데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키나와에 옛날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날씨도 엄청 좋았고 바다가 예뻐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행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22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포포인데요. 이 곡 제목이 인터넷을 할 때 가끔 보이는 오류 코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으시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필요할 때가 많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1위로 가볼게요. 이분들이 바로 등장하시네요. 바로 하츠트 하츠의 루드입니다. 루드 챌린지 중에 웃으면서 상대방이랑 이야기하다가 뒤돌아서 표정이 싹 바뀌는 버전도 정말 유행했었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보는 맛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21위까지 차트 만나봤습니다. 남은 한 시간도 좋은 노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82 메이저의 Like Fire 그리고 하츠트 하츠 레몬 댄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7: 대장부엉, 저희 집 6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맨날 어제 못다한 얘기 나누자고 하면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7살 아들이 괴롭다는 듯 양쪽 머리에 손을 올리며 도대체 얘기를 언제 다 나누는 거야? 왜 어제 다 안 한 거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우리들의 남은 이야기는 오늘 또 마저 나눠요. 매일 밤 8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핫에서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이돌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는 시간,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올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팀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모인 멤버들이 엄청난 실력과 에너지가 돋보이는 글로벌 힙합 그룹입니다.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하이프린세스입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하이프린세스의 스털른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던 제 동생 리노의 그룹이죠. 그래서 저도 사심을 담아 하이프린세스를 응원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피 친구들이 실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무대를 저도 동생이 무대하는 걸 궁금해서 많이 많이 찾아보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또 이번에는 LA 공연도 갔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하네요. 정말 이제 라이브의 그런 맛을 좀 제대로 아는 그룹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9일에 신곡 아와도 발매됐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생 홍보까지 야무지게 해봤고요. 방송을 기회로 직접 음성 편지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특하고, 또 한국말 하는 거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좀 잘할 수 있게 됐으니까 디노도 꼭 열심히 해서 같은 멤버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서 좋은 성적 많이 남겼으면 좋겠고, 하이피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무대 다치지 않게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제 마음 잘 전해지겠죠? 하이프린세스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아응아 코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돌라에서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여러분의 문자도 보겠습니다. 햄버거님께서,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 친구는 배울 점이 정말 많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완벽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자기가 잘한다는 걸 의심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 친구의 장점을 말해줘도 그 친구는 계속 본인을 믿지 않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해주면 제 친구가 스스로를 조금 더 인정해줄까요? PS 이타야, 너 잘하고 있으니까 이타도 스스로를 아껴줘, 알겠지? 되게 좋은 사연을 보여주셨네요. 일단은 저도 약간 옛날에는 완벽의 완벽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좀 많이 본인 스스로를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연이 너무 예쁜 것 같고, 근데 그 친구에게는 옆에 그런 말을 계속 꾸준히 해주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히 힘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꾸준히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면은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마일 감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제 요즘 고민은 뭐냐면요, 제 첫인상이 다들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스스로 웃는 모습을 마음에 안 들어 하다 보니 평소에 표정이 되게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화난 거 있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냐는 말을 가끔 들어요. 다들 좀 웃고 다니라고 하는데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잘 웃는 방법 좀

알려줘요. 이따 구해요. 저는 뭐가 있냐면요. 저는 되게 편서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편서에 조금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뭔가 약간 그런 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어색해지는 마음을 저도 알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만날 때 편하게 그냥 다 본인을 되게 예쁘게 봐주시는 사람이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으면은 그게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 웃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본인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사람을 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잠시 여러분과 고민 상담 타임 가져봤고요. 다시 차트 소개에 이어가겠습니다. 20위부터 출발해볼까요? 먼저 20위는요, 덕영수의 팝콘입니다. 선배님의 목소리가 갓 튀긴 팝콘 같은 곡이죠. 어떤 맛 팝콘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카라멜 맛 달달한 팝콘이 아닐까요? 저는 카라멜 맛 팝콘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선배님의 목소리와도 잘 어울려서 여러분도 한번 노래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순위도 가볼까요? 채애나의 캐치캐치가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시상식에서 예나 선배님의 캐치캐치 무대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즉석에서 다른 아이돌 분과 같이 이 안무를 추시더라고요. 다들 이미 팬분들을 통해 연습이 많이 돼서 그런지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이번에 18위 확인해 볼까요? 바로 레드벨벳의 서핑보이입니다. 저희 선배님이 작사에 참여했는데요. 데드라인이 맞춰서 급하게 작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감 시간에 최고의 영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배님도 그러셨을까요? 저는 항상 노래 수급이나 그런 기간이 있으면은 마감 시간을 조금 넘을 때가 많긴 하지만은 전날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도 조금 그러실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위는요, 바로 화사의 굿굿바이인데요. 뮤직비디오에 배우 박정민님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두 분이 원래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해요. 화사 선배님이 직접 손편지로 출연을 부탁해서 함께 하게 됐다던데, 진심은 언제나 통하나 봅니다. 자, 17위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잠깐 볼게요. 팬님께서 곧 한국에 갈 계획이에요. 추천하는 한국식 달콤한 음료가 있나요? 달콤한 음료를 저는 최근에 잘안 먹긴 하는데, 저희 멤버들 중에 과일 주스를 되게 좋아하는 멤버가 많아가지고 한국에 또 카페 음료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과일 주스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카리는 햄스터님께서, 저는 엄청 낯을 가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완전 아이인데 다들 저를 완전 아이같지 않다고 해요. 사실 속으로는 엄청 긴장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아무도 몰라줘서 억울합니다. 저처럼 캐디도 실체 성격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저도 사실 주변에서는 완전 MBTI가 완전 E 대문자 E일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완전 I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억울할 때가 있지만은, 뭔가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밝게 봐주신다라는 점에 좀 감사를 하면서, 또 집에서는 혼자 푹 쉬면서 그런 시간도 챙기는데 좀 재밌게 생각을 하고, 낯가리는 햄스터님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덕영수의 팝콘, 그리고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아이돌 음악 전문 라디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도경수의 팝콘에 이어서 레드벨벳의 서핑보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 가볼게요. 먼저 16위는요, 연준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너무 뜨거우면 녹아버리고 급하게 먹으면 차가워서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아이스크림의 성질을 사랑의 감정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이 곡으로 음방 1위도 하셨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제 애창곡이 나오네요. 바로 우주의 드라우닝이 15위를 차지했습니다. 군복 입은 영상 말고 빗속에서 드라우닝 열창하시는 라이브 영상도 정말 낭만 넘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이번엔 14위 가볼게요. 지난주 컴백한 분들이죠. 바로 몬스타엑스의 매직입니다.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는 순간을 마법으로 표현한 노래인데 주원 선배님이 작업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몬스타엑스 하면 또 강렬한 퍼포먼스잖아요. 무대도 함께 감상하셔야 감동이 두 배라고 합니다. 다음 순위도 만나보겠습니다. 13위는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가 13위를 차지했네요. 이 곡의 기타와 키보드 사운드가 매력적인데 나른해서 편하게 듣기 참 좋은 곡이죠. 저도 작업을 할 때 기타를 많이 쓰는 편인데 손가락이 아프지만 열심히 그래도 기타 사운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한번 연습 중입니다. 자, 이렇게 1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보내주신 문자 보겠습니다. 9950님께서 안녕하세요 캐디, 저는 요즘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느라 바쁘지만 최근에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좋은 문장이 있으면 메모해두고 하는데 캐디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좋은 멘트를 듣거나 예쁜 말을 보면 기록해두는 편인가요? 저도 약간 곡 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나 누군가가 되게 좋은 말을 했을 때는 뭔가 꼭 기록해두는 편인 것 같고 메모장에 적어놓는 편인 것 같아요. 다음은 7506님께서 이제 수영 막 배우기 시작한 초보 수연인입니다. 물도 많이 먹고 몸은 무겁지만 언젠가 물개가 될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수영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꼭 물개가 되어서 자유롭게 헤엄치시는 날이 오시길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연준의 아이스크림, 그리고 몬스타엑스의 매직.

0: Blinky Fun.
1: Wonderful presentation.

0: you.
1: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교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KD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연준의 아이스크림에 이어서 몬스타엑스의 매직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엔 12위부터 9위까지 노래들 만나볼게요. 그럼 12위부터 소개할게요. 바로 아일릿의 It's Me입니다. 이 곡 무대를 보면 멤버분들이 헤어 컨트롤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뛰면서 헤어스타일링까지 챙기시는지 역시 프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무대를 할 때 머리를 엄청 많이 흔들면은 헤어쌤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가볼게요. 오늘만 세 번째 등장하는 분들이죠. 리센느의 프리티걸이 11위를 차지했고요. 이 곡은 제가 챌린지를 한번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예쁘게 찍어서 올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아핫 인별그램 와서 많이 봐주세요. 이어서 12위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팝업팝업인데요. 제목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키키분들이 팝빠빠빠 라고 발음하면 된다고 딱 정해주셨다고 하네요. 팝빠빠빠. 저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팝빠빠빠 많이 연습해놓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볼까요? 9위는요, 효연, 유리, 수영 선배님의 유닛 그룹 바로 소녀시대 효리스의 스키비리입니다. 노튜브에서 이 유닛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도 이미 큰 재미를 주셨는데요. 노래가 공개되고 역시 소녀시대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이 곡은 하우스로 시작해서 힙합으로 이어지는 구성인데요. 우리만의 새끼를 만들어 라는 메시지가 선배님들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저도 만약에 유닛을 할 수 있다면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오늘 막내 지우와 함께 좀 힙합 노래를 멋있게 한번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9위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연두님,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캐디에게도 아끼는 덕질 애정템 같은 것이 있나요? 유니폼이라거나 키링이라거나 그런 거요. 저는 일단 뭐가 있냐면요, 모자란 응원 배트, 그리고 응원 타월, 그리고 키링 유니폼까지 있고요. 저는 야구를 좋아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런 아이템들도 예쁜 게 너무 많아서 바로 금방금방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사버리는 성격이어서 엄청 많이 쌓았는데 지금은 키링을 제일 좋아하고요. 최근에 일본에 갔는데 같이 챙겨 다닐 정도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1님께서 입사한 지 3개월 된 회사원입니다.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적응됐고 회사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할 때쯤 되니까 다시 힘든 일이 생기네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겠죠? 캐디는 사회생활 힘들 때 뭐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힘들 때 있으면은 마음에 잘 담아두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꼭 이제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시고 좋은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 효리스의 스키비디.

테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소녀시대 효리스의 스키비리 듣고 오셨고요. 이번엔 8위부터 5위까지 곡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8위 확인해 볼게요. 바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이 버전으로 들어도 정말 좋은데 존박 선배님과 권진아 선배님이 커버한 버전도 있더라고요. 테크노 느낌을 제대로 말아주셨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봐 주셔도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곡 소개해 드릴게요. 태연의 만찬가가 이번 주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J-POP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다음 곡들도 공개가 되었는데 로이킴 선배님이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OST 스파크를 리메이크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곡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나중에 J-POP 리메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 옛날에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이나 조금 시티팝 장르의 노래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6위로 가볼게요. 바로 리센네의 데자뷰입니다. 예전에 멤버분들이 이 곡을 역주행했으면 하는 노래로 꼽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네요.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5위 곡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코리티스의 레드레드인데요. 노래도 멤버들이 같이 만들었지만 포인트 안무도 함께 짜보면서 만든 동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같이 도가니 사리지 말고 뛰어놀자 라는 의미를 담은 안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5위까지 확인해봤고요. 여러분과 수다 타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문자 볼게요. 9959님, 캐디 라디오랑 같이 과제 시작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생각한 대학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혹시 캐디는 대학교 로망 같은 거 없었나요? 일단 과제 열심히 힘내시고 저와 함께 잘 끝내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뭔가 대학교에 한번 다녀보고 싶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몇 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학교에 가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공부도 만약에 제가 공부를 계속 했으면은 대학교도 재밌게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1111님께서 이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가면 매번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캐디가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장 즐거운 경험은 뭐였나요? 오,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네요. 저는 뭔가 친구들이랑 제일 재밌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경험이었고, 그 한국에 맛집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 사장님들이 되게 정이 많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랑 어디서 왔어? 하면 저 일본에서 왔어요 얘기하면서

진짜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반찬 하나 더 챙겨 먹어 하면서 뭐라도 하나씩 챙겨주시는 게 되게 저는 감사하면서 또 그런 한국 사람들의 정의의 맛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한국에서 식당에서 뭔가 사장님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와서 아핫 계속 이어갈게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목요일 밤의 아이돌 음악 여행 아핫, 캐디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4위부터 1위까지 확인해볼게요. 먼저 4위는요, 빅뱅의 빅입니다. 선배님들이 지난 주말에 음악방송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음원 선적이 엄청났다고 하는데 빅뱅 파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 다음 곡도 만나볼까요? 바로 IOI의 갑자기가 지난주에 이어 3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가사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한번 듣고 나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나지 않나요? 자, 이번엔 2위 곡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에이티즈의 배드인데요. 이 곡은 최상 그 파트라고 하는 챌린지 구간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노래까지 더 사랑받게 된 곡인데요. 캐치캐치 다음으로 배드 챌린지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위까지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재워주세요님, 요즘 잠을 많이 못 자서 고민이에요. 늦게 자면 새벽 4-5시고요. 빨리 자도 새벽 2-3시에 잠드는데 일어나면 늘 피곤합니다. 이타는 잠을 잘 자기도 하고 또 많이 자잖아요. 그래서 잠 잘 자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닝콜도 해주세요. 저는 일단 잠을 많이 잘 때는 하루에 14, 15시간 정도는

많이 자는 것 같고, 저는 또 잠을 편하게 자는 거를 연구하는 걸 한참 좋아할 때가 있었어가지고, 뭔가 그 아로마 향 같은 걸 그 손목에 바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은 되게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닝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저 진짜 갈게요. 귀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가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까지 모닝콜로 한번 써주시면은 좀 힘이 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눌게요. 빅뱅의 빅, 그리고 IOI의 갑자기.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 퇴근길, 직접 고른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당신. 한 달에도 몇 번씩 설렘 가득한 공연장을 찾는 당신. 주말 밤 이어폰을 꽂고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부터 12시. 당신의 취향이 머무는 2시간. 스포왕 고영배.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캐디, 이분의 케이타입니다.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1위 곡 발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리센느의 러브 어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1위를 하셨네요. 리센느 분들 아핫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캐디와 함께한 두 번째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또 여러분과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저의 또 오랜만에 모닝콜도 해드리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모닝콜은 네, 이제 안 시켜주시고 이걸로 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캐디 만나러 와주시고요. 저는 1위 곡 리센느의 러브 어택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전미양, 진행의 이분 케이터였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핫!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NX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973년 영화죠. 용쟁호투의 한 장면. 이어서 테마 프롬 더 엔터 더 드래곤. 용쟁호투의 영문 제목이죠. 엔터 더 드래곤의 테마. 랄로 시프린의 스코어였습니다. 별다른 대사가 없어도 딱 들으면 이게 누구 영화인지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그 특유의 괴성. 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소룡이 내는 소리는 뭐 워낙 독특해서 바로 알아채셨을 겁니다. 용쟁호투. 그 영화의 메인 빌런 한이라는 메인 빌런과의 그 대결 장면을 들려드렸고요. 사실 저는 이소룡 세대는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주로 성룡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류승환 감독님과 비슷한 세대니까요. 류승환 감독도 성룡 영화를 보고 자란 게 지금 자신의 영화를 만드는 어떤 레퍼런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무협 영화, 액션 영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성룡이거든요. 그런데 성룡 이전에 이소룡이 있었죠. 이소룡 영화, 이 용쟁호투에도 성룡은 단역으로 출연해서 예, 얻어맞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뭐 성룡만 나오나요? 이 영화에 홍금보도 나오고 원표도 나오고 그런 배우들이 젊을 때 단역으로 출연하던 그때 최고의 스타는 이소룡. 이소룡 사후에는 이제 성룡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무협의 그 패턴도 좀 바뀌게 되죠. 뭔가 비장한 이소룡의 영화에서 조금은 코믹함이 가미된 성룡의 영화로 이렇게 스타일도 바뀌게 되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용쟁호투를 고른 건 아니었고요.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옵세션의 재미있는 기록 가운데 하나가 제작비가 100만 달러가 안 되는 작품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영화다. 그게 옵세션이잖아요. 그런데 옵세션 전까지 그 항목에서 1등을 차지했던 게 용쟁호투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옵세션 그래. 저예산 영화 가운데 수익 가장 많이 거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전까지 용쟁호투였다고? 73년 영화인데 50년 동안 그 수많은 영화 가운데 100만 달러 제작비 안 되는 작품 가운데는 용쟁호투를 넘어선 게 없단 말인가? 와, 대체 어떤 작품이었나 용쟁호투는? 뭐 85만 달러였다라고 자료가 나오는데 옵세션도 대단한 게 이게 75만 달러인가 뭐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용쟁호투보다도 제작비가 적다는 거잖아요. 50년 전 영화보다

0: 제작비가 적을 수 있다니 얼마나 저예산인 건가 옵세션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잊고 있던 영화를 옵세션 관련 기사에서 오랜만에 발견하고 제가 신기하고 반가워서 용쟁호투 오늘 오랜만에 다시 떠올려봤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0: 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젊은 애들 갈 데가 없어. 로크 그룹 실업자제. 이 둘을 미팅 시켜주면은 여러분들 대박 유예다.
2: 그럼 이 기자는 바라는 게 뭐예요?
1: 나요? 이 밤이긴 너무 조용해.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3: 밤이 너무 조용할 때 저도 가끔 시끄러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센 음악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시끄럽습니다.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조금 전에 용쟁호투의 테마를 들려드렸죠. 음악 감독은 랄로 시프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랄로 시프린이 남긴 그 유명한 영화 음악 스코어 가운데는 미션 임파서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테마를 활용하여 만든 노래 미션 임파서블 2편의 노래 림프 비즈킷의 Take a Look Around 듣고 왔습니다. 뭐 엄청난 테마를 만드셨어요. 미션 임파서블은 빠라밤 빠라밤 네. 이 테마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시리즈죠. 그야말로 시그니처 그 테마가 랄로 시프린 그분의 또 다른 대표적이 용쟁호투. 오랜만에 림프 비즈킷 음악 시원하게 달린 김에 좀 더 달려보죠. 네, 요즘 밤이 너무 조용했죠. 5400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에이리언의 TV 시리즈 있죠. 에이리언 어스 거기 세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엔딩곡 메탈리카의 Wherever I May Roam.

du hast mich. Du hast mich.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학교 다닐 때 물리 화학 수업 들을 때요. 살면서 가장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때는 세상 모든 게 양자와 전자로 구성된 걸로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이 정말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보던 그런 녹색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신청곡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Rock is Dead, 마릴린 맨슨. 박동건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한곡더 앞에 붙여봤어요. 람슈타인의 두 하스트를 먼저 듣고 Rock is Dead로 이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메탈리카의 Wherever I May Roam, 에이리언 어스 세 번째 에피소드 엔딩곡 5400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고요. 저 갑자기 이 노래 듣고 싶은데요. 영화 발레교습소 변영주 감독님의 발레교습소 사운드트랙에 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거든요. 못 콜드 블러드.

영화 발레 교습소 사운드 트랙에서 콜드 블러드,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긴지의 더 드랙스 더 웨이브, 영화 테이큰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힐게요. 오늘 시작부터 좀 달렸네요. 오랜만에. 이희선 씨, 제가 정말 힘들 때 우연히 듣고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던 음악이 있어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2악장인데요. 처음에는 그 음악을 듣고 무슨 음악인지 한참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 유명한 곡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잘 몰랐다는, 그 이후로 비창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FM 영화 음악에서 이 곡을 들으면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서 어떤 영화에 삽입되었을까 열심히 찾아봤더니 일본 영화 노담의 칸타빌레 최종 악장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영화는 아직 못 봤지만 원작 만화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노담의 칸타빌레에서 베토벤 비창 2악장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곡 하면 허공의 질주에서 그 리버 피닉스가 연기한 데니가 처음 학교 가서 음악 선생님 앞에서 연주해 보인 피아노 곡이잖아요. 비창 2악장. 그래서 허공의 질주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코엔 형제의 영화에도 또 비창이 중요하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 외 정말 많은 영화에서 만날 수 있는 곡. 말씀하신 노담의 칸타빌레 사운드 트랙에는 피아니스트 랑랑의 버전이 실려 있습니다. 그 사운드 트랙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작품 번호 13, 비창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요거 이어서 이 비창을 조금 다른 느낌으로, 색다른 느낌으로 사용한 영화가

있어요. 페어웰이라고 이게 룰루안 감독의 작품이고 주연 배우는 아쿠아피나. 이게 할머니의 병을 할머니에게 알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온 가족이 뭐랄까요? 사랑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영화 페어웰. 이 영화의 비창은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피아노 곡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같은 곡이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두곡 이어 듣겠습니다. 노담의 칸타빌레의 비창, 그리고 영화 페어웰의 비창.

지금 끝난 곡 영화 페어웰에서 비창 이 곡처럼 기존 클래식 곡을 새롭게 해석한 또 대표적인 노래가 있죠. All by myself.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의 선율을 가져와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에릭 칼맨의 목소리로 마무리할게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덕분에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곡이 되었죠.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why not?
1: 달력에 적어 보세 삶이란 감 속에 이승하는 도데이 Party like it's a birthday 허와 오후 세상 흰 뒤에 물들 때 애써 주류 하락하다 번질 때 버스에 목 매다 택시 탈때 곧바로 뒤에 따르는 버스 볼 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억이 깃든 사진 속에 그대는 짙음 미소를 띄운 채 날 바라보고 난 그때의 날 보며 질투 이제 널 이름에 삐끔 여운이란 말아도 믿음 매 균열이 어긋나 턱 치면 부서줄 위험한 감정이 드러내 눈물은 외롭고 잠은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Chuseok, it's my time to shine.

0: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교월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구직하시는 분들이 이력서를 쓰면서 한참 고민하는 항목이 있죠. 바로 희망연봉인데요. 너무 높게 적으면 이 회사에서 연락이 오긴 할까 싶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낮게 적으면 내가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닐까 싶고,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인 게 바로 희망연봉인데요. 등산 좋아하시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왕봉, 대청봉, 유명한 봉이란 봉은 내가 다 올라가 봤는데 결국 오르지 못한 게 희망연봉이라고 말이죠. 아, 이게 웃기면서도 한편으론 참 씁쓸한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직장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적당한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9월 11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12월 11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이었습니다. 아, 이제 연말 슬슬 다가오면 또 연봉 협상하시고 또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신경이 예민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어쨌든 이제 평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료 평가란 것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를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동료 평가의 항목 들도 다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매기더라고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본인이 1년 동안 쌓은 평판이나 뭐 성과라고 생각하면은 하루하루 허투게 살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아, 직장 생활 참 어렵습니다. 이준호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회원 가입하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0736번님도 청량한 목소리 들으며 아침 근무를 시작합니다. 라디오에 몇십 년 만에 메시지 보내보는 것 같아요. 오, 잘 도착했나요? 하셨는데요. 네, 너무나 잘 도착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일찍도 출근을 하셨군요. 준호님도 너무나 반갑고요. 두 분께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 보내세요. 네, 새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자,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이 왔네요. 배틀 착플리스 함께하죠. 배아량 리포터와의 불꽃 튀는 선곡 배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0: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6061번님, 직업상 내일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요즘 새벽 스케줄이 많아 이 방송을 자주 듣게 되네요. 문자는 처음입니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직장이 인천공항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와, 보통 사람들은 놀러 공항으로 많이 가는데 직장이 인천공항인 건 어떤 기분인가요? 아유, 새벽에 피곤하시겠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다녀오세요. 7198번님, 새벽부터 깻잎 튀김에서 회사로 출근 중입니다. 맛있게 먹을 동료들 생각하니 기분이 좋네요. 영기도 깻잎 튀김 좋아하시나요? 하셨는데요. 아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걸 너무너무 맛있죠. 없어서 못 먹죠. 그 갓 튀겨서 먹으면 정말 더 맛있는데. 아, 그래도 맛있게 만드셨겠죠? 동료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1762번님, 고등학교 2학년 딸내미가 한 달 된 남자친구랑 함께 등교하고 싶다고 해서 학교까지 태워주고 가는 길입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들 뒷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어 문자 보내봅니다. 우와, 요즘 아이들은 정말 이러는군요. 근데 이 시간에 등교를 하나요? 진짜 이런 시간에 학교를 가네요. 얼마나 좋아하면은 이런 시간에 남자친구랑 같이 등교를 하겠다고 했을까요? 정말 묘한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176번님이요. 둥이들의 이른 기상으로 저도 강제 기상입니다. 저희 집 애들은 새벽 4시면 잠에서 깨기 때문이죠. 그래도 매일 새 아침에서 들려주는 음악 들으며 힐링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참 좋네요. 신청곡도 올려봅니다.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요. 둥이들, 쌍둥이 키우고 계시는군요. 새벽 4시면은 아침형이어도 너무 아침형 아닌가요? 아,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둥이들은 저절로 새 아침 애청자가 함께 되었겠네요. 좋은 아침 보내시고요.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민이 피처링했네요.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에요.

김현민이 피처링한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6591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새벽같이 만두 사러 갑니다. 집에서 30분 걸리는 파주에 있는 시장 가는 길이에요. 아무래도 남편이 시장만두와 사랑에 빠진 듯합니다. 신청곡은 비상입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파주에 있는 시장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만두가 그렇게 맛있나요? 30분씩이나 걸려서 가는 거면 왕복 1시간인 거잖아요. 궁금해지는데요. 파주? 파주의 시장에 있는 만두? 한번 이따가 저도 검색해보겠습니다. 파주에 사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세요. 맛이 어떤지. 그래서 코요테 비상 듣고 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176번님, 6591번님께는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새싹이신 9389번님은요.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원생들이 없어서 힘드네요. 새벽에 라디오 켰는데 영디 목소리가 친한 언니처럼 느껴져서 위안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아, 피아노 학원 요즘 힘드시군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 어릴 때는 피아노 학원 무조건 필수였는데 아, 정말 마음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도 제가 좀 위안이 된다니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오늘은 제발 또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0482번님, 자주 가던 가게에서 들기름 막국수 메뉴가 시즌 아웃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름이 가는 건 좋지만 여름 메뉴가 가는 건 너무 슬픈 이 마음, 영디는 아시나요? 그 집 들기름 막국수가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기다리죠? 아, 이렇게 맛있는 거면 온고잉을 해줄 법도 한데 그냥 정식 메뉴를 해주실 법도 한데 아, 시즌 나오시면 너무 섭섭할 것 같은데요. 내년 여름까지 어떻게 또 기다려요. 이 마음 너무나 잘 알죠. 겨울이면은 막국수 좀 추워서 잘 못 먹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시원섭섭한 그 마음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윤민정님. 9월 11일은 저희 부부의 16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남편이 군인이라 결혼생활 중 반은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요. 신청곡은 저희 부부가 모두 좋아하는 노래인 김태우의 사랑비입니다. 오, 16번째 결혼기념일 민정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남편이 군인이시군요. 군인이라 하는 직업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정말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몸 쓰는 일도 많죠. 또 인솔하고 케어할 사람도 너무나 많죠. 아, 그 어떻게 다 버티실까요? 제 친구 중에 남편이 군인인 분이 있는데 진짜 야근을 거의 매일같이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또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거면 얼마나 또 외로우실까요? 이번에는 또 결혼기념일 맞아서 좀 만날 시간이 더 넉넉하신가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결혼기념일 보내세요. 그럼 신청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우의 사랑비예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요즘은 별일 없어도 하늘 한 번씩 올려다보게 되던데요. 어제 저녁 구름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근사했습니다. 오늘은 구름의 양은 줄고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더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쌀쌀합니다. 현재 설악산이 4도, 대관령이 7도, 파주가 10도, 서울 13.5도로 10월 초에 해당하는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전주가 27도, 대구 부산 광주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비 소식 없이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제주도만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쌀, 무슨쌀, 삼겹살, 애교살 또 뭐가 있죠? 살로 끝나는 말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제 감이 다시 살아났다. 감다살. 감다살입니다. 저 감다살.
1: 아니, 오프닝 좋은데요.
0: 박현진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2월 영디 감다살 선곡감이 너무 좋은데요. 선곡감. 아, 저 다시 물이 올랐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다시 제 쪽으로 확실히 넘어온 것 같죠. 여러분 승리를 가져온 저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후! 제 감이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우리 베리 베아랑 리포터의 감이 조금 어떻게 내려가고 있나요? 어떻게 된가요?
1: 저 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중에 감다죽은 정말 싫은데 피하고 싶은데
0: 아 죽은 전복죽이 최고인데
1: 아 여유가 막 넘치세요 지금.
0: 지금 너무 기뻐요. 제가 오랜만에 또 이긴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막 유머러스해지시고 지금 이겼다고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오랜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0: 맞아요. 아 오랜만에 이기니까 더 좋네요. 네. 그 결과를 합산해 보면은 이제 제가 19, 베리가 17, 다시 두 점 차로 차이를 벌렸습니다. 어떠신가요?
1: 바짝 쫓아가야 되는데 이번 주는 조금 무게가 무겁다. 어깨가.
0: 그래요?
1: 네.
0: 어떻게 좀 준비가 잘 됐나요?
1: 아, 전 특히 이 2점 차이가 잡힐 듯 안 잡힐 듯 해가지고.
0: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안 제가 그랬어요. 자, 다 진중한 분위기로 우리 명예심사위원들의 심사평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번님, 저는 아량이 넓으신 베리의 러블리한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최저로 몸풀기 할 때는 머리, 어깨, 무릎, 팔 찍고 가야죠. 영디가 선곡한 지드래곤의 크레용이 딱이네요. 영디승.
1: 이거는 무슨 흐름일까요?
0: 약간 반전을 주셨어요.
1: 메롱하는 느낌.
0: 네.
1: 김보아님, 앞만 보며 달려가는 남편에게 들려줄 노래.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선곡 좋았어요. 아내가 당신과 천천히 가고 싶다라고 하면 뭔가 뭉클할 것 같아요. 소개 참 좋았습니다. 베리승.
0: 이 노래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7723번님은 쉬지 않고 일하는 남편에게 비틀즈의 Let It Be 선곡 참 좋은 것 같아서 영디에게 한 표 드립니다. 그래요. 순리대로 가는 거죠. 제 선곡도 한편으론 일리가 있었다. 이렇게
1: 아, Let It Go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0: 네,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김보환님, 7723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배틀 착플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죠. 참여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1: 네,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히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빵그레본도 배틀에 참여할 수 있죠.
1: 그럼요, 배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주시면 저희가 심사평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0: 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7987번님,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맘때가 되면 저는 큰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알바를 갑니다. 아르바이트. 언니가 보리굴비랑 간장게장을 파는데 명절에는 보리굴비 선물 세트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걸 포장하러 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보리굴비 포장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선곡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0: 오, 네. 또 이제 바빠지시겠네요. 7987번님. 생선 근데 취급하시다 보면은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냄새를 날려버릴 수 있게 고체 탈취제 세트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1: 딱인데요?
0: 생선 냄새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곡 누가 먼저 할지 정해야 하는데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1: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0: 오.
1: 이 포장하는 아르바이트 저도 해본 적 있어요.
0: 네?
1: 그 추석 때 자동차 회사에서 뭔가 상품권 같은 거 나눠주는 걸 한다고 제가 그 상품권을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봉투 포장하는 이벤트
0: 네.
1: 아르바이트
0: 뭔지 알아요.
1: 했었거든요. 받아보셨어요? 해보셨어요?
0: 저는 회사에서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저도 포장을 좀 했죠.
1: 그렇군요. 포장 네. 좀 하셨어요?
0: 아이,
1: 그럼요.
0: 이제
1: 막 손에 딱 골목 끼고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 포장하는 게 은근히 잘 베이기도 하고 손 다치기도 하고 또 쉬울 것 같지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씩 잘 포장을 예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정성을 담아서 포장지를 잘 감을 수 있게 잘 감는다? 뭐를 잘 감아야 될까? 일단 포장지를 잘 감아 로꼬의 감아가 좋았습니다.
0: 이런 노래가 있어요?
1: 감도 좀 살리고 일단
0: 저 지금 탈춤 추시는 줄 알았어요.
1: 염소가 왔던 거 아니고 제가 왔었는데 바이브레이션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0: 여러분
1: 제가.
0: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몸까지 떨면서

0: 지금
1: 부르시는데
0: 진동
1: 아,
0: 모드로 제 목에다 갖다 댈 뻔했는데 네. 네 눈을 감아 로꼬에 감아 가져왔어요. 피처링 크러쉬. 아. 포장지를 잘 감아야 되니까 말 그대로 그냥 감을 살려서 감는 거죠.
1: 웃겼다.
0: 웃겼다?
1: 웃겼다.
0: 아, 좀 덜 웃겼다.
1: 저는 아 말씀하셨잖아요. 정성 들여서 정성. 하신다고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 분도 정성을 들여서 이제 추석 선물 포장을 위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번에 굴비의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손님들에게 잘 예쁘게 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언제 만나는 거죠? 추석이니까. 그대여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날 보러 와요. 선미의 보름달. 보름달 뜰 때 우리 만나요. 지금 보리굴비의 시점으로 추석이니까.
0: 아, 노래.
1: 레나의 피처링 보름달.
0: 꽤 고민했던 흔적이 보여요.
1: 그렇죠.
0: 네.
1: 나쁘지 않지 않나요?
0: 보름달에 이제 추석이
1: 그렇죠. 볼 굴비의 시점으로 나 이제 간다. 우리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굴비가.
0: 아니 근데 지금 7987번님이 정신없이 포장해야 되는데 막 보리 굴비 시점으로까지 생각해야 돼요. 정신 너무 없을 것 같은데.
1: 가 막 이거는 뭐
0: 네 눈을 가 막 가 이거 바이브레이션 할 때 세 개까지 내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죠.
1: 보리 굴비 하나 집을 때마다 날 보러 와요 하면 안 되나요?
0: 아 그래요. 아. 1번 우리 첫 번째 사연에서 제가 조금은 자신이 있었는데
1: 그래요?
0: 지금 보름달 가지고 와서 흔들려요. 이거 제작진의 판단.
1: 판단 갈까요?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하나, 둘, 셋. 아이, 저한테 왔네요. 만나요. 우리 보름달 뜨는 날에 만납시다.
0: 여기 감다죽 2인분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1: 감다살 데려왔습니다. 네. 레나가 피처링한 선미의 보름달 드릴게요. The first collaboration.

0: 레나가 피처링한 선미의 보름달 듣고 오셨습니다. 배틀 착플리스 바로 다음 사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염윤환님, 저희 아내는 빵을 좋아하는 빵순인데요. 아내가 빵을 사오라고 해서 사가면 꼭 소보로 빵의 윗부분처럼 바삭한 부분은 자기가 싹 먹어버리고 남은 부분을 저한테 줍니다. 당신도 먹어봐 하면서 말이죠. 물론 저는 음식의 맛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삭한 부분만 쏙 골라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 아내에게 들려줄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 어쩌면 좋죠, 염윤환님. 어떤 선물이 좋을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윤아님만 드세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그래요? 오. 아니 이 중에서도 뭐 당신은 B군만 먹어. 비타민 B군. 나는 C만 먹을게.
0: 그래도 되나요?
1: 아, 비타민 편식하지 마시고 한 포씩 나눠 드세요.
0: 아, 네. 이거는 제가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갈게요. 진짜 어쩌겠어요. 어쩌게 너무 밉잖아. 너무 얄밉잖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미워도 사랑하니까. 다비치의 미워도 사랑하니까. 미워도 사랑하니까 그냥 아유 그냥 넘겨주자.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먹자 하는 거죠.
1: 아니 두 번째 사연은 고민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0: 어? 저는 바로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1: 아 그래요?
0: 응. 좀 괜찮다 하면서 골랐는데 고민의 흔적이 안 느껴졌나요?
1: 아 전 두 번째 사연이 한번 이렇게 생각이 엉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노래를 가져와야 될지 잘 맞을지 모르겠어서 이 그 전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바삭바삭한 부분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 있어요, 있어요.
1: 근데 눅눅한 거는 그럼 누가 먹어요?
0: 누군가는 먹게 되더라고요.
1: 엄마. 난 엄마라는 이름으로 먹고 있거든요. 저는 이 바삭파였어요, 원래. 바삭파였는데 이 눅눅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요즘 많이 먹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진짜로. 그러네요. 나도 바삭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씹었을 때 질감 재밌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입에 넣었을 때 그냥 눅눅하게 기름을 머금고 있는 그 전과 빵, 저는 싫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염윤아님, 아내분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눅눅한 것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밝고 경쾌해요. 그 눅눅한 것도 입에서 계속 씹다 보면요. 고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천천히, 속도의 문제.
0: 뭐죠?
1: 두드려보는 거예요, 입안에서.
0: 갑자기요?
1: 눅눅눅눅눅 말도...
0: 이번 주는 다 그냥 개그로 가시는 거예요?
1: 아니에요.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 꼬여서 아,
0: 그러니까요.
1: 그래, 눅눅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 녹으로 바꿔보자. 넉넉했더니 바로 나오죠. 트와이스의
0: 녹슨 건 아니죠.
1: 토크가 녹슬었어요?
0: 네, 아니에요.
1: 아, 토크에서 파상품 오면 안 되는데.
0: 아, 근데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요.
1: 눅눅눅눅눅 말도. 처음에는 이상할 수 있지만 계속 네. 두드리다 보면 눅눅한 것도 이거 은근 내 스타일인데? 엄마란 이름으로 먹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가끔은 생각이 나는. 감자튀김도 눅눅한 게 맛있을 때가 있다.
0: 아, 진짜 자꾸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1: 녹넉. 노크노크.
0: 이 곡 듣겠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좋습니다.
0: 트와이스의 녹녹 듣고 오시죠.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클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
1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1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4: 네,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트와이스의 넉넉이었고요. 마지막 사연 아주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15: 9689님, 친했던 친구랑 우연한 기회로 10년 만에 연락이 됐습니다. 먼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통화를 이어가는 사이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어색함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곧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도 그럴까 봐 걱정이네요. 어색함 없이 예전 추억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웃고 떠들고 싶은데 그럴 때 도움이 될 만한 음악 없을까요? 두 분의 추천 기다릴게요 하셨네요.
14: 아, 이런 관계들이 있죠.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시몬 씨의 노래 중에서 이런 곡이 있거든요. 보약 같은 친구. 네, 서로한테 보약 같은 친구,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라면서 9689번님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나눠드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15: 급 친해질 것 같아요.
14: 네. 자, 이번 선곡 먼저 해보실래요?
15: 먼저 가겠습니다.
14: 네.
15: 이 노래를 듣고 뭐 마음속에 이런 이렇게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 노래 들으면은 그래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14: 뭐죠?
15: 예전에 우리 친구를 만나면 무조건 기쁘기만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되면은 뭔가 불편한 마음도 그쵸. 있고
14: 조심스럽고
15: 뭐 근데 그게 좀 슬프게 다가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요 순서가 기쁨 뒤엔 슬픔이 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마세요. 품어주세요. 아주 예쁜 돌이 됩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인데 아니 맞잖아요. 슬플 수 있잖아요. 멀어진 것 같은 우리가. 근데 이거요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말랑말랑해지는 관계가 될 거고 쫓아내지 마세요.
14: 끼어 맞추신 거 아니죠?
15: 아, 불꽃 축제 보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데 아, 언젠가 사연이 나오면 써먹어야 되겠다.
14: 바로 떠오르셨나요?
15: 네. 네.
14: 아, 저는 좀 9689번님께 좀 도움이 되고자 솔루션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노래가 딱 있더라고요. 참 어렸었지. 그땐 그랬지 하면서 과거의 학창시절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참 세상이란 만만치 않더군 하면서 현재 얘기를까지 풀어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카니발에 그땐 그랬지 들고 왔는데 아, 괜찮나요? 어떤가요?
15: 기승전결이 있고 조금 괜찮아가지고
14: 네 이번
15: 아니, 저는 끼워 맞췄다고 뭐 응이라고 수긍은 하긴 했으나 네. 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서사였는데
14: 좋아요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15: 그쵸
14: 전 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15: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당연한 거 하면 어 저 친구 철학과를 전공했었나 막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기도
14: 지금 나를 만나서 슬프다는 건가 이런 건가요
15: 아 친구랑은 역시 즐거운 노래 부르면서 웃고 떠들어야죠
14: 그럼요 같이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부르시면 진짜 신나지 않을까요
15: 노래 혹한 거지 그렇다고 오늘의 이 결승을 조금 넘겨드렸다 이렇게는 보지 말아주세요
14: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감다살 넘겨드릴게요
15: 주문할게요 제가 알아서
14: 네 알겠어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15: 네. 네.
14: 자 그럼 끝곡으로는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겠습니다 배틀 착플리스 마칠 시간이고요 배틀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만날게요 아량 리포터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영은
15: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14: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전시회장으로 나들이 가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가수 유재하 씨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앨범 자켓을 그린 서도호 작가의 개인전 진짜 인기예요. 매번 온라인 예매가 열리자마자 매진이고요. 현장 판매하는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오픈런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초도 작가의 개인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시 열리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조금만 눈여겨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작품 같은 풍경 꽤 많거든요.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빈티지한 간판이 근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벽에 그려진 낙서나 그림들이 가끔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풍경들 작품 감상하듯 한번 쫙 바라보시고요.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있는 명작들 하나씩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0: 유재하 지난날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굿모닝의 팸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기분 좋으시죠? 저도요. 예, 환영합니다. 김민정님이 오늘은 날씨가 화창해서 창밖 풍경부터 명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한 며칠 전부터 하늘은 그냥 일단은 와 근래에 예, 보기 힘들었던 엄청난 명작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참 하늘 보기 좋은 날씨예요. 문은희님이 가을맞이 꽃시장 다녀왔어요. 로즈마리 나무에 꽃도 피어있길래 데려왔는데 이번엔 진짜 잘 키우려고요. 식집사가 또 되시는군요. 잘 받으셔야 돼요. 잘 살피시고 화이팅. 남승희님이 굿모닝데이 안녕하세요. 금요일엔 로테이션 퀴즈 없고 불금 나이트 있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오늘 불금 나이트 있습니다. 오픈런 하실 건가요? 예, 저희 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문 앞에서 약간 예, 신분 검사하고 입장 좀 가려서 할까 하다가 다 환영하겠습니다. 놀 준비하시고 예, 편안하게 오십시오. 자, 바로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팸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장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바로 금요일 4부 미라클 머니, 여러분들의 작고 소중한 주 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이죠.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할 겁니다. 불금엔 모닝 나이트. 불금인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계획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이카운트,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노무법인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YG플래닛 컴퍼니,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8: 회계관리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11: 재고관리
12: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4: 생산관리
15: 사업성도
16: 함께해요.
1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8: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0: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7시 11분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굿모닝.
2: 굿모닝.
3: 테디, 어제 저녁에 대치동 학원가 친구들도 서서 하늘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2: 어머, 좋다.
3: 네, 몽글몽글. 당분간은 이렇게 하늘에게 뜻밖의 위로를 받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정월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더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기온만 보면 10월 초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3.5도, 대관령이 6도, 대전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은 어제보다 5도 이상이나 높아서 서울이 27도, 대구 광주 28도 예상되고요. 큰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비 소식은 모레 일요일 제주 산지로만 약하게 들어있고요. 지금 풍랑특보, 강풍특보 모두 다 해제되면서 주말 동안 하늘에 구름만 다소 많은 평온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 또 오셨어요. 아, 누님, 형님, 동생 다 오십시오. 어디서 어디서 다 어디서.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프라이데이 모닝에만 즐길 수 있는 불금엔 모닝 나이트. 첫 곡으로 듀크 파티 투나잇 흐르고 있습니다. 일어나셔야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의 불금이에요. 아침 기온 많이 낮으니까 예쁜 것도 챙겨 입으시고 뜨겁게 즐겨보자고요.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건데요? 주말에는 또 어떤 이벤트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릴게요.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박용숙님이 신분증 가지고 왔어요 했는데 신분증 안 봐요. 무료 입장. 장소영님이 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나이트 물 좋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했는데 잘 오셨어요. 마음껏 즐기십시오.

4223번님 이번 주말에 서울에 사는 옥토버페스트 가요. 맥주 잔뜩 마시고 올 거예요. 테디 부럽죠? 별로? 테디는 술을 안 먹어요. 부럽지 않아요. 근데 거기 뭐 안주 마시는 거 팔아? 그럼 부러울 텐데. 잘 즐기고 오세요. 4304번님이 밤새 비워내고 대장 내시경 하러 갑니다. 창밖이 장관이네요. 피곤하지만 테이 모닝나이트 들으며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하늘 멋지다. 오늘 대장 내시경 예 하시고 기분 좋게 홀가분하게 남은 금요일 누리세요.

모닝 모닝 나이트 이어서 EOS 넌 남이 아냐 그러고 있습니다. 6460번님 옆 동네에서 왔어요. 여기서 살래요. 네, 잘 왔어요. 눌러 앉으세요. 0106번님 고3 담임인데요. 2주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원서 접수시키다가 드디어 오늘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캠핑 가요. 얼마나 좋을지 감도 안 옵니다. 유유 하셨는데 너무 부럽네. 지금 날씨 캠핑 진짜 예술이다. 불멍도 하시고 라면 마음껏 드시고 넌 남이 아냐 내 안에 있어. 네, 아 노래가 너무 좋네. 마음껏 드시고 오십시오. 김내영님 오늘은 회사까지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다리가 후덜덜 후덜덜. 다시 라이딩 열심히 해야 할 듯해요. 후후후. 라이딩 하기에도 미친 날씨예요, 여러분.

모닝 나이트. 오늘 뭐 하실 건데요? 주말에 뭐 하실 건데요? 김시현님. 와우, EOS라니 이 나이트 너무 신나네요. 넌 남이 아니야. 내 안에 있어. 이 감성 아시는 분들은 진짜 찐 나이트 세대인데. 저보다 누님인 듯. 신수연님이 테디 굿모닝. 크루즈에서 테디 라디오 들으면서 아침을 맞이했어요. 너무 좋아요. 크루즈요? 뭐야? 더 신나는 곳에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안정숙님. 주말에 옷장 정리해야겠어요. 여름옷 이제 안녕. 내년 여름에 보자구. 옷장 정리 이제 슬슬 해도 될 것 같아. 날씨가 선선해지는 약간 설레는 이 날씨 누리면서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불금엔 뭐 하실 거예요? 주말 뭐 하실 거냐고요?

생일 겸 프로포즈 할 거예요. 어머. 디즈니 영상도 만들었는데 꼭 울었으면 좋겠어요. 크크크크크. 이 남자의 눈물을 꼭 보리라.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아, 근데 프로포즈를 할 마음이 생긴, 예,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 너무 큰 행복이네요.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윤영화님, 오늘 모임에서 대하구이 먹으러 가요. 대하 제철이잖아요. 올해 처음인데 너무 기대돼요. 아, 먹는 거가 최고인 것 같아. 맛있는 거 드시고 모임에 또 즐거운 추억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243번님, 저는 내일 5km 마라톤 가요. 첫 마라톤이라 긴장돼요. 30분에 들어오고 싶어요 하셨는데, 기록도 뭐 중요하지만 참가를 처음 하셨다는 거 너무 큰 의의가 있네요. 잘 경험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기고 오십시오. 노래 계속 들을게요.

0: Let's go party.
1: Aqua, Barbie Girl 들고 있습니다. 7572번님, 토요일에 남자친구 생일인데

개그맨 모닝 나이트 트와이스 What is love 흐르고 있습니다. 7127번님 굿모닝 테디, 저 내일 생일이에요. 완전 신나게 축하 부탁드려요. 지금 기분 좋아요 하셨는데 생일 축하해요. 7353번님이 저는 주말에 남편이랑 낚시하러 가요. 요새 낚시에 빠져서 주말도 남편이랑 같이 보내고 있네요 하셨는데, 와, 낚시 같은 이런 매니악한 취미가 잘 맞는다. 천생연분! 어, 너무 좋겠다. 부럽다. 즐기세요. 0621번님 주말은 K리그 직관 가는 날. 이번 주는 더더욱 중요한 경기라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걱정도 됩니다. 승료되면 월요일에 승리 문자 보낼게요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하하, K리그 또 응원하는 팀 멋지게 또 승리를 가져올 거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 문자 받기를 기다려야겠네 월요일에. 여러분

JJ 야호. 불금 모닝 나이트. 다들 신나게 즐기셨나요? 모닝 나이트 마지막 곡으로 G-Dragon 삐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4579번님이 와 선곡 너무 좋아요. 이 좋은 가을날에 망막 수술 후에 재활 중이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해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음악이 너무 신나요. 오, 진정하자. 내적 댄스, 이너피스, 후. 막막이랑 내적 진정이랑 상관 있어요? 마음으로 즐기세요. 뭐해요? 눈 감고 눈은 편안하게 하고 상상으로 더 활기차게 더 화려하게 놀면 되죠? 얼른 쾌차하십시오. 이영미님이 내일 로마로 여행 떠나요. 로마 날씨야 한국이랑 똑같아라 제발. 너무 부럽다. 어디 이렇게 좋은데 많이 가요 여러분? 또 부럽네. 0048번님이 오늘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심판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지금 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장애인 체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참가 선수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 그냥 선수들도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운동하고 대회를 준비하는데 장애인 선수분들은 더 많은 걸 극복하면서 더 많은 열정으로 함께하는 이 에너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아, 응원합니다. 7794번님 금요일은 그 자체로 신나는데 모닝라이트까지 함께하니까 흥이 배가 됩니다. 하루 종일 업돼 있는 나 정말 참을 수 없어. 오늘만은 삐딱하게 즐겨봅시다. 진리고 삐딱하게 끝까지 들으면서 불금엔 모닝라이트 여기서 문 닫을게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문 엽니다.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너글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주말에 좋은데 가는 분들 많으시네요.
3: 그러니까요. 부럽게.
4: 밀리겠는데요.
3: 그런가?
4: 네. 티모먼트. 네. 실제로 도로공사에서도 이번 주말은 교통량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내일 아침은 7시부터는 정체 시작될 것으로 보이니까 일찍 나왔는데도 밀리네 하실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체는 그래도 많이 심하진 않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2차로 사고 나서 일대는 더 밀리고 있는데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고요.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 58분 정도 예상됩니다. 내부순환로가 지금 가장 수월한 편인데 성수 쪽으로는 홍지문터널 일대만 지체고요. 성산대교 쪽은 정릉 부근에 고장차가 있어서 지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북천안 부근 사고 있어서 혼잡하고요.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영 리포터. 전시회 다니는 거 좋아해요?
2: 저 좋아하죠.
0: 진짜?
2: 네. 사진, 그림 이런 거, 체험형 이런 것들도 요즘 진짜 재밌더라고요.
0: 좀 뭔가 있어 보인다. 전시회 많이 못 다녀봐가지고 저는.
2: 아, 그래요?
1: 저는 근데 매일 아침 그 테디가 낙서 이렇게 하시는 그림 보는 것도 네. 약간 전시회를 보는 기분으로 오늘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림이 형편이 없어요.
2: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0: 아, 전 낙서하는 게 취미라 가지고.
2: 네. 네.
0: 자, 어쨌든 뭐 좋아하는 이 전시를 좀 보면서 교양도 쌓고, 예, 또 이게 여유도 쌓고.
2: 네.
0: 그럼 참 좋은데 그런 여유 다들 가지시길 바라면서 여유보다는 또 정보가 가득한 깨알 뉴스 시작해 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독감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0: 맞아요, 맞아요.
1: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다시 늘면서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 아, 이제 데믹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서운데 주변에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 진짜 많긴 해요.
1: 맞아요.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병 표본 감시 결과를 보면요. 독감 의심 환자는 3주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도 약 4배 증가를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의 독감 의심 환자가 가장 많았고요. 1세에서 6세 영유아가 뒤를 이었는데요. 학교나 어린이집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을 중심으로 독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코로나19도 재유행 이제 조짐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1: 네, 이 코로나19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일주일 사이 약 79% 증가를 했는데요. 아이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만큼 예방접종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처럼 감염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데요.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9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요. 고령자의 경우 같은 일정에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예방접종 일정 미리 확인해 두시고요. 일상에서도 이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기본적인 예방수칙 다시 잘 지켜보자고요.
1: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우를 최대 약 52%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0: 야, 한우를 최대 52%나 할인해 준다고요?
1: 네, 독립축산식품부가요.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0: 소프라이즈 귀엽네요.
1: 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요. 최근에 한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등심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2%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등심과 양지, 불고기용과 국거리용 부위 등을 할인 판매합니다.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진행이 됐고요. 업체에 따라서 정상 가격 대비 최대 52.4%까지 할인된다고 해요.
0: 24일까지면 딱 추석 전에 이제 구매할 수 있겠네요.
1: 네, 하지만 이 업체마다 판매하는 부위와 등급, 할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한우자조금이나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나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추석에 가족들이랑 맛있는 한우파티 이거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알뜰하게 다들 장 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0: 소식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문학축제가 오늘부터 10일간 열립니다.
1: 대한민국 문학축제라는 게 있군요. 이거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대한민국 문학축제는 지난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높아진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서울국제작가축제와 11주년을 맞은 문학주간 등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학 행사를 한데 모은 건데요. 오늘부터 20일까지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 열려요?
0: 네, 먼저 오늘 서울 인사동 아라 아트센터에서는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의 김혜란 작가와 칠레의 벵하민 라바토트 작가가 만나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19일에는 서울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김초엽, 연여름, 공희경 작가가 참여해서 우리나라 SF 문학의 방향을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작가와 독자들이 만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대한민국 문학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각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네, 평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작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프로그램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유은옥님이요. A형 독감으로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아이고. 진짜 너무너무 아팠는데 다시 마스크 써야 할 것 같아요. 유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1: 네, 예방접종 하시면 그래도 많이 예방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고요. 정은정님이 한우 반값에 준다고요? 그럼 가야지 마트 가야지.
0: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1: 네. 늘 크크다.
0: 네, 안유진님은요. 저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벌써 구매했어요. 인기 많은 부위는 금방 품절되더라고요. 2kg 정도를 20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구매했답니다. 좋아요.
1: 어허. 5431번님, 문학축제라니 책에 관심 많은 울 딸이랑 한번 가야겠네요. 오. 하셨는데 너무 좋죠.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 맞춰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뻔뻔한 퀴즈. 반반 상쾌한 금요일 아침을 더 상쾌하게 만들어 볼까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천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예은입니다. 출근길에 우연히 듣기 시작해서 음악 앱까지 끊게 해준 굿모닝 FM 덕분에 조금이나마 힘이 납니다. 포천은 벌써 추워요. 모두들 따뜻한 불금 보내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반반 퀴즈 신청합니다. 추워서 떠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서 떨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만 맞추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저 포천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예은입니다.
0: 네. 예은님 반가워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밥만 맞추면 어떡해요. 다 맞춰야지.
1: 그럼요. 다 맞출 거예요. 저.
0: 그죠. 오, 좋다. 자신감 멋지다.
1: 네.
0: 출근길에 음악을 앱을 끊게 해줬어. 굿모닝 FM이요.
1: 네.
0: 굿모닝 FM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아침에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음악 앱을 들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데 예. 뭔가 라디오를 들으면 뭔가 소통하는 기분이더라고요.
0: 그렇지, 그렇지. 라디오의 매력이죠.
1: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매력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차에 블루투스를 연결하지 않고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0: 아, 얼마나 좋아. 네. 굿모닝 네. FM이 제일 좋아요?
1: 네.
0: 친구들 이렇게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1: 네.
0: 어. 근데
1: 일하고 일을 해서 사실 아침이랑 저녁밖에 잘 못 들어요.
0: 네.
1: 그래서 아. 아침에는 항상 굿모닝 FM 그리고 퇴근을 제가 좀 늦게 하는 편이라서 항상 그 김이나님의 어머.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 듣습니다.
0: 야 MBC 라디오와 함께 하고 있네요.
1: 네, 그럼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네요, 가족이야.
1: 네.
0: 오늘 불금인데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1: 오늘 그 약간 이거 비밀인데
0: 우리끼리
1: 그 같은 층에 일하는 선생님들이랑 그 맛있는 거 먹기로 했습니다.
0: 근데 왜 비밀이에요? 다른 층한테 비밀인가?
1: 다른 층 네.
0: 아, 오케이. 우리끼리만 지켜요.
1: 네네.
0: 0607번님이 저도 26년 차 어린이집 교사예요.
1: 우와.
0: 백상 가자 화이팅 하세요 하시면서
1: 화이팅.
0: 선배님이 응원을 주셨습니다.
1: 네.
0: 자, 예은님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퀴즈 잘 푸실 네. 것 같은데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하나 네.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네.
0: 자 이제 준비 되셨을까요?
1: 아, 네.
0: 들어갑니다. 문제 네.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91 더하기 16은?
1: 107.
0: 가을을 영어로 하면?
1: 아, 그 악톰인가?
0: 오케이.
1: 폴, 폴?
0: 어. 맞아, 맞아. 이 노래가 나온 영화의 제목은 Love is an open door.
1: 아, 겨울한 거!
0: 사자성어입니다. 빈방에서 혼자 잔다. 독수?
1: 독수?
0: 어.
1: 패스.
0: 아, 패스.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구르는 돌에는?
1: 구르는 돌에는?
0: 뭐가 안 끼어. 드라마 스위트홈 알고 있지만 포핸즈에 모두 출연한 배우는?
1: 포핸즈? 패스.
0: 토론토는 어느 나라의 도시일까요?
1: 토론토요?
0: 토론토.
1: 아, 토론토 캐나다?
0: 리오넬 메시가 가장 오래 몸담았던 구단 FC?
1: 아, 아르헨티나 아니고 그 뭐냐?
0: 아르헨티나.
1: 그 레알 마드리드 말고 바르셀로나.
0: 한국 거래소가 다음 주부터 운영하는 정규장 종료 후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은?
1: 몰라요, 주식. 패스.
0: 영화관에서 일정 기간 국내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 스크린?
1: 스크린?
0: 스크린?
1: 모르겠어. 패스.
0: 4분의 1, 4분의 1.
1: 오케이. 아, 4분의 1? 분수?
0: 귀여워. 자, 잘했어요. 잘했어. 하지만,
1: 아, 끝났어요?
0: 네, 끝났어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큰일 났네. 열 문제 중에 하나, 둘, 셋. 나이스. 다섯 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에 콜라 세트 벤츠 가셨습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와 처음에 외친 것처럼 진짜 반만 맞히셨어.
1: 아 이런 말이 씨가 됐네.
0: 말이 씨가 됐어.
1: 네.
0: 아, 오답 한번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네. 사자성어 빈방에서 혼자 잔다는 독수공방이었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스위트홈 알고 있지만 포핸즈 작품에 출연한 배우는 송강이었고요. 한국거래소가 다음 주부터 종교장 종료 후에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열었는데 그게 애프터마켓입니다. 영화관에서 일정 기간 국내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는 스크린 쿼터제였어요.
1: 4분의 1. 네.
0: 자, 너무 잘 푸셨고 당황 안 하시고 네. 그래도 아시는 거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성공이 됐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3951번님이 듣기만 해도 우수자의 향기가 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아니고 그냥 어린이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1: 감사합니다.
0: 예은님 에너지 너무 좋으신데 아 이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끝으로 네. 한마디 하시죠.
1: 아 제가 그 남편을 따라 이제 포천에서 살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군인이어서 그래서 남편한테 또 고맙고 포천의 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0: 긍정적이다.
1: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0: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예은님
1: 네. 네.
0: 아, 예,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늘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침에 항상 테디 덕분에 너무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0: 아, 고마워요. 우리 서로 응원하기예요.
1: 네. 화이팅!
0: 화이팅! 보내드려요. 네.

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캐나다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캐나다 국기 한가운데는요 11개의 뾰족한 봉우리를 가진 빨간색의 이것이 그려져 있죠. 가을을 대표하는 나무이자 캐나다의 상징인 이것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가을에는 뭐 이거 구경하러 화담숲, 설악산 이런데 많이 가죠. 많이 갑니다. 두 글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캐나다 유학생 출신의 가수 하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딘딘. 예, 딘딘의 노래 듣고 올 겁니다. 피처링 10cm의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이런 노래 제목 귀엽죠? 듣고 올게요. 이러면 안

왜 그래 아직 생각하다 늦게나마 오너의 답장에 또 미쳐 너 얼마나 바쁜데 폰을 안 보는 건 말이 안 돼 내게 관심 없는 것도 아는데 진짜 미치겠네 이것만 넘기면 될 것 같은 게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덤덤한 퀴즈 정답을 펼게요. 캐나다 국기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정답 바로 단풍이었습니다. 5991번님 정답 단풍. 다음주에 화담숲 예약 열리는데 꼭 성공해서 효도하게 해주세요. 테디 기운 받아갑니다. 어우, 효도를 위해 좋은데요. 되실 거예요. 손선영님이 정답 단풍. 학창시절에 예쁜 단풍 주우러 많이 다녔어요. 수작업 코팅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해줬죠. 많이 줬어요? 여러 명한테? 박동규님이 단풍. 올해는 단풍 구경 같이 갈 여친 구합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동규님 우리 친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이팅! 세 분 포함해서 정답 맞히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0: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착각에 가끔 빠져버린다. 나의 대화 수시로 냉철하게 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구산동에서 복권 판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로또, 연금, 스피또 이렇게 세 가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아, 여기는 판매점은 5만 원까지만 내고 10만 원 이상은 농협으로 가셔야지 돼요. 그 이상은 잘 몰라요. 말씀 안 하시면은. 본의 아니게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잘못 판매를 했거나 그랬을 때. 그리고 저도 한 번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죠.

형제였어요. 아들들 먹었어요. 나이가 갈 때가 됐어요. 아들들 좋은 인연 만나서 빨리 독립하라. 아,

0: 상품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현 씨의 굿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아, 복권을 잘못 뽑아주고 나면 판매하는 분들이 구매를 또 하셔야 하는군요. 어허. 이러다 당첨되면 대박인데. 저는 복권을 1년에 한 3번, 4번 정도밖에 안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뭐 그냥 지나가다 보이거나 뭔가 누가 사자 그러면 어 그럴까? 이렇게 하거나 뭐 그런 거지 주기적으로 사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데 어때요? 사요? 민경 PD 사요?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아하, 복권 1등 당첨은 죽어도 안 되겠네. 아드님들 장가 갈 때가 이제 되셨네요. 그나저나 예. 저희 팀에도 시집 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인적사항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예, 절대 맺어주지 않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각자 인생 각자가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의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MBC 아나운서국의 대왕 노비.
1: 네, 노비.
0: 일복이 진짜 많아요.
1: 진짜 많아요.
0: MBC 이휘준 노비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1: 노비 이휘준입니다.
0: 아시안게임 진짜 남았는데 혹시 네. 설마 아,
1: 이번에는 없습니다.
0: 아, 네, 없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1: 없는데 이 회사는 가만히 두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나운서국 인별그램 제가 담당자인데 아, 예. 거기서 이제 막 사진도 만들고 영상도 찍어서 올려야 되고.
0: 여기 담당이 많아요.
1: 네? 너튜브 뉴스아난이라는 아나운서국이 운영하는 채널도 있거든요. 예. 거기 다시 돌아갔습니다. PD 다시 하래요. 아. 영상 찍어야 됩니다.
0: MBC는 확실히 일을 잘하네요.
1: 왜요?
0: 일꾼을 쉬지 않게 잘 활용을 하니까 MBC는 일을 잘하는데 네. 저는 이제 휘준 아나운서가 더 가까우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1: 그래요. 예.
0: 성과 내면 성과급이 나오겠죠?
1: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0: 자, 언어유희 시작해볼까? 이야기할수록 우울해지니까 네, 뭐. 언어유희만큼 유쾌한 게 없네요, 보니까.
1: 직장인들은 뭐 다 네. 비슷할 거예요.
0: 신나게 하죠.
1: 예. 자, 여러분 궁금했던 거 계속 제보해 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알아보는 시간이죠.
0: 아, 또 직접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단어의 유래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0: 자, 자, 어휴, 저기 민경이 가, 어허, 민경아. 자, 줄 쓰고, 똑바로 쓰고. 자, 오늘은 체력 검사 날이에요. 1분 안에 팔굽혀펴기 몇 개 하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한다. 시작! 휘진 팔 더 굽혀야지.
1: 짜세요.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0: 하하, 28 청춘들이 그것도 못해. 한창인 녀석들인데.
1: 아, 진짜 제가 요즘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이 안 좋아요.
0: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네. 그래서 300명 중에 296등이구나.
1: 진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팔 너무 아파요, 쌤.
0: 이런 거 말하면 또 쌍팔년도 같은데 말이야. 라떼는 팔굽혀펴기 그런 거? 그냥 100개는 그냥 했어.
1: 보여줘. 보여줘.
0: 보여줘. 그래. 자,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자 하나
1: 쌤
2: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0: 민경이 엎드려 받쳐
1: 소리 잘못 나갔어요.
0: 예, 민경 PD가 네. 예, 음향을 잘못 들어가지고 구급차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 했는데 띠디디 다음 엣지로 넘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
1: 일 더해.
0: 예. 네. 아우 체력 검사 또 추억의 체력 검사가 있네요.
1: 오늘 알아볼 단어 쌍팔년도 28청춘입니다.
0: 이거 그냥 느크크 이야기 아니에요?
1: 요즘에 그게 돌아다니더라고요.
0: 아 진짜로?
1: 네, 쓰는 말들 해가지고. 네, 쌍팔년도 일단 어디서 왔을까요?
0: 이거 뭐 88년도에 나온 거 아니에요?
1: 오호,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특히 요즘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 쌍팔년도는 1955년이에요.
0: 예? 쌍팔인데 팔이 쌍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야?
1: 이거 조금 요즘에는 특히나 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1: 우리가 연도를 셀 때 서기 몇 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이거를 연호라고 해요. 1962년 이전의 공식 연호는 단군 기원을 줄인 단기였거든요.
0: 그렇지, 단기.
1: 그러다가 서기를 공식 연호로 채택을 하면서 단기는 쓰지 않게 됐습니다. 바로 이 단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왜 쌍팔년도가 55년을 뜻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조선 초기의 역사서인 동국통감이라는 걸 보면요.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기원전 2333년을 단기 1년으로 봐요. 자 이제 수학으로 갑니다.
0: 예.
1: 이걸 기준으로
0: 산수지 산수.
1: 서기 1955년은 아까 2333년에다가 1955년을 더해요. 그러면 4288년이 되거든요. 단기 4288년 뒤에 88이 있잖아요. 여기서 쌍팔년도가 유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말한 1988년으로 알고 쓰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사전에 없어요.
0: 예.
1: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88년으로도 많이 쓰고 계세요. 하지만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55년이에요. 아까 28청춘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이것도 28청춘이 대체 몇 살이야? 뭐 28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16살입니다.
0: 28에 16?
1: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과거에는 16살쯤에 막 결혼도 하고 이게 수명이 짧았으니까 한창 청춘이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청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창인 젊은 시절을 가리킬 때 우리가 꼭 16살이 아니더라도 많이 쓰죠.
0: 근데 이게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지금 라떼는 말이야 쌍팔년도에 했을 때 88년생이 할 법한 시대까지 왔어. 그죠?
1: 그쵸.
0: 지금은 이제는. 그래. 이제 88년생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1: 2026년이니까.
0: 아 그렇네. 이게 55년도인데 와 30년 훌쩍 넘어서. 네.
1: 요즘에 또 88로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써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28 청춘을 28이라고 해도 비슷할 것 같아.
1: 그 요즘 시대에는 그죠? 청춘이니까.
0: 옛날 16이나 지금 네. 28이나 비슷한 것 같아.
1: 네. 그것도 그렇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시대가 이렇게 흘렀어.
1: 아무튼 의미를 아시면 또 재밌다는 거.
0: 재밌었어요.
1: 네.
0: 몰랐어. 조국희님이 와 쌍팔년도가 1988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88년생 충격받고 갑니다.
1: 쌍팔년도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녔었을 것 같아요.
0: 그럼 그쵸? 55년생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자 최영민님이 국민체조음악에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아직 28청춘인데 쌍팔년도 아닌데.
0: 28청춘이시면 16살이신 거예요. 최영민님.
1: 전 국민 헷갈리게 한다 지금.
0: 예. 뭐든 마음속에 청춘이 있으면 그 시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나이죠 뭐. 유진 아나운서 몇 살이에요 지금?
1: 이걸로 계산해야 돼요?
0: 아니 그냥 마음속에 몇 살이에요? 몇 살로 살고 있어요?
1: 28.
0: 28로?
1: 네.
0: 28로.
1: 아유.
0: 언제나 청춘이 휘준 아나운서.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해화동 쌍문동 아이들의 노래.
1: 야.
0: 예, 응답하라 1988 출연진들이 10주년을 기념해서 부른 곡이죠. 아, 이 버전으로 띄워드리면서 우리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쌍문동 아이들 해화동이었습니다. 8454번님이 초등학생 막내딸 학교 데려다주면서 듣고 있는데요. 28청춘 이야기를 듣더니 엄마 나는 그럼 34청춘이야? 그러네요. 하하 342 12살인가 본데 맞아. 근데 34는 청춘이라고 하지 않아. 어린이야. 어른 이야기할 때 끼지 마. 너무 귀엽네요. 아유.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4부는요. 작고 소중한 우리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 미라클 머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할 거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 IS동서, 음주엔티맵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래요?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1336 1336 1336 1336.
6: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7: 한국 도박문제예방지원 1336.
8: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8시 18분 50초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저 쌍팔년도 1955년 날씨 찾아봤잖아요.
2: 오, 그때 날씨가 또 나와요?
3: 네, 1955년 9월 11일은 일요일이었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7.4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2026년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2, 3도가량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꽤 쌀쌀하지만 상쾌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13도, 대전 18도로 또 강원 산지는 5도 안팎으로 초겨울처럼 추운 곳들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햇살이 좋아서 서울이 27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겠고요. 전주도 27도, 대구, 광주, 부산 28도로 하루 중 두 개의 계절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 산지로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0: 그러니까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1: 그렇습니다.
0: 아, 뭐 더러 기분 좋은 얘기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바로 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 냉동창고, 격정회견, 불굴의 안타왕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냉동창고입니다.
0: 무서운 일이 있는데 경기도 파주에서 냉동창고 살인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정리를 좀 해주시죠.
1: 네, 일주일 전인 지난 4일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사이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행방을 추적하다가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카페 주인 30대 신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카페 앞마당에 3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냉동창고를 설치했는데 두 사람은 일명식도 없었고 CCTV엔 함께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신 씨 혼자 빠져나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냉동창고에선 500억 원 규모의 가짜 상품권도 발견됐습니다.
0: 가짜 상품권을 쌓아두고 있었다.

0: 점이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의도적인 살인은 아닌가요?
1: 네, 카페 주인 신 씨는 지난 7월 말 인쇄업체를 찾아가서 영화 촬영용으로 쓰려고 한다면서 이 5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쇄업체는 똑같이 복제하면 위법이라서 상품권 뒷면에 촬영용이라는 문구를 박아서 인쇄해줬는데요. 상태가 조악해서 누가 봐도 한눈에 가짜인 것을 알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0: 예.
1: 경찰은 일단 이 가짜 상품권을 팔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범행에 쓴 냉동 창고도 처음부터 설치돼 있었던 게 아니고 범행 일주일 전에 설치 업체를 재촉해서 가져다 놓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신 씨가 피해 여성을 냉동 창고에 가두고 나서 AI 챗봇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취지로 물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걸 두고 최소한 신 씨가 사망 가능성은 알고 있었던 정황, 의도적인 살인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뭐 설명을 들어도 가짜 상품권 때문에 사람을 죽게 했다, 뭐 납득이 쉽게 되지는 않는데 진술은 어떻습니까?
1: 네,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신 씨는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선 처음엔 상품권이 가짜인 걸 알아채면 감금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가 이후엔 상품권 대금이 들어오면 여성을 풀어주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다시 냉동창고가 추우니까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영하 20도 정도 되거든요.
0: 예.
1: 대충 보고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설치했다고 또 진술을 바꿨고요. 진술이 계속 바뀌는 만큼 경찰은 휴대전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채무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신 씨는 10억대 빚을 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0: 범행에 가담한 뭐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일단 피해 여성을 카페까지 태워다 준 인물이 있는데요. 이 남성은 상품권 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로 확인됐습니다. 상품권 깡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불법인 만큼 상품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중간 역할을 이 피해 여성에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살인 공범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씨는 피해자에게 위치 노출을 피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리게 했는데요. 범행 뒤에는 이 휴대전화를 꺼서 보관하다가 다른 엉뚱한 장소를 이동하면서 껐다 켰다 반복했습니다. 이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0: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격정 회견입니다.
0: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1: 네, 용혜인 후보자가 국회에서 약 30여 분간 격정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비판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일종의 정면 돌파식 회견이었는데요.
0: 예.
1: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면 보통 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데 이 관행에 대해서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동안 이 비례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던 관례라는 게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관례를 탓했습니다. 남편을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에 셀프 임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당직자들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문제가 아니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0: 예, 침묵을 깼는데 수위가 상당했습니다. 여권 반응 어땠나요?
1: 사실 어제 용 후보자가 아침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랬고요. 점심 무렵에 돌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공지가 나왔거든요.
0: 예.
1: 기자들은 드디어 사퇴 결단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악화되는 여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던 여권에선 불편한 기류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저희 MBC에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상황에서 해명하기엔 늦어도 한참 늦었다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더 붓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침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날이라서 외교 성과가 가려지고 있다는 불만도 있었고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기자회견을 하는 줄 몰랐다.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여론조사에서도 임명에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네요.
1: 네, 어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인데요.
0: 예.
1: 전국 지표조사가 나왔습니다. 용 후보자 2,000명을 잘한 인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했고요.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63%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대폭 하락해서 취임 후 최저치인 43%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회견이 남탓과 국민 기만, 자기 연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18일에 열려던 인사청문회 일정도 현재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불굴의 안타왕입니다.
0: 일본의 프로야구의 전설 제일교포 장훈 선수가 어제 별세를 했어요.
1: 네, 야구 만화 주인공 같은 인물이죠. 일본 프로

0: 프로야구의 안타 제조기 장훈 선수가 어제 도쿄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장훈 선수는 1959년 프로 입단 첫해 신인왕을 차지했고 이후 81년도까지 23시즌 동안 타격왕만 7차례 수상했습니다. 통산 타율이 3할 1푼 9리, 504홈런, 3085안타라는 대단한 기록을 남겼는데 은퇴한 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타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예.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한국 이름으로 일본 프로야구의 간판 스타로 활약하면서 우리 국민에게도 많은 희망을 전해준 인물입니다.
1: 네, 제1교포로서 일본 사회에서 스타로 성장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0: 네, 1940년생인데요. 가난, 장애 그리고 제1한국인이라는 3중의 장벽과 싸워왔다고 합니다. 4살 때 화상을 입어서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붓고 손바닥 악력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도 좌타자로 활동했습니다. 프로 입단 때 일본으로 귀화하라는 제안도 받았지만 조국을 팔아서 야구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는 이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을 듣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차별이 일상적인 때라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야유가 쏟아졌는데도 실력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한 일본 기자는 장훈에게는 이 세상의 불합리에 야구의 힘으로 당당히 맞서는 기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 예, 명언도 있었죠.
0: 뭐 핸디캡을 반면거리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다. 힘들 때일수록 앞을 보라. 도망치면 거기서 끝이다. 이런 말들을 남겼고요. 은퇴 후에는 해설자로 인기를 구가했고 말년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 귀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늘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강조했던 장훈 선수가 남긴 한마디입니다. 오늘의 한 줄, 진짜 어려운 것은 기본을 계속하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1: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원래 음악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없네요. 네, 나선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로 돌아올게요.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3: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 시장 운영.
1: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사고와 고장차 생긴 곳들 보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으로 시흥요금소 부근 사고 있어서 혼잡하고요. 또 계양에서 송내 구간, 반대 방향 장수에서 중동,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지체고, 광암터널에서 송파 쪽으로 내려가는 차들도 9km 정도 밀려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에 고장차가 생겨서 밀리는데요. 청담대교 북단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져서 수서까지, 반대쪽도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지체입니다. 내부 순환로가 비교적 수월했는데 성수 쪽으로 홍지문 터널 입구에 고장차 생겼습니다. 지금 연희동부터 홍지문 터널 나올 때까지는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는 정릉 부근 또 홍제동 일대가 지체입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5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가 지체 더 빨리 풀려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작고 소중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알뜰살뜰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미라클 머니.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우리의 통장도 함께 살찌면 참 좋을 텐데요. 통장 벌크업 제대로 해주실 분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희씨 요새 너무 바쁘죠?
1: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예. K본부도 복수 성공하셔가지고 네,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시고.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약간 개인 정비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운동할 시간 같은 거 있어요?
1: 안 그래도 제가 올해부터 좀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새로 시작한 운동이 있어요.
0: 있어요?
1: 발레.
0: 발레를 시작했어요?
1: 네.
0: 발레가 근데 엄청 근육 운동에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1: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북목이 좀 심해가지고 발레를 하면 좀 온몸을 쭉쭉 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취미 발레가 또 유행이기도
0: 맞아요,
1: 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발레 갔죠. 갔는데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음악에 맞춰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또 예쁜 척도 좀 하고 좀 신나는 거예요.
0: 지금 포즈가 좀 나오네요. 그래도.
1: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발레 맞죠?
1: 발레. 근데 제가 진짜 큰 착각을 한 게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5-6살 때 엄마가 이제 어릴 때 발레를 시키면 다리가 곧게 예뻐진다라고 해서 한 1, 2년 시켜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내면에는 항상 날 발레를 했던 사람이야.
0: 맞아. 센츄리야 이게 있었던 거죠.
1: 그래서 큰 착각을 했던 것이 아주 어릴 때 나와 했으니까 나 뭔가 좀 가닥이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가닥은 무슨
0: 지금도 약간 뭐 표즈를 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발레보다는 약간 발리우드 스타일.
1: 네,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코어 힘이라든지 진짜 제대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거든요.
0: 지금 몇 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1: 저 그래도 한 4월 정도부터 해서
0: 엄청 좀 하셨네요.
1: 근데 막 주마다 한 1, 2일밖에 안 가가지고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얼마나 자세가 흐트러진 채로 살고 있는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면 똑바로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0: 네. 앉아있을 때도 똑바로 앉아있을 때. 이게 자기 자신에게도 투자를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맨날 내일 미루잖아요. 오늘 챙겨야 됩니다.
0: 좋습니다. 다행히도 운동하고 계시다니까.
1: 예.
0: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 주머니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미라클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미라클 머니는요. 우리의 지갑은 지키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회초년생의 목돈 모으는 법부터 주식 입문자들을 위한 알짜 정보 등등. 작고 소중한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 소니에만 믿고 따라오세요.
0: 네. 오늘 만나볼 주제. 뭔가요?
1: 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좀 잔인하죠?
0: 정말 티 중에 티다.
1: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돈이 쉼 없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 미국 주식 투자의 기초.
0: 미주 이야기 하는군요.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 다들 한대 해야지 하는데
1: 맞아.
0: 이게 약간 엄두가 안 나요.
1: 그쵸.
0: 시차 어떻게 해야 되나, 세금 폭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두려운 분들 많을 텐데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미국은 일단 우리나라랑 시차가 좀 있어요, 그죠?
1: 그렇죠.
0: 우리도 뉴욕 시간에 맞춰서 이제 출근을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1: 그거는
0: 건가?
1: 아니고 이제 그러면 일단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려면 첫 걸음으로 그렇다면 그 동네의 이 금융권 영업 시간은 몇 시인가 요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0: 네.
1: 우리 시간으로 보면 미국 증시 정규장은 밤 11시 30분에 열려서 다음 날 새벽 6시에 마감을 합니다. 우리 시간
0: 밤네.
1: 기준인 거죠.
0: 예.
1: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또 특이하게 우리한테는 없는 썸머 타임이라는 요 특이한 시간 체계가 있어요. 왜냐면 매년 3월부터 11월은 날씨가

0: 해가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다들 좀 빨리빨리 해가 있을 때 움직입시다 라고 해가지고 1시간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시간 기준으로 밤 10시 30분에 열려서 새벽 5시에 닫히는 거라서 지금 기준에서는 10시 30분에 열리고 새벽 5시에 닫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1: 뭐 1시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밤중에 이제 하는 거라서
0: 그쵸?
1: 이거 시작하면 이제 출근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음날.
0: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 안에만 해야 된다 이러면 진짜 맨날 다들 토끼 눈처럼 시뻘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연장전이 존재를 합니다. 어허. 정규장 전후로 거래가 가능한 건데 이 본격 장이 열리기 전인 걸 프리마켓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보통 주요 기업 실적이 미리 발표가 되면서 이 눈치 싸움을 좀 치열하게 하는 그런 시간대고요.
1: 네.
0: 반대로 장이 끝난 뒤에 또 잠깐 열리는 애프터마켓도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썸머타임 기간에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프리마켓이 열리는 거니까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열리는 거니까 이제 굳이 밤을 새우지 않아도 초저녁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미장 투자 가능하신 거고 나는 이 시간도 맞추기가 힘들다. 예약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어허, 일단 뭐 초저녁에도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0: 네?
1: 미국 주식 일단은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 오르는 게 진짜 너무 무섭던데 요새.
0: 그렇죠.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지금은 좀 내리긴 했습니다. 뭐 또 한창 오를 때는 막 초 5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숫자가 맞나? 이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려면 우리가 주가 차트만큼이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환율인데
1: 예.
0: 최종 수익률은 우리가 주가만 보면 안 되고요. 주가 상승률에다가 환율의 변동률도 꼭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1: 아, 어렵다 어려워.
0: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미국 주식이 10% 올랐어요. 그런데 마침 원달러 환율도 7.7% 올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의 최종적인 수익률은 10%가 아니라 이걸 합쳐서 17.7%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환율 덕분에 환차익을 얻은 겁니다.
1: 예.
0: 우리 예전에 환차익 공부한 적 있었습니다.
1: 예.
0: 또 반대로 환율이 7.7% 떨어졌다면 주식이 올랐어도 내 수익은 2.3% 쪼그라드는 환 차손 이 환율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1: 예, 주가 맞추기도 사실 힘든데 환율까지 예측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근데 이 환율 예측이라는 게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사실 예측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1: 아, 그럼 안 해야 되겠네.
0: 너무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쿨하게 포기하는 게
1: 네,
0: 나아요.
1: 안 해야 되겠네. 어차피 못 맞추는 거.
0: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자, 내가 어디 한번 봐보자 이러면서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온전히 좀 제대로 된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장 추천해드리는 최고의 전략은 바로 달러가 쌀 때 요즘같이 조금 내려갔을 때 미리미리 쟁여두는 겁니다. 뭐 더 내려가서 한 1200원대까지 가서 쟁여두면 더 좋겠죠. 미국 주식 투자 꾸준히 하려면 어차피 우리는 계속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이제 할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환율,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졌을 때 여유자금 미리미리 달러로 바꿔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싼 값에 실탄을 든든히 장전을 해두시면 나중에 좋은 주식 싸게 나왔을 때 이 쟁여둔 달러로 환율 걱정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경제 위기가 오면 주가는 좀 떨어져도 우리가 비교적 안전 자산이라고 분류하는 이 달러 가치는 좀 오르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달러를 미리 사두면 이 자산 배분의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예, 미국 주식은 이제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세금을 또 어마어마하게 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진짠가요?
0: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세금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거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세금을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일단 배당을 받는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1: 배당소득세.
0: 네, 이거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고 입금을 해주는 거라서 우리가 따로 신경 쓸 건 없고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바로 주식을 팔아서 남긴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미국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번 돈, 그러니까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에요.
1: 예.
0: 왜냐하면 매년 250만 원까지는 세금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나 막 이 정도면 한국의 워렌 버핏 아니야? 막 이 정도로 막 투자 너무 잘했어. 그래서 수익이 250만 원 넘었다. 그러면 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려 22%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1: 와,
0: 진짜 어마어마하죠.
1: 예.
0: 그래서 저는 팁을 드리지 않다면 이 매년 연말 전에, 그러니까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수익 250만 원어치만큼 잠깐 팔았다가

0: 같이 사면은 어쨌든 이 비과세 혜택을 계속 매년 확정을 지으면서 투자를 해 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절세 전략을 조금 지키면서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0: 네.
1: 아, 250만 원 넘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될 때는 신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게
1: 예.
0: 매년 4월이 되면 증권사에서 띵동 알림이 와요. 뭐라고 오냐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증권사에서 저희가 알아서 세금 처리해 드릴 테니까 고객님은 일단 저희한테 대행 신청만 해주세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신청하기 딱 누르시면은 5월에 얼마 내세요? 라고 따로 청구가 오는 거니까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잘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1: 네. 자, 굿모닝 가족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궁금한 것들 또 보내주고 계신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네. 김미준 님이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 미국 주식 얘기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어허. 미국 주식 저도 시작해 볼게요. 라고 하시네요.
1: 시작하세요. 여기 들으시고 이제 천천히 신중히 또 하셔야 됩니다.
0: 맞아요. 물론이죠. 예.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1: 김용현 님이 저는 미장 수익은 생겼는데 세금 많이 내는 게 무서워서 못 팔고 강제 장기 투자 중이에요.
0: 그러니까 장기 투자 당연히 지향해야 되지만 그 중간중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수익 250만 원어치를 연말마다 잠깐 팔았다가 다시 사고 요거를 반복을 하시면은 그 비과세 혜택 똑똑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현명하게 네. 또 장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리고 5323 님이 미국 주식 계좌는 국내 주식 계좌 만드는 것처럼 그냥 만들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일반 계좌에서 우리가 환전해가지고 따로 사시면은 그냥 국내 주식 사지듯이 살금 사집니다.
1: 네, 조은정님은 요즘 환율이 떨어져서 저는 손실이 크네요. 흐흐.
0: 비쌀 때 사셨구나.
1: 갑자기
0: 숙연.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또 쌀 때 또 쟁이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또 우리 평단가가 맞춰질 겁니다.
1: 그럼 지금 물타기 좀 들어가야 되나요?
0: 그냥 함부로 막 물타기를 하면 안 되지만.
1: 그래. 아, 또 권유는 또 조심하게 하시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이제 천천히 계속 하다 보면 평단가 맞춰진다.
1: 네. 아, 좋습니다. 자, 미장 관심들이 많으신데 덕분에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파티 인 더 USA 듣고 올게요.

0: 마일리 사일러스의 파티 인 더 USA 듣고 오셨습니다. 박기우 님이 세금 많이 내도 되니까 일단 올라서 수익 좀 내고 싶네요. 내 미국 주식 계좌 8원불 그만.
1: 슬프잖아.
0: 다 모여야 돼. 다 모여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강강 수월래라도 한번 돌아야 돼요.
1: 하지만 그 미국에서는 파란색 불, 그러니까 초록 불이 좋은 거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서 잘 될 겁니다. 뒤집힐 거예요 언젠가. 걱정하지
0: 그렇네요.
1: 마세요.
0: 예, 언젠가 반등합니다. 굿모닝 FM10입니다.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익숙한 듯 낯선 경제 용어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쏙 넣어드리는 시간이죠. 머니 속 경제 사전. 오늘 주머니에 담을 용어 뭘까요?
1: 네, 오늘은 바로 티커입니다.
0: 티커. 무슨 뜻이에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종목들은 숫자로 된 종목 코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뭐 삼성전자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 투자는 숫자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알파벳 약자로 기호로 활용을 합니다. 아. 이걸 바로 티커라고 하는 거죠.
0: 중요한 거네요. 네.
1: 예를 들어서 애플은 AAPL, 테슬라는 TSL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사실 막 영어 플레 막 너무 길고 막 복잡하잖아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라고 하지만 뭐 테슬라 뒤에 막 쭉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약어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티커만 알면은 증권사 앱에서 정말 한 1, 2초 만에 바로 주식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의 티커를 하나 둘 정도는 외워 두시는 게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쏠쏠한 재미도 되고 실제 편의성도 팍팍 올라갈 겁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미주 하시는 분들끼리는 그 기업 티커가 뭐였지? 이렇게 딱 물어보는. 예,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있는 척 하시면 돼요. 박기우 님이 저는 그냥 잘 몰라서 그냥 주거래 은행에서 다 주식계좌 만들었는데 증권사로 바꿔야 할까요?
1: 본격적으로 주식계좌 주식 투자를 하실 거라면 증권사 활용해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수수료 면도 뭐 은행에 거쳐서 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중복이 되고 그렇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증권사에서 주식계좌 통해서 그리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0: 네.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앞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미라클 머니 선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4793님이 주식을 시작한 이후 제 관상이 티벳 여우상이 되었습니다. 사리도 한두 개 생긴 듯해요.
3: 근데 이게 또 단기로 보면 이렇게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데 주식 투자는 늘 장기로 보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게 막 내가 조금 벌고 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더욱 이런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멀리 보시라.
1: 맞아요. 마음의 사리가 이제 한 5개 정도 될 때부터 평안함이 옵니다.
3: 안 그래도 4224님이 저는 미국 주식만 하는데 저는 너무 일희일비를 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희애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진짜 그대로입니다. 멀리 보시고 이 멀리 본다는 얘기는 그 순간순간 너무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창도 생각보다 별로 안 보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막 희애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저는 요즘 뭐가 있나요? 오히려 멀리 보시면 그렇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1: 이게 약간 연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이랑. 사랑 안 해보면 그 감정 모르잖아요.
3: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짧은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늘 마음이 아프고 늘 설레고 난리가 나.
3: 그렇죠. 그 순간에 도파민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는데 그치. 연애가 늘 심장이 콩닥콩닥하면 이 병원 가야
1: 병원이야,
3: 돼요.
1: 병원. 장기 연애 해본 분들은 또 그 장기 연애 맛을 알고. 그렇죠.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 담백하게
1: 가는구나.
3: 슴슴하게 가야 됩니다.
1: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시고 작고 소중한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는 방법. 예,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보내주시면 저희 희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끝곡으로 이소은의 오래오래 띄워드릴 거예요. 저희 같이 인사드릴까요?
3: 와요.
1: 여러분 해보 끝에.

0: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금요일 첫 곡은 저희가 목요일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초성 퀴즈로 드리고 있죠, 문제를. 자, 오늘은 이 곡이 엑소의 으르렁 이후 아이돌 노래로서는 딱 10년 만에 노래방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노래래요. 야, 그랬었구나. 아, 아이돌 노래는 영어도 많고 막 랩도 많고 못 부르고 넘어가는 파트가 절반이 넘는다 뭐 이런 분도 많은데, 이게 1위를 차지했다는 건 그만큼 도전해 볼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좀 많이 높던데 이거를 그렇게들 부르셨다는 얘기군요. 자, 그럼 오늘의 정답 노래 노래방에서 생각하고 아시는 분들 한번 따라 불러보시죠. 9월 1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